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아멘. 끝없이 어둠만 계속되는 것 같아도요, 늘 그렇듯이 세상을 이긴 빛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어둠이 깊어지고 푸름이 짙어져도 빛을 이길 수는 없죠. 다시 또 떠오르는 빛, 주님과 함께해서 찬란한 행복한 토요일에 저는 엄수빈입니다.

9월 5일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입니다. 9월이 찾아왔네요. 또 참 신기한 게 아침 일찍 출근을 할 때면 조금은 바람이 시원해졌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9월이에요. 여러분 계신 곳은 좀 어떠세요? 선선한 가을의 느낌을 맞이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늘 주님과 함께하는 밝은 곳, 또 선선한 가을바람처럼 시원한 그런 나날이시기를 늘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요, 여러분 듣고 싶으신 찬양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예요. 샵 1069 우물정 누르시고요. 1069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극동방송 어플로 무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9월에 가득 채우고 싶은 찬양, 가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듣고 싶은 찬양 기다릴게요. 9507님의 신청 찬양이에요. 내 이름 아시죠?

오늘도 여러분 마음의 말씀 새겨가는 시간, 행복한 말씀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퀴즈로 가져왔어요. 아마 마음의 소망을 두고 기도를 오래 하신 분들께서 늘 붙잡으시는 그런 말씀이실 텐데요. 이 말씀 속에서 들어가는 빈칸의 단어를 맞춰주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뿅뿅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정답 무엇일까요? 이 두 글자 단어의 힌트는요, 부름이나 물음에 응하여 답한다는 어학사전 힌트가 있는데요. 응하고 답한다. 어떤 단어일까요? 불렀을 때, 물었을 때, 뭔가 이것에 대한 리액션, 답을 하는 것일 텐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오늘은 주관식 퀴즈예요. 샵 1069, 우물정 1069 문자로 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힌트가 될 만한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두 곡의 찬양 함께 하는 동안 정답 보내주세요.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셨고요. 퀴즈의 정답. 정답은요. 응답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퀴즈로 드렸는데 2절부터 3절 말씀 여러분께 전해드릴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2절부터 3절 말씀. 아멘. 일을 하시고 또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기도에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예스든 노든 웨이트 기다리라는 말씀이든 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주님의 답일 거예요. 이 기다림이 쉽지 않은 시간이시겠지만 모든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그때를 위한 이 기다림 지치지 말고 잘 지내봐요. 응원합니다. 함께합니다.

9월 5일 행복한 토요일의 기도. 약속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늘을 여시고 하루를 펼치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새로워지듯 오늘 나의 하루도 새롭게 하소서. 회복되지 않은 피로와 고단함이 엄습할 때 주님이 부으시는 생기로 다시 일어나기 원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시고 하늘의 상속자로 만드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삶이 세상 앞에 비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하소서.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을 가지지 못했다고 슬퍼하지 않게 하소서. 더 좋은 것을 가졌으면서 못한 것을 부러워하는 세상적인 마음을 버리기 원합니다. 하늘의 것을 소유하고도 세상의 것에 굴복하는 마음을 이기게 하소서. 나를 선택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정체성은 사람들의 평가에 있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내가 진정한 나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상속자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고도 끊임없이 비교하며 사는 삶을 멈추고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강건함을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맛있는 음식 앞에서도 괜찮아, 이미 충분해 라고 말할 때는 배가 모자람 없이 넉넉히 찼을 때죠. 이미 들어갈 자리가 없거든요.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 주님 한 분만으로 모자람 없이 넉넉히 사랑으로 채워지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좋은 것들, 멋있어 보이고 빛나 보이는 것들을 누군가가 앞에 두어도 전혀 자리 둘 곳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 말씀. 아멘.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오늘, 여러분 반드시 꼭 어제보다 행복해지세요. 지금까지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제작 진행해저는 엄수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으로 충만하고 행복한 주말 주일 보내세요.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날려드립니다.

0: 늘 푸른 초장. 늘 푸른 초장 매주 이 시간에는 나눔의 교회 김상윤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성화의 지속성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1: 일리아드 같은 경우에는 복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복수심에 의해서 이들은 진노로 시작합니다. 그 진노로 시작해서 진노와 진노가 충돌하게 되죠. 그 진노와 진노의 충돌의 마지막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 성자도 이긴 자도 아무것도 없고 전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손에 남은 것은 발가벗은 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유럽에 가면은 컵 보면은 뭐 발가벗은 사람 둘에서 푹 이러고 있고 이런 그림들 있죠. 기분 내키면은 이런 그림까지 또 강의도 해드립니다. 에. 이런 것이 전부 다 그 신화의 신화. 벌거벗고 이랬다는 것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위, 갑옷, 창, 투구, 무기가 완전히 해체되어버린 싸울 수 없는 상태.

아무것도 없다는 상태지요. 그러니까 결국 이긴 자도 빈몸, 진 자도 빈몸.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가는 거죠. 남은 것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오디세이가 나오죠. 그래서 트로이카 전쟁을 마치고 귀향을 하는데 그 속에는 배려, 환대가 있죠. 바로 오늘 이 환대 부분이 오늘 우리 설교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난 섬에 도착했더니 그 섬에 부하들을 풀어서 오디세이가 풀어서 가봐라. 오디세이는 영어 발음입니다. 영어 발음식이 오디세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디세이가 아니고 오디세이야야. 그거는 그리스어고요. 얘는 오디세이는 영어 발음식입니다. 오디세이야 하든 오리세이 하든 다 똑같은 말입니다. 꼭 잘난 척 하는 사람이 그래서 나는 시간이 없어서 로미오는 읽었는데 줄리엣을 아직 못 읽었다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디세이가 부하들을 이끌고 귀환하는데 어느 섬에 도착하니까 그게 이제 9권에 나오는 내용이죠. 환대를 해주는 거죠. 환대를 해서 열매를 가져오는데 그 열매가 연꽃 열매였습니다. 그것을 받아든 부하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얼른 떠오릅니까 지금? 예.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여기서 살아야 합니다. 안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디세이가 잡아가지고 강제로 잡아서 배에 태워서 꽁꽁 묶어서 떠나죠. 그 떠나는데 또 어느 섬에 갔더니 거기는 환대를 안 해요. 환대를 안 하고 거인이 있는 거예요. 외눈박이 거인이. 왜 너희는 환대를 안 하느냐? 그래가 기분 나쁘다고 그 눈을 찔러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그 섬을 탈출하게 됩니다. 탈출해 가면서 오디세이가 큰 소리 치죠. 야, 외눈박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오디세이야. 하고 거만을 뜨는 거죠.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죠. 그래서 그 외눈박이의 아버지가 누구냐? 바로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죠. 아버지야, 저 오디세이라는 녀석이 말이에요. 내 눈을 찔러서 앞을 볼 수 없어요. 복수해줘요. 그래서 집에 가는데 얼마나 고난을 당하는 줄 몰라요. 그게 10년을 세월을 지내죠. 그러다가 그것을 끝까지 이겨내고 인내를 하죠. 온갖 고난을 다 거치죠. 육지에 가서 바다를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그래서 제사도 지내고 아무튼 인내를 거쳐서 마지막에 도착했을 때는 거지 모습으로 변하죠. 인내를 거쳐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뭐가 그림을 그리십니까? 그 겸손의 짐 속에 자기가 지나온 시간을 회상하는데 그 회상이 현실 속에 보게 되죠. 자기 재산을 관리하던 돼지를 키우며 관리하던 노인이 주인을 보고 난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죽게 되죠. 자기가 키우던 개가 마지막 늙은 개가 주인을 보고 꼬리를 흔들다가 일어설 수도 없을 정도로 주인을 기다리는 인내심 그리고 거기서 죽게 되죠. 이 모습들이 오디세이의 살아온 시간의 한편을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거지 모습으로 가서 자기를 반겨주는 건 딱 하나. 그 안에 있는 108명이 모여 앉아서 자기 아내의 왕비와 결혼해서 왕이 되려고 맨날 자기 재산을 축적했는데 유일하게 자기를 반겨주는 것.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자기의 화살, 활이 있는 거죠. 그는 누구도 건들 수가 없었죠. 무거워서 땡기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오디세이가 가서 딱 치고 땡겨서 관역을 통해서 통과해서 맞추자. 비로소 그가 왕임을 환희의 노래를 부르게 되지요. 그래서 왕의 귀환으로 마무리를 짓는 듯 하다가 마지막 하나 숙제가 남지요. 아버지를 찾아 떠났던 아들 그리고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는 자기 나라의 땅에서 아들과 만나지만 오해를 하게 되지요. 서로의 적으로 거기에 아들의 칼에 아버지가 죽게 됩니다. 죽으면서 너 이름이 뭐냐 하니까 누굽니다. 그때서 아들임을 알게 되지요. 아버지를 찔른 사실을 알게 되지요. 하지만 거기서는 사랑으로 다 품어버리게 되지요. 오늘부터 영화 보러 안 가도 되겠죠?
바로 성경 이야기예요. 성경에 나오는

샘을 가지고 샘의 그 당시에는 하나하나 아인 그러면은 그냥 콩 찍는 거잖아요. 눈 이런 거를 전부 다 상형문자를 글자로 만들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글자가 만들어져 있던 원인들, 자음을 가지고 모음도 없이 어떻게 이해를 돋구느냐. 즉 계단식 표현들이 있어요. 계단식. 이런 계단식 표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지금의 국문법에 와서는 점청법, 정강법 이러지만 그때는 계단식이라는데, 그냥 계단식으로 끝나지 않고 그게 공통 계단식.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옛날 고우에만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이래요. 하나님 이 나라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사건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사건 해결에 나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빼버리고 나면 정강법이에요. 강조법이거든요. 거꾸로 하면 점천법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공통 계단식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언어의 발전과 문화의 발전, 이것이 오늘날 어떻게 오느냐 이런 거죠. 역시 자문서에도 있고요. 욥기서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자문서에서는요, 사람이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도자기에 언을 칠한 것 같다. 언을 칠하다는 말은 이 말 뜻은 조각이다, 먼지, 언의 먼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음이 없으니까 칠하다는 수식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고우를 통하여서 칠하다는 수식을 가져오게 돼서 동사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메르스의 일리아드나 그다음에 그 오디세이 같은 경우는 성경사를 알아야 거의 잘 알아요.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리면은 이러한 문화가 내려오면서 이제 사람들이 층이 갈라지죠. 층이 갈라지니까 잘 사는 사람, 못하는 사람. 여러분, 이 그 시돈과 그 시돈 이 사람들이요, 전쟁에서 완전 그 스페인까지 전부 다 지배를 하고 있을 때 로마가 일어나서 전쟁을 하죠. 3차 전쟁을 하잖아요. 지중해 거점 확보해서 1차 저죠. 2차는 여러분 잘 아는 하니발 전쟁. 이 전쟁이 전쟁이에요. 하니발 전쟁에서 시돈이 패배하는 거예요. 3차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해서 없어지죠. 그런데 이 시돈의 상수를 페니케니아 그 상인들의 상수를 그대로 가져간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시실리아. AC 3세기에서 4세기에 즉 세례요한 시대죠. 그때 세례요한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요, 세례요한은 이게 이제 아볼로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 지금 성경 지금 제가 앞서서 이야기하는 거, 오늘 본문 설교를 지금 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바로 스토아 학파의 상당한 지식인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절제죠. 절제. 그래서 이 절제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오디세이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가 절제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해서 집에 가는 동안에 그 엄청난 바다 신에 의해서 포세이돈한테 그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 속에서 사람은 절제가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금욕주의의 바로 스토아 학파의 주된 거죠.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학파가 아닌 스토아 학파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로마의 네로가 스토아 학파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것이 영향이 이어지는 거죠. 그때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스토아 학파와 너무도 그 같은 모습을 보이죠. 왜요? 집에도 안 들어가고 광야에서 석청을 따서 먹고 메뚜기 잡아서 먹고 낙타 옷 입고 밖에서 추우나 더우나 밖에서 사막에 있으면서 외치고 이 겸손한 생활, 이 모습으로 살아간단 말이죠. 그 모습을 영향을 받은 사람은 아볼로예요. 그래서 아볼로가 이 스토아 학파를 하면서 세례 요한까지에 대해서 성경을 알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까지 아는 걸 보고 데리다가 예수를 가르치게 되면서 그때부터 그가 사울과 베드로와 아볼로가 같은 동급의 자리,

높이까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들은 여기가 조사오니하고 앉아있는 것을 잡아다가 배에 묶어요. 묶어서 이제 떠나죠. 떠나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이 겸손하지 못한 것에 의해서 부하들을 목숨을 잃게 만들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겨우 자기 혼자 몸을 건지게 되는 거죠. 지도자의 잘못된 모습은요, 그 공동체 전체를 망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앞에서 내가 조금 잘난 척해도 밖에 나서 굉장히 겸손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고 내 삶 속에서 늘 겸손할 때 비로소 그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고 성화가 지속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릅니다. 9절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채우게 하시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야 돼요. 호세아서 6장 3절에서도 보면은요, 너희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애써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내 속에 채워놓고 나아가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이 지식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께서 합당에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완성된 후에 행함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은요, 행함과 함께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만큼 알았으니 이제 행하자. 아닙니다. 아는 것과 행함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지막에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알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늘 기도한다는 것이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을 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는 자세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화는요, 한순간에 화려함에 의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성화를 통하여서 영화의 단계, 오디세이가요, 마지막에 화살을 탁 당겨서 왕의 귀한 그 화려함은요, 화살을 당기는 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많은 고난과 고통, 유혹을 거치면서 마지막에 찾아온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는 7년 동안 여신에게 붙잡혀서 죽음도 없고 최고의 영예, 최고의 지혜, 온갖 것을 다 줄 테니까 나랑 같이 이곳에서 살자. 그 유혹을 7년 만에 뿌리치고 빠져나오게 되죠. 돼지로 변화된 자기 부하들을 다 건져서 살아나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은 천로역경이 생각나지요. 천로역경이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8세기에 있었던 이 대서사시가 있다면은 중세 말기에는 천로역경이란 대서사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는 신이라는 그리스 신을 등장시켰다면은 바로 천로역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적인 현실, 실존적 현실을 대입시켜서 거기서 교차적 문형을 형태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온갖 고난과 고통을 인내하고 이겨내고 겸손하고 경험하면서 마지막에 쟁취하는 것이 영광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잠언서 4장 18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인의 길은 돈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여러분들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이러니까 아주 긍정적으로 보이죠.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여러분, 한낮의 광명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 덥잖아요. 그런데 저 사막에 한낮에 최고의 뜨거운 깍빛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영광입니까? 고통이지요. 저 고통을 이겨내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의인의 길은 저 고통의 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은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아는 지식에 자라 영광이 이제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럼요, 우리는 그 영광을 하나 이겨가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는 지식 안에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인내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른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를 무슨 자선사업체로 알아요. 교회가 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교회가 사회운동에 나서야지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 코어는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제 코어를 돕는 일에 서버가 있죠. 메인 서버. 메인 서버는 열방으로 하여금 예배하기 위해서 선교 전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컨 서브는 뭐 하느냐? 이웃을 돌아보고 또 이웃과 함께 하는 거죠. 서드 서브도 있어요. 아, 그런 거지. 코아는 아니에요. 코아는 예배입니다. 믿으십니까? 코아는 예배예요. 그건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노동신학, 해방신학, 요즘은요, 공공신학이 나왔어요. 공공신학이 뭐예요? 사회복지가 활발을 되니까 교회가 사회복지에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뭐 교회 안에서 무슨 뭐 사회복지 일을 만들어내고 뭐 하고. 저는 교회가 그거 해가지고 부자된 교회는 못 봤어요. 그냥 막 그런 거 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노인복지회관에 나눔의 교회 했으면 어떻겠느냐. 아, 저는 노인복지 석사과정을 한 사람 아니에요. 처음에 이야기 났을때 제가 안 한다 그랬어요. 왜냐? 국공무원에게 제가 가서 감사받아야 되면 은 오늘 여기 있는 우리 교인들은 체면이 뭐가 됩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 6급도 있고 4급도 있을 텐데 뭐가 됩니까? 그래서 저는 안 했어요. 그건 본질이 아니니까, 코어가 아니니까.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라는 곳은요,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모든 열방이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서브 중에 하나가, 메인 서브가 선교요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컨 서브부터 쭉 있겠죠. 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메인은, 코어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바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블로가요, 설교를 하는데 무지 잘해요. 그냥 논리적이고 아주 뭐 철학적으로 뛰어나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까지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가 전하는데 어디까지 전하느냐? 세례 요한까지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소리 듣고 있던 브리스칼라와 아굴라가, 야, 괜찮다. 그리고 불러가지고, 당신은 지금 세례 요한까지만 아는데 그거는 반토막만 아는 거다. 거기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이때 아볼로는 상당한 지식층입니다. 그는 브리스켈라 아굴라? 아유, 깨비 안 되죠. 그런데도 아볼로는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다음부터 아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볼로가 전하는 대상들은 그래서 지식층에 전하기 시작하죠.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시작.

하죠. 이러다 보니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아볼로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식층이고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볼로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그러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변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에 아는 데까지 나아가면은 바르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 보면은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을 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내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사람이 올바로 드려지는 삶이죠.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드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합당한 지속적인 삶이 돼야 돼요. 그냥 내 기분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요, 예수님 이름으로요, 병자도 고치고요, 가난한 자도 돌보고요, 귀신도 내쫓고요, 다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떡밭이, 난 너 도무지 모르겠다. 네가 언제인지 난 몰라. 도무지 모르겠다. 왜지요? 하나님의 시간, 여러분에게 자주 제가 예화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내 인생이 교합되는 자리, 하나님의 시간과 내 인생의 시간이 겹쳐지는 부분만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 시간만큼이 성화의 크기요, 그 시간만큼이 신앙의 크기요, 그 시간만큼이 상급의 크기입니다. 내 자랑하느라고 했던 거, 내 체면 때문에 했던 거, 도무지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없는 겁니다. 냉수 한 그릇, 정말로 보잘것없지만 그건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왜요? 자기 잘난 모습은 눈꽃만큼도 없고 냉수 한 그릇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았더니 그걸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지속적인 삶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보면은요, 그 지속적인 삶 속에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가 있느냐? 감사입니다. 따라 합시다.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감사입니다. 오늘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 오늘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바로 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가서는 감사의 내용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 나를 옮겨주신 것. 저기서 옮겨줬다는 거는요, 이 나라에서 저 나라를 옮겨줬다 이 내용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나라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옮겨줬다 이 내용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나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사실에, 그리고 14절에 가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은 올바로 살아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은 그럽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어떻게 해요? 합당하게 살아라.
우리는 우리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 뜻이 있잖아요. 그 뜻에 우리는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도 없어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1장 27절에서도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삶이 우리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의 성화의 발걸음은 지속적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기차 안에 있을 때는 이동하지만 내 뜻에 따라 기차에서 내려서 서 있으면은 내 앞에서 기차가 지나갈 때는 내가 움직이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 지나가고 난 자리에 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름 열심히를 한다. 바쁘게 주의 일을 한다. 내 따나 내 힘도 안까지 한다. 그러니 이만큼은 됐겠지. 이 정도면 됐겠지. 라는 순간 바로 그것이 착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묵묵히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의 신앙 성화의 지속성이 멈추지 않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은 멋지게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나눔의 교회 김상윤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나눔의 교회 042-840-9182번이나 대전전화 042-828-9-9330번 대전극동방송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배제대학교 교수 선교회에서 전해드립니다.

샬롬,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는 감히 인간의 입술로 더럽힐 수 없을 만큼 거룩한 이름이었습니다. 꼭 여호와를 말해야 할 때는 주님을 뜻하는 아도나이로 대체했죠. 글을 써야 할 때는 담당 서기관이 목욕제기를 하고 쓴 뒤에 사용한 펜을 파괴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며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스스로 있는 분은 변함이 없는 크신 하나님이며 우리에게는 크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신화과여의 하나님의 다섯 이름, 향기로운 찬송 첫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샬롬, 라파, 니시 등 정말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계시죠. 그 이름처럼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치유해 주시며 매순간 승리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거룩 거룩 거룩 국립합창단의 찬양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 무서워하지 말라.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을 경외하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무서워하지 말라라고도 한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비슷한 뜻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이 두 단어의 의미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다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어미하심에 대해 존경을 표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을 뜻한다. 주께서 우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불확실한 것에 대해 염려와 공포라는 통상적인 의미의 두려움에 가깝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을 갖고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중대한 계획의 일부임을 알 때 우리는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아마 하나님의 손에 안전하게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오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당신이 느끼는 두려움을 다소나마 덜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김대환님의 음성으로 찬송 들으셨습니다. 찬양에서 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찬송 세 곡 연이어 함께 할게요. 놀라운 그 이름, 향유옥합의 찬양, 예수 그 이름, 최은숙님의 피아노 연주 찬송, 그리고 Favorite Hymns 앨범에 수록된 귀하신 주의

왕이신 하나님 주님을 높여드리고 영원히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네, 주님을 경외한다는 건 모든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매 순간 주님을 인정하고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 아닐까요? 주를 경외함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갈망하며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 함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끝으로 정태준님의 하나님 하나님 찬송 전할게요. 향기로운 찬송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찬양 가득 기쁨 가득의 공부영입니다. 오늘도 이 제목처럼 찬양으로 가득한 시간, 기쁨으로 가득한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9월이지요. 아침 저녁으로 시원해지니까 한결 살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가을을 좋아하는 이유를 만물이 무르익어 풍성한 절기이기 때문에 가을을 좋아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여름이 너무 더웠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바람만 불어도 아, 이제 가을이구나, 정말 좋은 계절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대체적으로 1년 12달을 사계절로 나누면은 3월, 4월, 5월이 봄, 6월, 7월, 8월이 여름, 9월, 10월, 11월이 가을이고 12월, 1월, 2월이 겨울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우리나라가 아열대성으로 바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시원해진 가을을 맞으면서 기분 좋은 주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계절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가을은 열매를 요구하는 계절이기도 하죠. 가을 열매의 계절에 우리 심령의 열매도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오늘 준비된 곡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김정택과 SBS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찬양, 그리고 Remind Me Dear Lord 테리 블랙우드가 노래합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퀴즈 그리고 정답 알려드리죠. 지난주 퀴즈는 야고보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었죠.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이 말씀 야고보서 5장에 있는데 몇 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지난주에 드렸던 성경 퀴즈였습니다. 정답은 20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과 사연 올려주셨는데요. 이 시간에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4648님,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주시는 극동방송에 감사드리며 저도 그렇게 복음 전하게 하소서. 아멘. 6419님, 은혜 넘치는 말씀 또 찬양에 늘 감사드리면서 극동방송 듣는 모든 분들 건강 항상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하셨어요. 2011님, 먼저 믿는 자의 따뜻한 친절이 온 가족을 구원하였다는 말씀 정말 귀감이 가는데요. 무릇 더러운 말은 우리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겠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만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7130님, 가족 모두 볼일 보러 가고 설거지하며 극동방송을 듣고 있어요. 말씀을 들으며 반성을 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겠습니다. 2012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에 대해서 우리 믿는 자가 마땅히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겠지요? 물론입니다. 7743님, 나 역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이끌어주신 조장님의 사랑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음에 예수님의 넓은 사랑으로 영혼들을 더욱 주께로 인도하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9729님, 찬양 들으며 마음에 큰 위로를 얻고 있습니다. 이 시간 늘 감사합니다. 0808님, 8월달도 무탈하게 보낸 것에 감사하면서 미혹된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무장하며 구원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사연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준비한 찬양 띄웁니다.

찬양가득 기쁨 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내리지 않고 주문하는 코너에서 주문하고 천천히 자동차로 지나가면서 또 받는 곳에서 주문한 것을 받아가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햄버거 프랜차이즈 화이트 캐슬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드라이브 드루 코너 한 매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데이브라고 하는 이름의 서툰 신입 직원이 들어왔어요. 처음 해보는 업무기 때문에 실수를 연발하는 거였습니다. 함께 일하던 베테랑 직원 조 브라운은 차분하게 일을 가르쳐 주었죠. 주문이 쏟아지는 바쁜 시간에도 그 선배 직원인 조 브라운은 단 한 번도 인상을 찌푸리거나 짜증을 내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밝고 다정한 목소리로 손님을 맞이하죠. 일을 마친 뒤에 신입 직원 데이브가 이 조 브라운에게 물어봅니다. 선배님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이 다정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라고요. 그때 이 데이브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에게는 앞을 보지 못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이는 제 목소리로 세상을 느끼기 때문에 늘 아름답고 예쁜 말만 들려주고 싶어서 그렇게 습관을 들이니까 일터에서도 이렇게 행동하게 되네요. 라고요. 며칠이 지난 뒤 조 브라운은 본사로부터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화에서 정말 믿기 힘든 진실을 마주하게 되죠. 함께 서툴게 버거를 만들었던 그 신입직원 데이브는 사실 이 화이트 캐슬의 최고 경영자였습니다. 현장에서 조 브라운의 진심과 한결같은 태도를 직접 경험했던 그 CEO는 그를 매니저로 특별 승진시키고 그의 시각장애인 아들을 위한 지원금까지 전달한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조차 지켜왔던 성실함, 가장 힘든 순간에도 잃지 않았던 따뜻함은 결코 헛되이 없어지지 않은 거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쌓아올린 진심은 뜻밖의 순간 선물처럼 찾아오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친절하고 사랑이 넘쳐야 하죠. 조 브라운은 맹인 아들을 위해 늘 다정하게 말한 습관이 이 회사 사장에게도 감동을 준 것처럼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가능한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사랑이 넘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하나 찾았어요.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네, 이 말씀 마태복음 25장에서 뽑은 말씀인데 몇 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이번 주에 드리는 성경 퀴즈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네, 이 말씀 마태복음 25장에서 뽑았습니다. 몇 절에 있는 말씀인지 찾아보세요. 이번 주 성경 퀴즈로 드리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 사연과 함께 정답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샵1069 우물정 1069로 사연과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준비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극동방송 찬양가대 기쁨가대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이번 주 성경 퀴즈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네, 이 말씀 마태복음 25장에서 뽑은 말씀인데 몇 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네, 이번 주 성경 퀴즈로 드리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 사연과 함께 정답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로 사연과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준비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준비된 상품입니다. 스르르 사라지는 통증 바로나 미러클 에너지 밸런스 젤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음식을 만드는 청계산 맛집 부안에서 4인 가족 식사권을,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하늘 매트에서 발과 무릎이 편하고 층간소음 방지가 되는 기도 매트 하늘 방석을, 나침반 출판사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복의 가치와 은혜를 쓴 책 최하증 장로의 축복의 재발견을,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의 선택 황칠가인에서 샴푸, 바디워시, 비누, 앰플 패드를, 향기로운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와 바디 제품 세트를, 하나님의 기업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에서 소곱창전골 밀키트 세트를, 활기찬 하루를 선물하는 레모나 한 세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달콤함을 선물하는 프리미엄 초콜릿 주빌리에서 프리미엄 주빌리 초콜릿 세트를, 빛나는 피부의 비밀 신비한 화장품 딱 하나로 느껴보세요. NSINC 신비한 화장품에서 에센스와 기능성 크림을 드립니다. 이렇게 상품으로 협찬해 주신 기업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그 기업에 크게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사연 소개합니다. 5480님, 저희의 가족과 일가 친척들이 죄에서 돌이켜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아멘. 9720님, 주 안에서 누리는 평안에 항상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어진 이 하루 주님께 감사하며 드립니다. 2024님, 제가 족저근막염이라서 너무 아프고 힘들어 집에 앉아서 주님을 생각하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 일에 너무 바쁘게 다니며 집에서 성경을 읽지 못했고 주님을 바라보지도 못했고 게을러서 기도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열심히 아픈 왼쪽 발에 손을 얹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낫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파로님, 가물어 메마른 땅에 성령이 단비를 부어주시듯이 제 마음에도 성령이 단비를 부어주옵소서. 아멘. 8537님, 말씀처럼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 주님 안에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0774님, 공동체에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5667님, 수능 수학 수열의 극한값 구하기 네 문제를 풀었습니다. 기분이 좋아져요. 오늘도 평안한 날입니다. 극동방송

찬양 가득 기쁨 가득을 통해 평안한 주말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아멘. 5216님, 아들을 품어준 영락교회 사랑부, 그 사랑을 본받아 일상의 삶에서 타인의 허물을 비난보다 사랑으로 품고 덮어주며 누군가를 살리는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하며 아들에게도 그의 영혼을 지키는 견고한 울타리의 엄마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연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찬양 띄웁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시편 39편을 묵상하며 드리는 기도.

생명의 연한을 아시는 주 하나님,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이며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저를 보혈로 용서하사 영생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삶의 덧없음을 알게 하옵소서.

저의 일생은 일순간에 불과하며 인생의 자랑도 한 번의 입김일 뿐입니다. 바쁘게 뛰어다니나 그림자에 불과하고 길을 쓰고 재산을 모으나 누가 가져갈지 알지 못하는 무지한 저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잠시 머무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주님, 저의 희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행위를 조심하여 혀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소서.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며 울부짖을 때 눈물을 외면치 않으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마쳐야 시간입니다. 오늘 시편 39편을 묵상했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인 우리를 언제나 품어주시고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안에서 행위를 조심하며 범죄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공부영이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초대형 이벤트가 열립니다.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1956년 이 땅에 처음으로 복음의 전파를 쏘아 올린 극동방송은 올해 창사 7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70년의 역사를 기념하고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요. 이제 그 마지막 이벤트로 다가오는 10월 극동방송을 아는 모든 이들을 초청하는 역대급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하루 동안 서울 한양대학교 대운동장과 노천극장에서 진행됩니다. 정말 많은 즐길거리들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극동방송 사역과 역사전시관, 북방선교관, 방송체험부스와 어린이체험놀이존, 푸드트럭과 K푸드체험존, 전파선교사와 운영위원, 어린이합창단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행사, 70주년 특집 공개방송, 10시간 릴레이 라디오쇼, 그리고 푸짐한 경품은 물론이고 세시봉과 뮤지컬 배우 차지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등이 출연하는 70주년 페스티벌 음악회까지 눈과 귀는 물론이고 마음과 영혼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다채로운 시간들을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별도의 입장료 없이 극동방송을 아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극동방송 70주년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당일 행사장을 오고 가는 버스편도 준비될 예정이니까요. 극동방송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마음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홈커밍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10월 17일 토요일 하루 동안 서울 한양대학교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했습니다.

0: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교계 흐름과 시대 이슈를 나누는 FEBC 교계 전망대 이인성입니다. 이하영 PD의 뒤를 이어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교계 여러 모습을 애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며 기도하고 또 필요한 대안까지 찾을 수 있는 은혜롭고 유익한 통로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은 토마스 선교사 순교 160주년을 맞아 예장합동총회에서 준비위원회를 구성, 백령도에 마련한 기념관에 관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한 곡 들으신 후에 태준호 장로 연결하겠습니다.

0: 장현이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지난 9월 1일이죠. 토마스 선교사 순교 160주년을 맞아서 마침내 백령도 두무진에 토마스 선교사 기념관이 문을 열었지요.
1: 아, 그렇습니다.
0: 설립위원장으로서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저 성도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과 함께 소감 한마디 또 부탁드립니다.
1: 예, 감사합니다. 토마스 건립위원회 위원장 태준호 장로입니다. 예, 그동안 저희들이 한 2년여에 걸쳐서 준비했다가 드디어 2026년 9월 1일 날 기념관이 개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고요. 이 일을 통해서 이제 한국 교회가 진 빚을 좀 갚는다는 그런 감회가 좀 있습니다.
0: 한국 교회가 진 빚을 갚는다. 아, 그 말씀이 참 가슴에 와 닿습니다. 순교 160년의 응답. 드디어 그 문을 엽니다. 라는 그 포스터 문구가 저도 기억에 남거든요.
1: 네네네.
0: 그 1866년 대동강변에서 흘린 그 선교사님의 피. 이게 한국교회 복음의 씨앗이 되었는데, 근데 왜 지금? 그리고 또 왜 백령도 두무진에 이 기념관을 세우게 되었는지 그 역사적, 영적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1: 예, 한국교회 교인들이라면 다 느끼는 것 같지만, 이게 보통 우리는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나 아펜젤러 선교사님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이제 내륙 선교를 통해서 14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전했고 그보다 20년 앞서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제 중국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다가 이제 조선 땅에 최초로 성경을 전해준 이제 그런 그 선교사님이십니다. 그 후 이제 1년 후인 지금부터 160년 전에 이제 순교를 이제 당하시고 또 우리 한국 조선 땅에 이 귀한 선교의 피가 오늘날 큰 한국 기독교 부흥의 역사를 가져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이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미 100년 전, 60년 전 이런 기념 예배 또 총회 결의를 통해서 그런 토마스 선교사님의 거룩한 뜻을 잘 이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까지 토마스 선교사님의 기념관을 건립하기로 그렇게 마음은 있지만 그 토마스 선교사님에 관계되는 유품이나 유물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되지 못해서 그동안 진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에일주에 있는 토마스 4대 후손인 스티븐 니스 씨를 통해서 이 유물 170여 점을 저희들이 전달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립하고자 하는 이 기념관에 이 귀한 유품이나 이런 유물들을 전하니까 이걸 잘 한국 땅에 전시해서 그런 토마스 선교사의 그런 정신을 잘 기려달라 그런 뜻이 있었고요. 특별히 저희들이 두무진에 이 토마스 기념관을 건립하게 된 이유는 최초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161년 전에 이 두무진 항을 통해서 이 백령도 땅에 성경을 전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기리기 위해서 이 두무진 현장에 그 토마스 기념관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0: 그런 역사가 또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었군요.
1: 네네네.
0: 기념관 건축 그리고 준공에 이르기까지 그 예장 합동 총회 또 여러 교회 협력이 매우 컸을 줄 압니다. 설립 과정 준비위원장으로 진행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느낀 순간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1: 많죠. 일단 그 재정적으로 이렇게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제 110회 합동 교단 중봉생 총회장님께서는 누가 독지가가 뭐 돈을 이렇게 거액을 후원해서 이 기념관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정말로 우리 전국에 있는 성도들이 벽돌 한 장 한 장 쌓는 그런 마음으로 이 기념관 건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 뜻을 필요하고 또 총회장 담화문을 이제 냈습니다.

0: 있다.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저희들이 적게는 5천 원, 만 원부터 시작해서 몇 천만 원 이렇게 교회들이 이 후원 헌금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성도들의 이 헌금에 그 온전한 그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드린 그런 뜻깊은 사례들이고요. 또 이 기념관을 짓는 데 있어서 그냥 그 어려웠던 게 과연 이 토마스 기념관인데 토마스에 관계되는 이런 자료들이나 이런 유품들이 확보가 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 마음이 있었어요.
1: 그렇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0: 아, 그러죠. 그런데 이 소식을 그 웨일즈, 영국 웨일즈에서 어떻게 알고 저희들에게 연락이 오고 기념관에 유품을 전달하겠다고 하는 너무나도 우리 생각지 못한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이런 일들이 가장 저는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1: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또 한국 교회의 기념이 되고 또 저희 후손들에게도 큰 영적인 유산이 될 그러한 작업을 해내신 것 같습니다. 그 완성된 기념관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요.
0: 네네.
1: 서양식 석조 건물 느낌 그리고 현대적 공간이 잘 어우러져 있거든요.
0: 네네네.
1: 또 기념관 내부에 주로 어떤 네. 전시 또 공간들 마련되어 있는지 그 방문하시는 네네네. 분들이 또 어떤 경험할 수 있는지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예예. 그 외관은 영국 그 웨일즈 성서 대학 그 모습을 저희들이 보고 아 이런 형태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이혼에서 그렇게 결의를 하고 영국 웨일즈풍으로 이 건물을 좀 건립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이제 구성들은 이제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27세의 젊은 나이에 순교를 당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뭐 유품이나 유물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제 중국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이 돼서 거기서 활동했을 때 그 영국 그 웨일즈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쓴 그 편지 그 다음에 토마스 그 선교사님이 선교 활동하면서 가졌던 그 많은 그 유품들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기념할 만한 그런 유품들이 몇 점 있어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왜 그 토마스 선교사가 이 아시아에 선교사로 오고 또 특히나 우리 조선 땅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조선 땅에 성경을 전해주고 또 우리 조선 땅에 들어오기 위해서 그렇게 순교를 당했는지 그런 역사적인 기록들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종실록에도 분명하게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 땅에서 순교했다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그 사실을 기술해 주었고요. 이런 그 내용들이 쭉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고요. 역사적인 그 사실들을 또 우리가 또 모아서 젊은 그 토마스 젊은이가 이 조선 땅에 꼭 성경을 전해야 됐던 이유 또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 조선 땅을 또 그 이듬해에 와서 순교를 당했던 이유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전시를 하고 그 거기를 내방하는 모든 분들이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 그다음에 이런 유물이나 유품들을 보면서 아 정말로 이 미지의 땅 조선 땅에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토마스 선교사가 이런 정신으로 왔는데 오늘날 160년이 흘른 오늘에 사는 우리들은 너무나도 참 행복하게 편안하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것을 그 160년 전으로 돌아가서 정말로 척박한 땅에 복음을 전했던 이 토마스의 정신을 다시 한번 기리는 그리고 또 내 신앙생활로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좋은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1: FEBC 교계 전망대 오늘 이 시간은 토마스 선교사 기념관 건립에 힘쓰신 준비위원장을 맡으셨던 태준호 장로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함께 찬양 한 곡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FEBC 교계 전망대 태준호 장로님과 함께 토마스 선교사 기념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와, 장로님, 참 이번 네네. 기념관이 단순히 역사를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순교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 이어간다는 목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 네네.
0: 그 다음 세대 청년들과 교회가 또 이곳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영적 유산을 배워가길 기대하고 계신가요?
1: 저는 이제 두 가지 면으로 이 두무진 그 백령도를 생각을 하는데요. 첫째로는 좀 전에 말씀 올린 대로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토마스 선교사가 이 백령도 두무지를 통해서 성경을 전례를 했고 또 여기는 최북단 섬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북한과 17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그런 지형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방문하게 되면 첫째로는 그런 토마스의 선교적인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체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 또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북한 땅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토마스 기념관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 저희 극동방송이 북방선교, 북한선교가 하나님 주신 중요한 사명인데 백령도 중계소가 바로 그곳에 있거든요.
1: 아, 예, 저도 봤습니다.
0: 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 기념관이 그 백령도에 있고 또 극동방송 백령도 중계소가 함께 있다는 것이 저 북녘을 바라보며 선교하는 저희들 또 다음 세대에 주는 의미가 또 크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기념관이 앞으로 지속 운영되고 또 본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또 계속되는 기도, 협력이 필요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1: 아, 이건 이제 토마스 기념관 건립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에서 일을 이루었지만 이건 한 교단의 일이 아니고 한국 교회의 저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0: 한 교단이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의 일입니다.
1: 그렇죠, 그렇죠. 한국 교회의 전체적인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이런 영적인 측면에서 지금 빚을 지고 있는 빚진자의 그런 마음들이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160년이나 흐른 이 시대에 이렇게 풍요롭게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또 많은 또 종족들에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도 토마스 선교사로부터 저는 시작이 되었다고 봅니다. 어떤 분들은 내륙 선교를 통해서 많이 부흥하고 그런 것들을 강조하지만 그보다 20년 앞서서 이 성경을 전하고 이 땅의 복음을 심기 위해서 순교를 한 그 순교의 피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큰 자산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후손들이 또 저희들을 대를 이을 이 후손들이 이런 영적인 의미에서 토마스 선교사 기념관을 이제 방문해서 같이 기도하고 공부하고 또 역사적인 사실을 획득해서 계속해서 이 일을 잘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끝으로 이번 개관 계기로 그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나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0: 부탁드립니다.
1: 제 개인적인 바람도 있겠지만 저는 이 토마스 선교사 기념관 건립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영적인 그 흐름을 봤습니다. 누군가 희생하는 자가 없으면 누군가 하나의 미랄이 되지 않으면 절대 열매가 맺힐 수 없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들은 너무나도 좋은 환경 속에서 복음을 받았고 또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이 미래를 위해서 정말로 토마스 선교사처럼 하나의 미랄이 돼야 됩니다. 정말로 피 흘림 없이는 하나님을 향한 이런 피 흘림의 역사가 없이는 한국 교회는 머지않아 유럽 교회처럼 될 가능성이 나는 크다고 염려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 토마스 기념관을 통해서 모든 한국 교회 성도들이 이런 정신을 가지고 토마스의 정신을 가지고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0: 네, 오늘 토마스 선교사 기념관 이야기 태준호 장로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그러고 보니 장로님, 제가 장로님 개인적인 그 소속 교회나 장로님 하시는 일에 대한 질문을 모두에 못 드렸어요. 장로님 굉장히 지금 또 소중한 일을 하고 계신데 그 이제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그 말씀도 좀 잠깐 나누는 것이 저희 애청자들께도 정보 공유에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장로님 섬기시는 교회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신 그 소중한 그 교단 섬기면서 문서 선교하시는 일 잠깐 좀 말씀해 주세요.
1: 예, 제가 섬기는 교회는 전라북도 정읍에 있는 태인교회이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한광범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현재 소임을 다하고 있는 일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축 교단지인 기독신문 CTV 사장으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0: 기독신문 사장님이셨군요.
1: 아, 네네.
0: 자, 기독신문 또 이렇게 애독하고 또 많은 분들이 그 기독신문 통해서 또 교계의 소식 접하고 또 한국 사회의 이슈를 바라보면서 많이 기도들 하실 텐데요.
1: 네.
0: 지금 극동방송 애청하시는 분들 중에도 기독신문 애독자 계실 수 있거든요.
1: 아, 많이 있죠.
0: 많이 계시죠. 예, 이런 기회가 흔치 않습니다. 저도 또 이렇게 또 모실 기회가 흔치 않기 때문에 그분들께도 또 감사의 말씀 한마디 좀 전해주세요.
1: 예예. 예. 극동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기독신문 구독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봐주시는 이 신문을 통해서 저희들은 문수선교를 지금 60년 동안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미디어 시대이고 이런 디지털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신문의 역할이 많이 좀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해야 될 사명이고 문서로 전하는 또 하나님의 또 귀한 사역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해 주시고 지금처럼 이렇게 구독해 주시고 또 이웃에게 또 함께 나누는 그런 문서 선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FEBC 교계 전망대. 네, 오늘은 이렇게 태준호 장로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그 순교 신앙 저희가 물려받아서 토마스 선교사 기념관을 방문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불이 지펴지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고 저희도 그처럼 안에서 그리고 또한 나가서 선교하는 삶을 살기를 기대해 봅니다. 태준호 장로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0: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FEBC 교계전망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대전 극동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준구입니다. 드디어 9월이 왔네요. 날이 가고 달이 바뀌면 왠지 새로 산 옷을 갖춰 입고 거리에 나서는데 묘한 설렘과 기대감이 들곤 하는데요. 이제 땀에 전 몸과 마음의 옷을 훌훌 벗어젖힐 때가 다가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이에겐 365일이 온통 새날이죠. 그래서 새벽을 열고 노을을 맞는 하루하루가 의미 깊은데요. 우리의 우리 된 그 모든 시발점과 종착점이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에서 비롯됨을 성도는 새기고 있으니 그저 맡기고 나아갈 따름입니다. 주나목님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사연은요, 3855님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하늘이 너무 예뻐요. 예쁜 하늘 같이 나누고자 사진 보내요. 네, 그러면서 히읗히읗 이렇게 해주셨는데, 가을이 오고 있어요. 벌써 물들어가는 나뭇잎도 보이고 하나씩 떨어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한 계절이 가고 있네요. 우리도 또 한 계절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모두 주 안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순종하는 삶이 되길 기도해보아요. 찬양 신청곡은 마커스 워십의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부탁해요. 네, 3855님. 저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저는 볼 수 없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네, 지금 깜짝 놀라셨죠? 네,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 못하셨죠? 네, 저도 이런 사진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를 갖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사연을 통해서 저는 그 높고 높은 쪽빛 하늘을 충분히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쁜 하늘같이 나누고자 사진 보내요 해주셨는데, 충분히 예쁜 하늘을 네, 저도 함께 나눌 수가 있었어요. 네.

이거 사실입니다. 그래요. 이제 가을이 오고 있는데 와 벌써라는 단어가 정말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벌써 9월이 되고 벌써 올해가 며칠인가요? 2025년이죠? 아니 2026년이 아직도 좀 입에 덜 붙었는데 아, 벌써 2027년

우리 인생 녹록지 않죠? 그건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이나 뭐 어디 오지에 사는 사람이나 도시에 사는 사람이나 뭐 현대적인 도시에 사는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가 아닌가 합니다. 사람이 그래요. 현재에 감사하질 잘 못하죠. 그리고 어려움은 더 크게 느껴지고 그래서 뭐 비교적 덜 힘들다고 아무리 얘기를 옆에서 해줘도 나는 지금 힘든데 어떡하나. 이게 참 한편으로 볼 때는 참 어리석기도 하지만 그것이 또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사연에 남겨주셨잖아요. 모두 주 안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순종하는 삶이 되길 기도해보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주님 의지하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평안과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네,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힘들고 때로 버거운 인생이지만 평안을 누리고 기쁨이다 말할 수 있는 거죠. 좋은 사연 정말 깊이 감사드리고요.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마커스 워십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네, 이번 사연은요. 9507님 주신 사연이에요. 참 좋은 나의 친구 심준구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얼굴이 갑자기 막 확 달아오르네요. 새벽 기도 가는 길과 주일 예배 가는 길이 참 행복하고 감사하네요. 저는 예배 드리러 갈 때 정장을 차려입기보다는 그냥 수수하고 편안한 옷차림으로 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목사님,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보내겠습니다. 네, 9507님. 아, 세상에. 아, 이 사연을 붙들고 제가 얼마나 한참을 묵상하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랬는지 몰라요. 네, 특히 어느 구절에서 그랬냐면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보내겠습니다. 와, 아 정말 이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다짐을 하고요. 그리고 주위에 사랑하는 분들에게, 우리 교회 목사님께, 또 우리 교회 교우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좀 인사말처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승리합시다. 주님의 은혜 바라보면서 저도 행복하게 보내겠습니다. 아, 너무 멋있고 너무 소망스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9507님 정말 다시 한번 저를 일깨워 주셨어요.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하는 방송가정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봅시다. 자, 나는요. 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저요. 네, 저요. 네, 저요. 네, 저요.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보내겠습니다. 아, 정말 소망으로 가득한, 네, 그런 마음 들지 않으십니까? 아,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위클래시아 앨범 중에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같이 듣고요. 우리 소유액과 관련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0: 에이블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입니다.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함께 농업 분야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 익산 가치만드소가 발달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딸기 창업 교육 참가자 25팀 모두 50명을 오는 9월 11일까지 모집합니다. 참가자들은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2인 1팀을 이뤄 창업 기초교육부터 딸기 재배 기술과 실무교육, 우수농가 현장 견학 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육을 수료하면 창업보육실 입주와 창업자금 지원 등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지원 사업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직업 훈련을 넘어 발달장애인이 가족과 함께 자신의 사업을 준비하고 새로운 일자리 가능성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활동하는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도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오는 9월 29일까지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함께 그리는 내일 미래동행 캔버스 전시를 진행합니다. 서울과 부산, 대전, 대구, 울산, 전남, 강원 등 전국에서 활동하는 발달장애 예술가 70명이 참여해 자신의 경험과 감각, 상상력을 담은 작품을 선보입니다. 시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장애 예술인의 작품 활동뿐 아니라 이들의 성장을 곁에서 지원해온 가족들의 노력에도 관심을 넓히는 자리입니다. 장애 여부를 떠나 한 사람의 예술가와 작품 그 자체를 바라보고 서로 다른 가능성을 자연스럽게 만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에이블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이었습니다.
1: 어떤 분야든 오랫동안 열심히 종사하면 전문가가 됩니다. 그렇게 달인이 되는 건 참 귀한 성취죠. 쌓은 과실을 세상과 나누고 대를 물려 전할 후학을 가르칩니다. 참으로 귀한 일이고 선한 일이죠. 다만 우리 성도는 우선적으로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죠. 지저분한 것들일랑 순간마다 남김없이 치워버리는 회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먼저입니다. 지명현님의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 토요일에 특별하게 인사드립니다. 저는 최정민입니다. Jesus saves, Jesus saves. Spend the time.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셨어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손을 잡고 교회에 다녔다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친구의 권유로, 또 직장 동료의 초대로 힘든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누군가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 문을 처음 열었다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대부분의 믿음의 시작에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준 사람, 교회 한번 가보자고 손을 내밀어 준 사람,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준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 한 사람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는 교회가 사람을 늘리기 위해 하는 일이 아니죠. 내가 받은 이 복음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전하는 일입니다. 자, 오늘 충북 청주에서는요, 대규모 전도 집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현장 소식들을 전하면서 전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좀 담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오늘 방송을 들으면서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른다면 그 이름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도 전도를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특집 생방송 누군가가 전한 복음 지금 시작합니다.

0: 네, 찬양 예수 믿으세요. 예전에 노방전도 할 때 정말 곳곳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네, 이 찬양이 이제는 노방전도 말고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불려지잖아요. 그런데 그 예전처럼 다시 한번 그 거리에서 이 찬양이 불려지며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이 9월 5일입니다. 매년 9월 첫째 주 토요일에 세계 전도의 날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 우리 지역인 청주에서 현재 그 무심천 체육공원에서 조금 전인 1시부터 시작돼서 정말 대규모 전도 집회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 소식을 여러분들께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현장에 나가 계신 중부명성교회, 청주에 위치한 중부명성교회 탁신철 목사님을 현장에 계신데 만나보겠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1: 예, 반갑습니다. 청주 중부명성교회 탁신철 목사입니다.
0: 아, 반갑습니다. 현장에 계신 그 소리가 들리네요. 찬양
1: 아,
0: 소리가.
1: 네네.
0: 야, 오늘 찬양하기 딱 좋은 날씨죠?
1: 예.
0: 네, 전도하기도 딱 좋은 날씨인 것 같고요.
1: 그렇습니다.
0: 네, 청취자들이 아마 목사님 목소리 듣고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
1: 네.
0: 네, 현장 분위기 좀 알려주세요.
1: 네네. 여기 계신 분들이, 신체 똑같은 것을 입고 있습니다. 교단도 다르고 또잘 모르는 그런 성도들인데, 교회 구분을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전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다 같이 모이고 찬양하고 이제 노방전도 하려고 합니다.
0: 정말 저희가 노방전도가 뜨거웠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다시 그 분위기가 우리 지역에 또 오는 것 같아서 저희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왜 전도를 해야 될까요, 목사님?
1: 먼저 받았기 때문이죠. 나에게 전해줬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니.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이어받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0: 네, 이어받는 것이다. 내가 받았으니 또 누군가에게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1: 네.
0: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전도는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나 뭐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게 아닐까. 네. 그런 분들께 좀 말씀해 주신다면.
1: 예, 성경에서 전도는 설득이 아니라 증언입니다. 법정에서 증인은 자기가 정도만 말하면 되지 판결까지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내 몫은 다한 것이고 설득해서 넘어오게 만드시는 분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은사 있는 사람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누구라면 다 같이 전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을 못해도 되고 그냥 그리스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외치기만 해도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자, 오늘 전도행사 이제 시작이 이제 됐을 텐데,
1: 네.
0: 전도행사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것들이 있겠죠, 목사님.
1: 아, 네, 두 가지입니다. 무심천을 지나는 분들 중에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순영원이 있을 거라는 기대입니다. 숫자는 모르겠지만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또 하나는 오늘 나오신 성도님들에 대한 기대인데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맹물차지 않다는 것, 내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 경험을 가지고 각자 교회로 돌아가셔서 오늘이 끝이 아니라 전도의 시작이 되는 그런 은혜가 큰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0: 아멘, 아멘. 그두 열매를 꼭 맺을 수 있도록 저희 청취자들과
1: 네.
0: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목사님과 그 현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전도를 직접 하실 테고, 저희 방송을
1: 네.
0: 듣고 계신 분들은 또이 방송을 통해서 복음 잘 전하겠습니다.
1: 네네.
0: 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자, 세계 전도의 날 현장에 계신 청주 중부명성교회 탁신철 목사님 연결해 봤는데요. 자, 이제 여러분.

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뭐 청주에 계신 분들은 무심천으로 나가시면 되겠고 또 청주에 계시지 않은 분들은 계신 곳에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많은 태신자들이 생각이 날 텐데요. 마음에 품고 있는 태신자의 성함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그분들께 드릴 수 있는 책을 좀 저희가 선물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책도 드리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좋은 선물들이 좀 있어서 전도용으로 쓰실 수 있는 선물 좀 보내드릴 테니까 자 우물정 9330번으로 여러분들 태신자의 이름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오시면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자 받는 번호란에 우물정과 9330을 남기시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시간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9330번으로 보내주실 내용은 태신자의 성함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보내주시는 사이에 저희는 찬양을 좀 더 듣고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극동방송 가스벨싱어 2017 옴니버스 곡 중에 전하자 듣고 오셨습니다. 전해야 합니다. 좀 전에 인터뷰하셨던 중부명성교회 탁신철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전도는 이어가는 겁니다. 내가 그 복음을 누군가로부터 받았죠. 이제는 누군가로부터 누군가에게 그 복음이 갈 수 있도록 이어주셔야 합니다. 자, 세계 전도의 날 행사 관련해서 저희가 또 특집 생방송으로 이 전도 방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1시 반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의 태신자의 성함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같이 기도하고 또 몇몇은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좀 보내드릴게요. 지금 문자 소개고요. 선물 받으실 분들은 끝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0: 맞아요. 지금 6834번님도 문유리 자녀 이름 올리면서 5873번님 남편 전도하고 싶으시다고요. 자 9903번님 내 친구 정혁이 하나님께 돌아오길 기도한다고.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연락 주고 계신데요. 자 그렇게 받는 번호란에 우물정 9330을 입력하시고 여러분들의 태신자 이름을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전화 연결이 한 통화 더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세계 전도의 날을 맞아서 지금 청주에는 무심천 체육공원에서 전도에 직접 참여하고 계신 권사님 한 분이 전화 연결되어 있어요. 만나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권사님.
1: 네.
0: 네, 현장에 이제 1시부터 시작이 됐죠.
1: 네네, 그렇습니다.
0: 네, 아유, 지금, 이 권사님의 목소리만 들어도 현장이 얼마나 네. 뜨겁고 밝고 기대가 되는지 좀 상상이 되는데.
1: 네네.
0: 네, 현장 분위기 한번 좀 전해주세요, 한번 더.
1: 네, 여기는 지금 엄청 덥기는 하지만은 다들 모여서, 찬양을 막 열심히 부르고 있고, 날씨보다 더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0: 아이고,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그, 권사님은 그 현장에 왜 가셨어요?
1: 아, 네. 저는 하나님께 받은 크나큰 은혜와 사랑을 네. 많은 분들과 나누고 누리고 싶어서 기쁜 마음으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0: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거기서 이제 뭐 그 무심천변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 모르는 사람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1: 네, 그렇죠.
0: 그럼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말 거는 거 뭐 떨리지 않으세요?
1: 아이고, 많이 떨리고 좀 긴장도 되고요. 네.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하고 무엇보다 주님이 동행해 주시니까 그 떨림마저도 감사하고 즐겁습니다.
0: 이야, 참 기대가 네. 됩니다. 예, 우리 바울이 그런 고백했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고.
1: 아멘.
0: 지금 권사님의 그 고백이 딱 그 고백인 것 같아요.
1: 네, 감사합니다.
0: 자, 오늘 방송 듣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1: 네네.
0: 오늘 누구에게 어떤 말을 가장 해주고 싶으세요?
1: 아, 네. 저희가 이제 각자 교회마다 구역을 나눠서 하는데요. 저는 이제 청주에 유명한 육거리 시장 있는 쪽으로 나가게 됐어요.
0: 네.
1: 그래서 장사하시는 사장님들께 먼저 무더운 여름 이겨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고 따뜻한 인사를 건네고 싶고요.
0: 네네.
1: 또 살다 보면은 지치고 힘든 날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사장님의 삶과 일처를 늘 응원하시고 평안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0: 야, 그러면 그렇게 많은 네. 상인들을 뵙게 될 텐데.
1: 네네.
0: 그 전한 복음으로 정말 예수님 믿는 분이 나올 것 같으세요?
1: 아우, 네. 당연히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희는 아, 네. 간절한 네. 마음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가지만
0: 네.
1: 절실을 맺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0: 아멘.
1: 오늘 전도대회 때 펼쳐질 살아계신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정말 기대됩니다.
0: 기대가 네. 정말 정말 됩니다. 네.
1: 네.
0: 그 날이 좀 무더워서 좀 고생하실 네. 수도 있을 텐데 정말
1: 아,
0: 의미 있는 시간들이니까 예, 잘 해주세요.
1: 네. 네, 감사합니다.
0: 네, 권사님 응원할게요.
1: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십시오.
0: 네.
1: 예.
0: 자, 전도회를 맞아가지고 지금 무심천변에 이제 육거리를 향하신다는 권사님의 현장 인터뷰 한번 또 들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또 어떠신지, 여러분들은 이 방송을 듣고 있으면서 청주에 계신 분들은 그 계신 곳에서 나가서 이 무심천변이나 육거리 등지에 가서 전도를 하시면 되고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께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태신자의 성함들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물정 9330번으로 지금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 선물 좀 보내드릴게요. 지금 1387번님이 문자 주셨는데 예비 며느리 김민영의 마음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달라고 그렇게 연락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5049번님, 이정용, 조영호. 그래요. 이렇게 성함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성함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분들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몇몇은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릴 텐데 그 선물을 꼭 태신자를 위해서 선물 나누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0496번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아, 네. 우리 아들 영욱이 동생을 먼저 10년 전에 하늘나라 보내고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데 정말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고 부모님께서 그래요. 이렇게 삶에 예상치 못하는 여러 어려움들을 당할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실족을 해서 넘어져서 그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동생분에게 그렇게 역사될 것을 저희는 믿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태신자의 성함과 함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를 부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찬양을 통해서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보죠.

0: 네, 김도연 3집의 예수, 예수 듣고 왔습니다. 1시 21분 현재 지나고 있고요. 저희가 토요일에 원래 정규 진행되는 코너가 있었는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오늘 세계 전도회를 맞아서 여러분들께 이 전도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30분 짧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장에 청년이 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전도회 현장에 나가 있는 청년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본인 소개가 혹시 가능하실까요?
1: 네, 전 청주 중부 명청교회 청년부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조수하 청년입니다.
0: 네. 청년들이 이 토요일 오후에 갈 때도 많은데,
1: 네.
0: 그 자리들을 다 포기하고 지금 전도 현장에 나가 있어요. 그렇죠?
1: 네, 정말, 또 이렇게 함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청년들이 모르는 사람을 만나거나 또 그 공개적으로 전도를 하는 일들이 창피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으세요?
1: 그 전하는 내용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내용에 대한 부끄러움은 전혀 없는데 그 지나가시는 분들에게 말을 거는 건 약간의 용기가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1: 그러나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1: 네네 지금까지 또 복음 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네. 목숨 걸고 전하신 분들 생각하면 또 이렇게 쉽고 즐겁게 네.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함으로 네. 참여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지금 청년처럼 지금 이 같은 세대들 젊은 세대들에게도 이 복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죠?
1: 네, 그럼요. 복음은 뭐 당연히 모든 세대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특별히 그 요즘 젊은 세대의 복음화율이 계속 그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0: 그래요. 그러면 지금 전도하고 계시지만 네네. 특별히 또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 한 명이 생각난다면 누굴까요?
1: 저 개인적으로 이제 조예동이라는 친구가 떠올랐고 네, 그 친구가 예수님을 더 알아서 오늘 이렇게 같이 전도하는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그래요. 그 마음이 있으면 정말 우리 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태신자를 품지 않으실까 생각이 돼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귀한 자리에 나가 계신데 그곳에서 조금은 힘들 수도 있고 또 더울 수도 있지만 그 불편함을 모두 다 이 복음 전하는 기쁨으로 덮어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청주에는 무심천변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 한 청년의 인터뷰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얘기 좀 더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을 들려드리면서 짧지만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문자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도 대상자의 성함을 보내주시면서 엄마와 동생들을 전도하고 싶다는 0206번님 성함이 안희강, 김성대, 김성우님 이렇게 보내주신 분도 계셨고 6834번님 고미정, 옛 믿음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셨는데 지금 잠깐 쉬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친구와 남편과 며느리, 또 자녀들, 많은 분들께서 연락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이분들 중에서 제가 선물을 좀 보내드리기로 했잖아요. 선물 받으실 분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번호가 0549번님, 1387번님, 0496번. 자, 그리고 한 분 더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들 연락을 보내주셨는데, 자, 이분들 중에서 이분들 한 분 더 하겠습니다. 자, 끝번호가 6834번까지 해서 총 네 분에게 전도용으로 쓰실 수 있는 선물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분께 좀 전해주시고, 복음을 전해주시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그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마지막 지상명령. 정말로 모든 민족을 제자들 삼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불편한 사람이든 가까운 사람이든 먼 사람이든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을 들으셨다면 꼭 약속 하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태신자에게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에게 문자 한 통이든 전화 한 통이든 하셔서 성경 말씀 한 구절 보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격려할 수 있는 어떤 힘날 수 있는 말들을 좀 보내주시면 그분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을 조금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의 부탁은 이 극동방송을 그분들께 듣게 해주시는 겁니다. 요즘에 애플리케이션으로 들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라디오 주파수 청주와 충주는 104.7 또 대전과 중부권은 93.3을 마치시면 여러분들께서 그분들께 이 극동방송을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네, 104.7 그리고 93.3입니다. 네, 그렇게 꼭 들려주셔서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실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땐 정말 만족함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실 때 그 삶에 희망이 있죠. 자, 이 곡을 끝으로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아까 당첨되신 네 분께는 저희가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 맞아서 30분 짧게 전도 특집으로 여러분들께 마련해드렸습니다. 이 방송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전도 특집 생방송 누군가가 전한 복음은 또다시 언젠가 여러분들을 찾아오겠습니다. 제작 진행의 최정민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여러분은 지금 생명을 전하는 방송 대전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초대형 이벤트가 열립니다.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1956년 이 땅에 처음으로 복음의 전파를 쏘아 올린 극동방송은 올해 창사 7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70년의 역사를 기념하고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요. 이제 그 마지막 이벤트로 다가오는 10월 극동방송을 아는 모든 이들을 초청하는 역대급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하루 동안 서울 한양대학교 대운동장과 노천극장에서 진행됩니다. 정말 많은 즐길거리들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극동방송 사역과 역사전시관, 북방선교관, 방송체험부스와 어린이체험놀이존, 푸드트럭과 K푸드체험존, 전파선교사와 운영위원, 어린이합창단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행사, 70주년 특집 공개방송, 10시간 릴레이 라디오쇼, 그리고 푸짐한 경품은 물론이고 세시봉과 뮤지컬 배우 차지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등이 출연하는 70주년 페스티벌 음악회까지 눈과 귀는 물론이고 마음과 영혼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다채로운 시간들을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별도의 입장료 없이 극동방송을 아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극동방송 70주년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데이.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당일 행사장을 오고 가는 버스편도 준비될 예정이니까요. 극동방송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마음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홈커밍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10월 17일 토요일 하루 동안 서울 한양대학교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대전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서 찬양으로 방송 선교에 동참할 하반기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1991년 창단된 이래 지난 30여년간 중국권 복음 전파에 앞장서 왔으며 미국 뉴욕 카네기홀 공연과 워싱턴 DC 케네디 센터에서 열린 나라 사랑 축제 등 세계적인 무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어린이 합창단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방송 선교 사역에 동참할 다음 세대를 찾습니다. 지원 자격은 2026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며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크리스천 어린입니다. 원서 접수는 9월 1일 화요일부터 18일 금요일까지이며 방문과 우편 그리고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오디션은 9월 19일 토요일 오전 10시 대전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되며 지정곡과 자유곡 한 곡씩 준비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전화 042-828-9330번으로 전화주시거나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JT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의 김경아입니다. 오늘 아주 귀한 분을 모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예쁜 그림을 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시는 김지혜 작가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에게 소개 좀 더 해주시고요. 축복의 인사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 평촌교회를 다니고 있는 서양화가 김지혜 권사입니다. 저는 극동방송 애청자입니다. 방송을 통해 늘 큰 은혜를 받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 참 감사합니다. 우리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바라며 축복합니다.
0: 아멘. 우리 극동방송의 가족이 나와주셔서 참 좋습니다. 얼마 전에 극동방송 갤러리에서 귀한 전시회를 하셨어요. 아름다운 그 꽃 그림을 보고 많은 분들이 참 행복했었는데요. 어떠셨는지요?
1: 네. 이번 전시회는 제게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일하시는지를 다시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늘 제 믿음이 아주 작다고 느끼는데요. 그런 작은 믿음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의 생각과 참 많이 다르다는 것도 느끼게 되었어요. 지난번 초대석에서 세네갈과 말라위, 태국의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들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0: 네.
1: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어요.
0: 할렐루야.
1: 세네갈 선교지의 울타리 공사는 현지인들이 모은 헌금과 미국에 계신 한 성도님의 도움으로 채워졌고요. 말라위와 태국에도 이번 전시회를 통해 헌금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0: 할렐루야.
1: 처음에는 초대의 제안을 받고 많이 망설였어요.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을 제가 낭비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해 보세요라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작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감동은 한 아이의 도시락으로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처럼 작은 헌신 하나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전하고 싶어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한 분이 계시는데요. 사실 어찌 보면 그분이 이 자리에 나와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분은 은퇴하신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이신데요. 하나님이 천국으로 부르실 그날까지 50개국 선교 목표를 정해놓고
0: 네.
1: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고 건강도 약하지만 선교를 향한 마음 하나로 폐지와 재활용품을 모아 선교 헌금을 드리셨어요. 자신을 위해서는 아끼며 사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채워주신다고 기쁘게 고백하시는 모습이 참 귀하고 감동이었습니다. 또 어려운 이웃을 늘 돌보시면서 살아가셔서 주변에서는 그분을 작은 예수라고 할 정도예요. 그분이 이번 저의 전시회에서 말라위 아이들이 주일이면 먼 황토길을 동생을 등에 업거나
0: 네.
1: 함께 걸어와서 예배드리고 식빵 선호 쪽을 받고 좋아하는 모습의 사진을 보게 되었어요.
0: 네.
1: 주일이면 천여 명의 아이들에게 식빵을 나눠주는데 우리 돈으로 40만 원이 든다고 하니 마음의 감동이 되어 매번을 하지 못하더라도 한 번을 하지 못하겠냐 하면서 기꺼이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러자 함께 오신 분들도 동참을 하게 되었고 또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다른 분들의 후원이 이어졌습니다.
0: 네.
1: 선교 헌금을 전달한 후 선교사님으로부터 다른 날보다 더 많은 양의 식빵을 받고 행복해하는 아이들의 사진을 받아보면서
0: 네.
1: 하나님의 은혜에 참 감사했습니다.
0: 네.
1: 앞으로도 그 아이들에게 영의 양식과 함께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0: 아멘.
1: 선교헌금을 보내드린 태국의 선교사님은 각국의 파송 선교사 자녀들을 돌보는 기숙사 사역을 하시는데요.
0: 네.
1: 원래 한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하나님

0: 부르심을 따라 해외 선교지로 가셨고 파송 선교지에 마땅한 학교가 없어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선교사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며 돌보고 계셔요. 현재 9명의 선교사 자녀들과 함께 지내고 계시는데요. 잘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선교사들이 자녀 교육 문제로 파송 선교지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묵묵히 헌신하는 모습이 참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소식지를 가끔 받아볼 때마다 마음이 먹먹해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 사명을 지켜주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선교사님께서도 때로는 자신의 정체성과의 싸움 속에서 낙심이 될 때가 있다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다시 사명을 붙들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아멘.
0: 무엇보다도 이번 전시를 통해 작은 순종과 작은 마음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다시 배우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1: 할렐루야. 이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작가님을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구나 하는 것을 또 느낄 수가 있고요. 전 세계 각곳에서 영혼을 위해 애쓰는 많은 우리 사역자님들 계시잖아요.
0: 네.
1: 아, 그분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드리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도 이런 귀한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실 또 우리 작가님 응원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그림 작업을 이렇게 평생 해오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영감 또 은혜가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떠신지요?
0: 네. 저는 운전을 할 때나 작업할 때면 주로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어떤 날은 그림을 그리며 밤을 꼬박 새우다 새벽 예배 방송을 듣게 될 때도 가끔
1: 네.
0: 있어요. 제 작품의 소재는 꽃인데요. 산책길에서 만나는 작은 야생화들을 바라보면 정말 작은 꽃 한 송이 안에도 하나의 우주가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안에 있는 질서와 아름다움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창조주의 놀라우신 손길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꽃들을 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이 찬양을 가장 많이 부른 것 같아요.
1: 네.
0: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질서와 아름다움을 있는 그대로 담고 싶어서 꽃의 형태와 결을 세심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해요. 때에 맞게 피는 꽃처럼 인생에도 주어진 시간이 있다고 믿는데 주어진 제 삶의 시간 속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하셨으니 내 때와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주님을 70을 바라보는 지금도 신뢰하며 갑니다.
1: 네.
0: 성경에서 예수님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하셨잖아요. 그림을 그리려고 오랜 시간 꽃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예수님의 그 말씀이 정말 제 마음에 가득 차는 것 같아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이 꽃들인데 하나님은 저를 이 꽃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에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1: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아름다움을 누구보다도 집중적으로 관찰하시면서 이 아름다운 꽃을 그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지금 많이 더 드셔서 눈물을 짓고 계시는데요. 작가님이 그리신 꽃을 보고 있으면 그 세심함에 저도 감탄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꽃이 색깔이 다 다르고
0: 네.
1: 또 꽃잎의 그 명암이 또 다 다르고요. 꽃의 형태는 또 얼마나 많은지 아니 이런 꽃도 있었어? 할 정도로 정말 무궁무진한 꽃의 세계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이가 들면 꽃이 더 좋아진다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면서 꽃만 보면 다들 사진을 찍으시잖아요.
0: 네.
1: 우리 작가님은 원래 그렇게 꽃을 좋아하셨군요.
0: 네.
1: 와 어떻게 보면은 가장 행복하신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0: 네.
1: 이 꽃을 그리시면서 특히 이제 아름다운 자연 또 예술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실감하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0: 네.
1: 어떠세요?
0: 꽃은 인생의 흐름과 참 닮아 있어요.
1: 네.
0: 작은 씨앗으로 시작해서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준비하여 때가 되면 화려하게 꽃

0: 꽃을 피우고 또 지는 그 과정이 사람의 성장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돼요. 또 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다양함에 있잖아요. 여러 종류의 꽃들이 함께 피어 있을 때 더 보기 좋고 아름답듯이 사람들도 서로 다른 인종과 문화 속에서 함께 어우러질 때 세상은 점점 풍요롭고 풍성해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온 땅에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꽃이 저마다 각기 다른 색과 모양 그대로 다른 꽃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만드신 각자의 모습 그대로 함께할 때 서로가 더 소중해지고 우리의 삶도 더욱 풍성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꽃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을 묵상할 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지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시라는 믿음과 깊은 산 속에서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과 들꽃들도 돌보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오늘도 저를 돌보신다는 확신은 자연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 극동방송 여러분들도 분주한 일상이지만 꽃과 대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회복의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입니다. 꽃을 집중적으로 관찰하면서 그리시기 때문에 꽃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신 우리 작가님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하신 중에 화려하게 피는 한두 송이의 꽃도 좋지만 어딘가 모르게 소박하게 모여서 아기자기 피어있는 그런 작은 들꽃들도 소중하잖아요.
0: 아, 그럼요.
1: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뭐 크고 위대하신 그런 분도 사랑하시지만 네. 정말 평범하게 사람들과 어울려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해나가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0: 네.
1: 특히 미처 몰랐던 들꽃을 발견하시면 기쁘실 것 같아요.
0: 아유, 많이 기쁘죠.
1: 네, 그러면 바로 사진을 찍어 놓으시고
0: 네.
1: 화실에 와서 그림을 그리시고요.
0: 네.
1: 와, 그래서 이렇게 작가님의 미소가 꽃처럼 아름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0: 아유, 감사합니다.
1: 네, 아까 작가님 좋아하는 찬양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말씀을 네. 하셔서 네. 제가 이따 끝날 때 띄워드리고요.
0: 네.
1: 좋아하는 말씀과 그 이유도 있지 않을까요?
0: 네. 시편 18편 1절 말씀인데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입니다. 이 말씀은 저희 집 거실에 걸려있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1: 네.
0: 제가 작품 활동을 하는데 전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저의 그림을 보고 공감해 주실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고 행복해요.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시고 어떤 분들은 위로를 받았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참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제 작품 중에 꽃이 되어 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저에겐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1: 네.
0: 이 작품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당시 희생된 학생들을 위해 꽃 한 송이 한 송이를 그 아이들처럼 생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렸어요. 전시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 작품을 보며 생명과 슬픔을 함께 느꼈다고 말씀하시며 눈물을 흘리셨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작은 그림을 통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고 함께 아파하게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시간을 지나오면서 이 시편 말씀이 더욱 깊이 저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저와 이웃의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고
1: 아멘.
0: 때로는 우리의 삶이 전쟁터처럼 느껴질 때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1: 아멘.
0: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저와 함께 하셔서 힘이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낙심과 슬픔 속에 있는 분들에게도 임하시길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 아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꽃을 그리시고 그림을 그리시기 때문에 작가님의 그림을 보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손길 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가님의 그림 앞에 서서 한참을 저도 바라봤거든요.
0: 아유, 감사합니다.
1: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얼마나 많은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0: 시간이었거든요. 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마음에 그런 힐링과 위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감사합니다. 아,
0: 감사 제목이 정말 많으시죠?
1: 저는 4대째 신앙의 유산을 받고 믿음의 남편을 만나 저의 자손 대대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이 평생 감사 제목입니다.
0: 아멘. 믿음의 명문가에서 태어나게 해주셔서 지금까지 또 재능도 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작가님 앞으로도 이 꽃이란 주제를 계속해서 네. 그리시고 함께 하실 것 같은데요.
1: 네.
0: 비전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실 겁니다.
1: 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는 잠언 말씀처럼 우리의 계획은 늘 실패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만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전히 이루실 것임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누란유교에서 권사로 정년 은퇴하신 후에 평신도 사역자로서 소연평도에서 15년간 사역을 하셨어요. 국내에 교회를 개척하셨고 중국 선교도 하셨습니다. 천국 가실 때까지 북한 선교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으시고 기도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 또한 보내는 선교사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림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 저의 그림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기를 바라며 날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알기 원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0: 두란노에서 펴낸 더 바이블 성경 그림과 함께 소설처럼 읽는다. 이 책에도 작가님의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1: 네.
0: 네, 아름다운 시들과 함께 이렇게 또 작가님의 아름다운 꽃이 있어서 보면서 또 감탄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성경과 함께 작업하는 일들은 또 계속될 예정이죠.
1: 그럼요.
0: 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서재명하셔서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오늘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 시간 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 특히 꽃을 아름답게 그리고 계시는 김지혜 작가님 모시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꽃과 함께 그 제목이 사모하는 마음인데 전도서 말씀이 얹어져 있네요. 하나님은 네.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다 알지는 못하게 하셨다라는 아, 이 전도서 말씀이 참 가슴에 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오묘한 창조 섭리를 많은 분들에게 전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특별한 만남 FEB 초대석 저는 김경아였고요. 다음 주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0: 라디오 예배. 라디오 예배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십니다.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사람이 태어나서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삽니다. 두 번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복을 받는 것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없고 더 큰 은혜가 없고 더 큰 기적이 없습니다. 죄와 절망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장 비참한 존재였던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죄의 노예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선물로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를 믿은 그 순간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밤낮 문제투성의 삶에서 얻어 터지고 상처받고 낙심하고 한숨 쉬며 살던 인생이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 과거를 다 내던져 버려야 됩니다. 과거의 실패, 상처, 과거의 여러 가지 일들이 나를 자꾸 붙잡으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마귀가 우리를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우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같이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롭게 변화된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가슴을 당당하게 펴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전진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의 실패의 모습은 아무런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험한 인생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과거에 내게 어떤 실패의 기억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 지나간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된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를 부여해 주셨는데 오늘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다윗의 열쇠는 구약에 한번 신약에 한번 나오는데, 구약에는 오늘 읽은 본문 이사야 20장 22절에 나오고 신약에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이 말씀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열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한 대로 문을 여는 것인데, 여기서 열쇠는 특별히 성전의 문을 열고 왕궁의 문을 열고 그 곳간의 문을 여는 그러한 권세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다윗의 열쇠라고 할 때 절대적인 주권과 권위를 상징하며 다윗 왕조의 권력과 자원을 다스리는 결정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열 수 있는 다스의 것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 그 놀라운 권세가

우리에게도 부여되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이 아니라 다윗의 열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권세를 갖고 우리가 주명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이사야 20장 25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만하고 불충한 종인 샘나를 폐하시고 신실한 종 엘리야김에게 왕을 보좌하며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부여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느냐? 히스기야 왕이 임명한 샘나라고 하는 국내 대신입니다. 얼마나 권력이 막강했든지 하늘을 찌르는 듯한 권세를 가지고 그는 교만해서 권력을 갖고 함부로 휘두르면서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더욱이 감히 신하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왕의 묘자리에 자기 묘자리까지 만들어놨어요. 여러 왕들이 들어가는 그 왕들의 그 묘역에 자기 무덤자리를 만들어서 파놓고 호화롭게 치장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를 보내가지고 샘나를 파면시키고 신실한 종 엘리야김에게 그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이사야 22장 16절로 21절은 그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 내가는 샘나를 말합니다.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초소를 쪼아내었도다.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소리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쥐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람에게 어떤 완장을 채워봐야 그 사람이 어떤지를 알게 된다고 하는데, 어떤 중요한 직분에 올라가면 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갑자기 목에 힘을 주고 내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칭찬받을 때, 잘 될 때, 어떤 중요한 자리,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고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높이는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중요한 보직에 임명됐다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늘 겸손해야 됩니다. 목에 힘을 주고 남의 말도 안 듣고 함부로 힘이 없는 사람도 짓밟고 이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가면 안 됩니다. 교만은 결국 자신을 파멸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동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샘나같이 교만한 자의 모습을 버리고 엘리야김같이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백성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를 복주시고 그들에게 다윗의 열쇠를 주어서 그 권세로 많은 일을 하도록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이미 주셨습니다. 예수 믿을 때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땅까지로 주의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도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구세주 주심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는 능력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 기도의 권능으로 위대한 역사를 이루도록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 그러냐? 예,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고

입니다. 교회 내 절대 내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로 주님 몸된 교회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은 설명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 목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권세는 바로 기도하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는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왜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많고 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집니까? 기도의 권세를 우리가 활용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 해결의 길은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마지막도 기도인 것입니다. 시편 62편 8절은 말씀합니다.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2003년 4년 LA 있는 나선수목교회 교회 내 큰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장로님이 10분 계신데 목사님을 지지하는 분들하고 목사님을 반대하는 분들이 교회 내에서 극렬하게 싸웠습니다. 교회 내 분열과 분쟁이 있다 보니까 교인들이 떠나가고 교회 빛이 쌓여서 이것이 서울 본교회 조용히 목사님께 전달되었습니다. 목사님, 나선수목교회가 지금 교회 내 분쟁이 있다고 합니다. 조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자네가 가서 그 분쟁 있는 교회를 좀 추스리고 다시 교회를 놀랍게 부흥시켜라. 그래서 명령을 받고 LA에 가보니까 장로님들이 10분인데 3명은 목사님을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반대파, 3사람은 목사님을 최소로 지지하는 지지파, 4사람은 중도파. 중도파는 이쪽 눈치 보고 저쪽 눈치 보고 목소리 그쪽으로 갔다가 이쪽 왔다 이쪽 갔다 왔다 합니다. 첫 번째 당회를 열었는데 10명이 앉았는데 인사도 안 해요. 저쪽 끝에 앉아갖고 고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당회가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을 반대하던 파들이 저한테 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저 목사님 지지한다는 저 사람들이 목사님을 등에 업고 온갖 교회 내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해서 올 교회가 오늘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만일 목사님이 저 사람들과 함께 일하신다면 우리들은 끝까지 목사님 사역에 대해서 반대할 것입니다. 잘 알아서 하십시오. 어휴, 딱 울음장을 놓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물러가니까 저쪽에 있다가 그 세 분이 금방 달려왔고 저 사람들이 되게 헛소리하고 왔죠. 저 사람들이 원흉입니다. 저 사람들이 목사님 일을 사사건 반대하고 발목 잡아갖고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서 빚이 싸게 됐습니다. 절대 저 사람들은 목사님 그저도 못하게 하시고 말도 섞지 마시고 교회 어떤 일도 시키면 안 됩니다. 만약 저 사람들을 교회 일을 시킨다 하면 우리들은 목사님 일에 절대 협조할 수 없습니다. 아이, 큰일 났습니다. 이쪽은 저쪽하고 일하면은 목사님 반대한다 그러고 이쪽은 저쪽하고 목사님이라면은 목사님 일 절대 협조 안 한다 그러고,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모든 해결을 가져오는 열쇠인 것입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면 교회 나와서 강대상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5시에 새벽에 인도한다면 7시까지 엎드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가보니까 금요일까지밖에 새벽 예배를 안 해요. 토요일도 새벽 예배한다. 토요일도 벌써 토요일도 새벽 4시에 나가서 7시까지 강대상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다가 그것도 기도하고 보자고 해요. 주일날도 하겠다. 그래서 제 목회 48년 역사 가운데 주일날까지 새벽 기도한 게는 나성수 목회밖에 없습니다. 월화수 목금토 주일 그냥 1년 365일 4시부터 7시까지 강대상에 제가 엎드려 있었습니다. 다음 주일 제가 다시 장로님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하나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뜻은 하나 되는 것이고 분이라고 싸고 나눠지는 것은 마귀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 이제 화해하십시오. 아무도 아멘하라고 대답하라고 저를
뚜렷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장로님들이 서로 화해하고 정말 함께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겠다고 결심할 때까지 모든 자격 정지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 이렇게 빨리 화해하십시오. 그 다음 주로부터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도 못하시고 성찬 때 성찬 세트를 이렇게 돌리는데 장로님들 성찬 세트도 분배하지 못하시고 안수사님들이 다 하시고 앉아서 그걸 성찬을 하는 걸 두셔야 됐고 근데 교회는 해야 되니까 은퇴하신 이희성 장로님이란 분이 계신데 장로님 와서 저를 좀 도와주셔서 교회, 재정, 총목 모든 국장 다 맡아갖고 교회 좀 일하십시오 하니까 이분은 집에서 그냥 아무 할 일 없이 놀고 있다 너무 좋아갖고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늙은 일을 갖다가 은퇴하고 할 일 없는데 저를 교회 일을 시키니 감사합니다. 그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종일 교회나 살아요. 그냥 얼마나 열심히 교회 섬기시는지. 그래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는데 서로가 화해할 생각을 안 합니다. 6개월쯤 지나니까요 교회가 이제 싸우지 않는다고 소문이 나니까 나 같은 교인들이 다 들어오고 교회 빚이 100만 불에서 50만 불을 가보다 50만 불이 줄어들고 10명의 장로님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이 없어도 교회가 더 잘 되는 거예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쯤 되니까 아이고 이러고 있다가는 우리가 평생 이 교회에서 장로 못하겠구나. 큰일 났다. 우리가 없어도 교회가 이렇게 잘 돌아가는데 빨리 우리가 화해하고 하나가 돼서 다시 우리 장로의 모습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갖고 자기들끼리 연락을 해가지고 아이 화해합시다. 우리 싸울 일이라는 것 같고 너무 그다 극렬하게 싸우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목사님께 우리가 화해했다고 가서 보고합시다. 그래서 아이고 고집도 세요. 아홉 달 만에 왔어요. 아홉 달 만에. 그래갖고 와가지고 할렐루야 목사님 저희들이 화해해서 이제 한마음 돼서 귀를 섬기로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오늘 3부회까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오후에 우리 장로님 제일 집 큰 저택에 있는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 댁에 모여서 오늘은 거기서 바베큐 파티 하겠습니다. 부부 동반으로 다 오세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제 화해하는 저녁 만찬을 하는데 막 서로 부둥켜고 울면서 아이 우리가 왜 싸우는지 모르겠다고 우리가 교회 개척 같은 개척 멤버로 한솥밥 먹고 열심히 교회에 섬겼는데 이렇게 싸웠다 그러면서 울며 불며 화해하고 교회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9개월을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그분들이 어쨌든 기도를 하고 또 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도의 권세를 여러분 모두가 갖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22장 22절에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이 기도로 닫으면 닫혀지고 열면 열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위대한 권세를 가지고 사랑과 용서를 베풀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한 번뿐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싸우고 욕하고 물고 뜯고 비난의 돌을 던지고 그러지 말고 이제는 손에 손에 들었던 비난의 돌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사랑과 용서로 하나되는 역사를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이제부터는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주님 앞에서 복받은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굳건히 세워주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히 세워주십니다. 이사야 20장 23절에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의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우리가 천국 열쇠 권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견고히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어려움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마귀 역사입니다. 염려를 가다주고 근육 걱정을 가다주고 절망을 가다주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지만은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면 든든히 세워주셔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한 진봉사

0: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 한 사람뿐 아니라 우리 부부, 자녀, 손자, 자손만대 놀라운 복이 넘치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사야 20장 24절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집에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이 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모든 내게 속한 권속들, 저 조그만 종지 같은 그런 연약하고 작은 사람까지, 또 항아리 같은 존재인 모든 가족이기까지 다 복이 임할 것이라. 그리고 그들이 보석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이 스가랴 9장 10절입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야훼의 땅에 빛나리로다. 여러분들이 장차 하늘에서 해처럼 밝게 빛날 것입니다. 오늘 천국에 대한 찬양을 찬양대에서 하셨는데 여러분이 천국 가면 다 해처럼 빛납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입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영광에서 우리의 주신 이 총 열쇠를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우리를 어둠 밤에 별처럼 캄캄한 것에 보석처럼 빛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해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 다가오고 환란이 다가와도 우리 모든 것 대신 주님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 라디오 예배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설교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지역번호 02-6181-9191번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전화해 주십시오. 라디오 예배 토요일 순서를 맺습니다. 감사합니다.
2: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초대형 이벤트가 열립니다.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1956년 이 땅에 처음으로 복음의 전파를 쏘아 올린 극동방송은 올해 창사 7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70년의 역사를 기념하고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요. 이제 그 마지막 이벤트로 다가오는 10월 극동방송을 아는 모든 이들을 초청하는 역대급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하루 동안 서울 한양대학교 대운동장과 노천극장에서 진행됩니다. 정말 많은 즐길거리들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극동방송 사역과 역사전시관, 북방선교관, 방송체험부스와 어린이체험놀이존, 푸드트럭과 K푸드체험존, 전파선교사와 운영위원, 어린이합창단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행사, 70주년 특집 공개방송, 10시간 릴레이 라디오쇼, 그리고 푸짐한 경품은 물론이고 세시봉과 뮤지컬 배우 차지연,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등이 출연하는 70주년 페스티벌 음악회까지, 눈과 귀는 물론이고 마음과 영혼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다채로운 시간들을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별도의 입장료 없이 극동방송을 아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극동방송 70주년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데이.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당일 행사장을 오고 가는 버스편도 준비될 예정이니까요. 극동방송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마음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홈커밍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10월 17일 토요일 하루 동안 서울 한양대학교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나눔과 섬김, 기독교 연합봉사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1: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 공익광고 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하셨죠? 하늘편지 이정현입니다. 이번 주 서울의 날씨는 유독 변덕스러웠는데요. 주초에는 마치 장마와 같은 많은 비가 내리더니 또 주말로 가면서는 화창한 날씨

비가 이어졌습니다. 날씨의 변화는 우리의 삶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그칠 것 같지 않던 비도 언젠가는 그치고요. 맑았던 하늘도 언제 그랬냐는 듯 비구름을 들이운 날씨로 변화됩니다. 우리 삶도 그렇죠. 기쁜 날 뒤엔 슬픔도 찾아오게 되고요. 슬픔도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반드시 기쁜 날이 찾아오게 됩니다. 영원한 것은 없기에 일희일비하는 삶이 아닌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 함께 묵상하길 원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미래는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으로 은혜받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첫 곡 보내드릴게요. 오직 믿음으로.

네, 오직 믿음으로 문용택의 음성으로 감상하셨습니다. 복된 토요일에 함께하는 하늘편지 문을 활짝 열었는데요. 이 시간 어디서 무엇 하시며 극동방송 듣고 계실까 늘 궁금합니다. 오늘도 그런 이야기 간략하게 들려주시거나 듣고 싶은 찬양을 신청하실 분들 계시다면 제목을 적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로 전송해 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사연 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에서 성경책을, 육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파우치를,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기지에서 밀키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업 뽀또야에서 말씀카드 액자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1990님, 선한 능력으로 신청합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하세요 라고 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보내드릴게요. 2987님, 평택입니다. 저는 미군부대에서 조리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급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키는 모든 군인분들께 응원과 감사의 마음을 보내고 싶어요. 신청 찬양곡은 여기에 모인 우리입니다. 극동방송 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평택에서 위승훈 집사 올림이라고 정말 정중하고 은혜롭게 적어주셨는데요. 무엇보다 국가대표급 마음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그 메시지가 감동이 됩니다. 그 사명감이 주님께도 기쁨이 될 줄 믿고요. 신청하신 곡 이어드릴게요. 여기에 모인 우리 예라모십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고요. 이어서 선한 능력으로 테너 조창우의 음성으로 감상하시죠.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 편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문자메시지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문자로 소통하길 원하시는 분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276님, 저는 유방암 치료를 마치고 집에서 요양하며 뜨개질도 하고 날마다 극동방송 들으며 들쑥날쑥했던 마음을 다독이며 다시 회복되어 출근하는 일상으로 돌아가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즘 극동방송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그러셨군요. 분명 지금의 이 시간이 다시 돌아갈 일상의 큰 밑거름이 되는 귀한 여정이 될 줄 믿고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잘 회복하시고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신청하셨는데요. 잠시 후에 전해드릴게요. 9356님, 지금 퇴근 중입니다. 용인에서 수원으로 가며 듣는 말씀과 찬양이 은혜됩니다. 라고 적어주셨는데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가시고요. 2221님, 나의 사랑하는 책 찬송가 신청합니다. 저는 이사야서 말씀 필사하며 하늘 편지 듣고 있습니다. 라고 전해주셨는데요. 은혜로운 그 풍경이 사진처럼 제게도 그려집니다. 신청하신 곡 바로 전해드릴게요. 나의 사랑하는 책 소풍 워십이 찬양하고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까지 함께 하시죠.

신랑을 위해 오늘도 기도합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네,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주님을 더욱 믿으며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릴게요. 항상 깨어 기도하는 주말과 주일 꼭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늘편지 이정연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넘치는 방송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1: The Lord defeated Benjamin before Israel. And on that day, the Israelites struck down 25,100 Benjamites, all armed with swords. Judges chapter 20, verse 35.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쳐서 파하게 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사사기 20장 35절 말씀.
2: 헬로 에브리원 앤 땡큐 포 조이닝 어스 포 잉글리시 바이블 펠로우십. I'm Changsu Kim, broadcasting on FEBC Mission FM from the nation's capital, Seoul.
1: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창수입니다. 행복한 한 주간 보내셨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던 9월입니다. 제가 9월을 기다린 것은 다름 아닌 더위 때문에 기다렸습니다. 이번 주에 이곳 서울은 비가 내려서 그런지 기온이 다소 내려왔습니다. 네팔에 큰 피해가 났었지요.

뭐 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우리나라도 고창이었었죠. 홍수가 나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예고해드린 대로 다음 주 화요일 9월 8일입니다. 오전 10시에 극동방송은 이곳 서울 사옥에서 미스바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특별히 이번 기도회는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일찍 오셔서 기도회에 참석하셔서 기도도 함께 하시고 은혜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추석 명절도 이제 한 채 3주가 안 남았네요. 그렇죠? 벌써 마음이 설레이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왜 아니겠어요? 모두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럼 English Bible First 오늘 순서도 역시 찬양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Back to the Bible Musicians의 찬양입니다. Come Christians join to sing. 우리말 제목은 성도여 다 함께입니다.

0: 에이멘.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내용을 제가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1: After 2 days of being badly beaten by the Benjamites,
0: 자, 베냐민 지파한테서 이틀 동안 아주 호되게 당하고 나서
1: the Israelites set an ambush.
0: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복을 하게 됩니다.
1: In addition to their usual battle places.
0: 그러니까 그들이 본래 전투를 하고자 하는 그 장소 말고도 다른 데 가서 매복을 하게 되는 거죠.
1: When the Benjamites came out of the city of Gibeah to fight.
0: 베냐민 사람들이 기브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나왔을 때 to fight, 싸우러
1: the Israelites allowed them to kill 30 men.
0: 이 이스라엘 연합군은 그들로 하여금 베냐민 사람들이죠. 베냐민 사람들로 하여금 to kill 30 men, 30명을 죽이게 했습니다.
1: As the Benjamites came further out of the city,
0: 베냐민 지파들이 그러면서 도시에서 더 멀리 떨어져 나오는데
1: the Israelite ambush party snuck into Gibeah.
0: 매복하고 있던 이스라엘 군대가 숨어서 기브아로 들어갑니다.
1: Killed everyone,
0: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죽여요.
1: And burned the city,
0: 그리고 도시를 불태웁니다.
1: When the Benjamites saw the smoke coming from Gibeah,
0: 베냐민 사람들이 saw the smoke, 연기가 coming from the Gibeah, 기브아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1: they realized,
0: 그들은 깨닫습니다.
1: They were in trouble.
0: 큰일 났네. 이게 지금 무슨 일이야? 하고 난리 났겠죠.
1: But the Israelites killed them as they tried to run away into Rimmon.
0: 하지만 이스라엘 군대는 kill them, 그들을 죽였습니다.
1: As they try to run away,
0: 그들이 달아나려고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다 죽입니다.
1: Into Rimmon,
0: 어디로 이 사람들이 달아나는 거 하면 림몬 바위 쪽으로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말이죠.
1: The Israelites were able to kill 25,100 Benjamites that day.
0: 그날만 이스라엘 군대가 were able to kill,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베냐민 군대 25,100명을 죽일 수가 있었어요.
1: Only about 600 men were able to escape from the tribe of Benjamin.
0: 불과 600여 명만이 베냐민 지파로부터 달아나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1: The Israelites then went through all the towns of Benjamin.
0: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연합군은 베냐민 지파가 살던 온 동네들을 가서 샅샅이 뒤집니다.
1: Killing everything and everyone and burning all the cities.
0: 모든 사람과 모든 것들을 다 죽이고
1: and burning all the cities.
0: 온 도시들을 다 불살라버립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1: The Israelites' main army,
0: 이스라엘 연합군의 주 군대가 had pretended to run away, 사실은 도망치는 척 했었던 것이죠.
1: The men from Benjamin's tribe rushed out from the city.
0: 그런 모습을 보고 베냐민 지파의 군대는 이 사람들은 도시에서

뛰쳐나옵니다. 달아나는 이스라엘 군대를 뒤쫓았던 것이지요. They left it so that it had no protection. 그들이, 여기서 그들이라 하면 베냐민 지파지요. 베냐민 지파가 도시를 빠져나옴으로써 that it had no protection. 더 이상 보호장치가 없었습니다. 군대들이 다 빠져나왔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연합군들이 들어가서 뭐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The smaller army that had been hiding went into the city. 매복하고 있던 이 조그마한 부대가 이제 도시로 또 들어가게 됩니다. Then they started a fire there. 그리고 그들은 도시를 불사르게 됩니다. This was a signal. 이것이 바로 신호였어요. For the main army. 본 부대에게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When the main army saw the smoke, 그래 본 진영이 이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it would turn around. 달아나는 척하는 본 진영이 돌아서게 됩니다. And it would fight against Benjamin's men.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연합군이 도시에서 빠져나와 추격해오는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싸우게 됩니다. The people that had been protecting the town chased after the Israelites' main army. 그러니까 지금 아까 빠져나오는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예요. 이들이 기브아라고 하는 도시를 수호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빠져나오면서 이스라엘 군대가 달아나는 척하는데 그 군대를 따라가게 되죠. 본 진영을. Some Israelites from the smaller army were hiding near Geba. 이스라엘의 작은 부대가 게바 근처에서 매복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These men attacked Gibeah. 이 사람들이, 즉 이스라엘의 작은 부대가 매복하던 부대를 말합니다. Attacked Gibeah, 기브아를 공격하게 됩니다. Benjamin's men that ran away went east towards the desert. 그리고 달아났던 베냐민 지파의 군대는 went east, 동쪽으로 달아나게 됩니다. Towards the desert, 사막 쪽으로 말이죠. The Israelites started a fire in the town. 그리고 이스라엘 연합군은 시내에 들어가서, 기브아 시내죠. 이제 불 지르기 시작합니다. They tried to stop Benjamin's men so that these would not run away. 여기서 they는 이스라엘 연합군이죠. 이스라엘 연합군이 try to stop Benjamin's men,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막으려고 애를 씁니다. So that these would not run away. 여기서 these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인데 these would not run away. 이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They killed 18,000 men from Benjamin's tribe. 여기서 이스라엘 연합군이에요. They는 they killed 죽였습니다. 18,000명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죽였어요. Those that were still alive, 아직까지 살아남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군인들은 ran to the rock called Rimmon, 림몬이라고 하는 바위로 달아났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찬양 한 곡 더 들으시고 Praying in English 이어서 하겠습니다. Blackwood Brothers의 찬양입니다. God will take care of you. 우리말 제목은 너 근심 걱정 말아라입니다.

0: praying in English. So let's go to God in prayer. 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allowing justice to reveal in this Israelite civil war. Thank you that no matter how hard the battle, you are still in control of all situations. You are still able to move the actions of man in accordance with your will. Thank you that you are our sovereign God. Thank you that you are almighty and powerful. Thank you that you can control and bless your people out of any situation. As we work to understand your word, please bless us. Please open the eyes of our understanding and help us to fully appreciate all the blessings that are able to be found in your word.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Amen.
1: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기도를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Dear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thank you, 감사드립니다, for allowing justice to prevail in this Israelite civil war. 이 이스라엘 전투에서 정의가 이기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t no matter how hard the battle,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전투가 어렵더라도 힘들고 어렵더라도 you are still in control of all situations.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You are still able to move the actions of man. 사람들로 하여금 행동하게 합니다. In accordance with your will.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Thank you that you are our sovereign God.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말 주권적인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that you are almighty and powerful.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니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that you can control and bless your people out of any situation.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느 상황에서나 정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또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As we work to understand your word,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please bless us,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Please open the eyes of our understanding, 우리의 이해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And help us to fully appreciate all the blessings that are able to be found in your word.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모든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감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들으시고 느끼신 소감, 사연 그리고 기도 제목을 샵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휴대폰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이름 두 개 골라서 영어로 연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사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살펴보았고 오늘부터는 룻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에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약성경 룻기 1장 2절에 등장하는 이름 두 개를 골랐습니다. 우리말 이름은 엘리멜렉 그리고 나오미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부부지간인데요. 엘리멜렉이 남편이고 나오미가 아내지요. 자, 그럼 엘리멜렉부터 영어로 발음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엘리멜렉. 한 번 더요. 엘리멜렉. 엘리멜렉. 이렇게 연습해 주시고 나오미는 네오미. 한 번 더요. 네오미. 네, 이렇게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Well, next week we will talk about how the 600 remaining Benjamites find their wives. 네, 다음 주에는 베냐민 자손들 가운데 살아남은 600명이 있다고 그랬죠. 이 남자들이 과연 어떻게 아내들을 맞아들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Well,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Thank you again for listening to English Bible Fellowship. I'm your host, Chang Soo Kim. 네, 여러분 행복한 주일 보내시고 저는 토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Goodbye. God bless you.

0: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업 천사 익스프레스가 전해드립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C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의 시간은 예수마음교회 나상진 목사님께서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본문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시편 100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이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이 목자시라면 우리는 양이죠. 양. 양은요 특징이 있어요. 이게요 겉에서 보면 깨끗해 보이죠. 가까이 가서 보면 그냥 어지간히 안 씻어. 엄청 더러워요. 그런데 이 양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번째, 잘 속아요. 양은 잘 속아요. 그래,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조심해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여러분, 우리는 절대 속지 맙시다. 그리고 각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큰일 나요. 내 맘대로 살아요.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죄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목자이신 하나님 음성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양은요 방향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가끔 사람 중에도 방향감각 없는 사람 있죠. 버스에 내렸는데 갑자기 여기가 어딘지 이게 어디가 동서남북인지 모를 때 있죠. 버스 타고 있는데 옆 차가 가는데 꼭 내 차가 가는 것 같을 때 있죠. 한 번도 못 누르네. 한 번도 못 느껴봤어요? 나는 가만히 옆 차가 가는데 내가 가는 것 같아. 깜짝 놀랄 방향감각. 베드로전서 2장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 양들은요 스스로 천국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자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양은 방향감각이 약해요. 양들은 시력이 약해요. 시력이 약해가지고 양들은 시력이 심히 약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약하냐? 1m에서 2m밖에 안 보여요. 이렇게. 1m, 2m 요만큼만 보인다고 해봐요. 그러니까 이게요 많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청력이 발달해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양은 시력이 약해요. 오늘 우리의 눈이 예수 이름으로 떠지길 바래요. 양은요 방어 능력이 없어요. 양이 이렇게 힘도 없고 발톱도 없고 뿔도 없어가지고 양은요 전통적인 양은 힘이 없어. 그러니까 양의 유일한 무기는 적당히 잡혀먹어서 덜 먹히든. 그러니까 양은 방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해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양끼리 모이면요 서로 비벼. 이렇게 막 비벼. 털을 막 비비면 어떻게 되냐? 서로 엉켜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오른쪽 양들을 봐요. 거기 까만 애들 둘 있죠? 보여요? 염소가 거기 들어가 있죠? 양 속에 염소가 왜 들어가 있냐? 염소는요 양들끼리 친한 꼴을 못 봐. 그래서 가서 받아. 이렇게 양의 역할이, 양들은 서로 막 비벼서 이렇게 털이 엉겨붙는, 염소는요 그 꼴을 못 봐, 친한 꼴을. 그래 가서 받아. 그래 염소가 하는 일이 뭐냐? 괜히 심술 부리는 거지만 알고 보면 양들 털이 엉키는 걸 방지해주고 있어요. 그래 교회 안에 양이 많죠. 우리 교회 뭐 다 거의 다 양이죠. 근데 염소가 있을 수도 있죠. 교회 안에 염소가 필요해요. 그런데 절대로 염소는 되지 마시기를 바래요. 염소의 역할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2절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나중에 누가 양인지 염소인지 이걸 하나님이 분별하는 거지 우리가 갑자기 저 사람은 염소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봐요. 양은 남 잘 되는 꼴을 못 본대요. 제가 성지순례 가서 들었는데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여름에 붙어 있어야 시원해요? 떨어져 있어야 시원해요? 그러니까 이 양들이 못된 심보가 있어가지고 아니 여름에 떨어져 있으니까 시원하네? 그러면 저놈은 저놈도 시원하겠지. 그래서 가서 붙는데 겨울에는 붙어 있어야 따뜻해요? 떨어져 있어야 따뜻해요? 붙어. 그래가지고 여름에는요 나 때문에 저놈이 따뜻하다고 생각해서 떨어진대. 거꾸로. 이야 제가 요 그분 성주순례 가서 그 얘기도 한참 웃었어요. 그래서 양들은요 더울 때 붙고 추울 때 떨어지는 이유가 그 꼴,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서 그렇다네. 어이그 우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찔려도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시편 23편, 오늘 시편 23편은 너무나 유명해서 너무나 잘 알죠.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노년에 기록한 시인데 가장

유명한 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힘을 내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랬죠. 어느 교회에 주일 오후 예배가 헌신 예배였어요. 그래서 사무 여직원이 주보를 만들다 보니 강사로 오시는 분 본문을 받았는데 본문이 시편 23편 1절로 6절이에요. 그런데 실수로 제목을 안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강사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예수 마음께 누굽니다. 목사님 주신 내용 중에 설교 제목이 빠졌네요. 제목이 뭔지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여직원이 잘못 알아듣고 다시 한번 물었어요. 그거 외에 또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쪽 강사 목사님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 강사 목사님은 예배에 와서 주보를 받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본인이 설교하려고 한 제목 본문은 시편 23편 1절로 6절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데 통화가 잘못돼서 제목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 순간 이 목사님이 충격받았어요. 앉아서 설교 준비하다가 그 말씀을 제목을 몇 번 되뇌이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목사님 갑자기 눈물이다. 설교하기도 전에 눈물이다. 그래 준비해온 그 원고를 덮어버리고 이분이 이렇게 설교해.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도대체 더 무엇이 필요합니까? 다 하나님 것인데 그리고 그분이 내 목자시니 내 아버지신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날 최고 은혜를 받은 분은 강사님이었어요. 물론 다 은혜를 받았겠지만 그 글을 주부에 써놨어요. 제가 여러분 가져가셔서 한번 또 읽어보세요.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 이야 할렐루야. 양에게 있어서 최고 좋은 데는 어딜까요? 푸른 풀밭, 푸른 풀밭 촤악 가서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푸른 풀밭에 양들이 거니는 걸 생각해 봐요. 거기서 양들이 나 잡아봐라 하면서 막 달려다니는 여기저기서 그냥 맛있는 풀을 막 뜯어먹는 그 모습을 상상해 봐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한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여러분 내비게이션 말 잘 들으면 목적지에 도착하죠? 인생 내비게이션 봤어요? 인생 내비게이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보면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3절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육신이 힘들어하는 사람이 육신이 병들어서 그런데 육신이 병들었어도 내 속에 영혼이
힘을

내면요. 다시 말해서 사업하다가 망해서 아무것도 없어도 내 영혼이 그래 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해보자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는 인생 어차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만 먹으면 그 사람은 살아나요. 그런데 잃어버렸다 사라졌다 끝났다 노력한 거 수고 모든 거 헛수고였다 막 이러면요 낙심돼서 못 살아요. 내 영혼을 하나님이 소생 다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이게 예루살렘 그 여리고 쪽에 이런 골짜기들이에요. 골짜기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골짜기를 지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골짜기를 지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생각해 봐요. 목적지가 여기에서 유성까지 갑니다. 여기에서 유성까지 가요. 여러분이 양이고 제가 목자예요. 여러분을 데리고 제가 갑니다. 양들한테 갑시다. 그러면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언덕이네. 여기 오른쪽 갈마동 언덕 올라야죠. 그래서 왼쪽으로 가자 딱 갔더니 왼쪽으로 따라오는데 도솔터널이 봐. 도솔터널을 들어가야 되는데 양들이 무서워요. 안 들어가요. 힘들어요. 그럴 수 있죠. 건너갔더니 거기에 갑천이 나오네. 갑천을 지나갔더니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다리가 놓였으니까 쉽게 가겠지만 다리가 없으면 그걸 얼마나 힘들게 가요. 그런데 목적지는 유성이고 푸른초장이라면 가다 보니까 터널도 나오고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골짜기도 있죠. 아하, 다윗이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자기가 과거에 목자였을 때 양들을 이끌고 가는데 양들을 데리고 가는데 데리고 가는 과정 중에 때로는 골짜기도 있고 때로는 오르막도 내리막도 물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내가 지금 목자이신 주님 음성 듣고 가다가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수 있구나. 그러나 이건 목적지가 아니고 과정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야. 그때 뭘 깨달았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른 말로 임마누엘. 여러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제 좀 보여줄게요. 여러분 왼쪽에 목자 있죠? 목자가 잃은 양을 가지고 오는데 오른손에 지팡이 있죠? 오른손에 지팡이 넷제르라고 불러요. 왼손 오른 그 왼쪽 이쪽에 칼처럼 찬 거 있죠? 이게 막대기 호테르. 여기 둘 다 올리브나무로 주로 만드는데요. 줄기에서 나온 두툼한 가지를 가지고 막대기를 가져. 막대기. 이것은 막대기는 이게 곰이나 호랑이 뭐 사자 이거 늑대 이런 걸 무찌르기도 하고 양들이 잘못 갈 때 이걸로 톡톡 치면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회초리 같은 역할도 해요. 오른쪽에 지팡이 있죠. 이 지팡이는요 뭐냐면은 이게 물길이 깊은지 안 깊은지 콕 찔러보고 늪이 있을 때 콕 찔러보고 그렇죠. 크잖아요. 몸이 힘들 때 지탱하는 거예요. 지탱도 하고 그러니까 저게 원래는 끝부분이 이렇게 혀 있어가지고 멀리 있는 양을 이렇게 끄집어내기도 하고 그런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목자들은 주로 막대기랑 지팡이를 갖고 다녀요. 근데 이제 이것 좀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3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골리앗과 지난주 싸운 거 기억나죠? 싸울 때 다윗이 물맷돌 말고 하나 또 갖고 갔어요. 막대기 들고 가요. 막대기. 이 막대기를 들고 갔는데 이게 목자들이 들고 다니는 거예요. 알겠죠? 목자들이 양을 보호할 때 쓰는 도구인데 그걸 가지고 이게 차고 나갔어요.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이랬죠. 이건 다윗의 경험에서 온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이것도 노년에 쓴 글인데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시작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다윗이 뭘 깨달았냐? 막대기와 지팡이가요, 때로는 하나님이 막대기와 지팡이를 우리 안내하시고 인도하시죠. 그게 사람을 통해 일하시더라. 때로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 사람 매와 인생 채찍으로, 이야, 그럴 때 있더란. 다양한 모양의 막대기. 어떤 사람은 질병이라는 막대기로. 탁탁. 그러면 빨리 깨달아야 돼요. 빨리 깨달아야 돼. 시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요, 원수, 대적들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이 상이요, 놀라웠게도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받는 상이 아니고 밥상이에요. 주께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셨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양에게 푸른 초장을 인도한 건 밥상 차려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밥상 차려주시길 바랍니다.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야, 잔이 넘쳐난 건 풍요로움. 잔이, 이게요, 물이 안 나오면 물을 아껴 먹어요, 막 먹어요. 그러니까 물이든 포도주든 풍년들어서 풍요로워야. 그렇지, 그거 아끼면요, 그거 누가 잔을 넘치게 해요? 욕먹지. 다시 말해, 넘친다는 건 풍요로움이에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봐요 여러분, 이것은 양의 머리에 기름 붓는 건데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실제 목자들은 양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가서 보면 여기가 지저분한 건 똑같아요. 여기나 여기나 지저분. 근데 여기는 반질반질이야, 얼굴이. 뭘 이렇게 발랐나? 그랬더니 이렇게 뭘 발랐냐? 기름을 발랐고, 기름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문질러줘, 이렇게. 얼굴에다가 기름을 발라 문질러줘요. 그게 막 붓는 이유가 있어. 첫 번째, 양을 초파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 지금 오른쪽에 있는 양 코 좀 한번 봐요. 이게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점막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콧물이 항상 있잖아요. 촉촉해가지고, 초파리가 날라가지고, 여기다가, 이 코파리라 가죠. 코파리가 여기다가 새끼를 낳아. 여기 촉촉한 데다가. 그러면 그 새끼가 까가지고 어디로 가냐? 머릿속으로, 코 속으로 해서 뇌까지 가. 그 얼마나 아파요. 간질간질. 그래서 막 머리 찌다가 죽는 애도 생겨요. 그래서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목자들이 여기다 기름을 발라버려요. 알못가게. 이 지금 양은 이게 왜 여기 상해 있냐면 너무 간지러우니까 이걸 비벼서 이렇게, 비벼서 여기 상한 거예요. 그걸 방지하려고 얼굴에다가 기름을 발라줘요. 두 번째, 여러분, 이 벌레가 크게 확대해서 그렇지 이게 사람 눈에 안 보여요. 옴 찜득이에요. 그런데 이게 막 전염병인데요, 양도 옴이 있어요. 막 그런데 이게 간지러가지고 죽어요. 막 피부가 일어나고. 그걸 이 찐득이가 자리 잡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기름을 발라줘요. 뭐 특별한 약이 없던 시대니까요. 세 번째, 양들이 이제 번식기가 되면 그때가, 번식기는 꼭 우기가 온 다음이에요. 풀이 막 풍성할 때. 그때 짝짓기를 하는데 서로 암놈, 암, 그 양 좋은 걸 차지하려고 순놈들끼리 박치기를 이렇게. 그러다가 제대로 부딪히면요, 두개골 골절이 와서 죽는 애도 생겨요. 그래서 여기다가 기름을 발라줘. 그러면 박치기 하면 삐끌, 미끌, 그래가지고 우스운 꼴이 되는데, 어쨌든 안전을 위해서다라 이렇게 발라줘요. 이걸 다윗이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윗이요,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많은 분들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건 다 알죠. 그런데 기름 부음을 몇 번 받았나는 잘 몰라요.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은 거 봐요. 16살 때. 시작. 사무엘상 16장 12, 13.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그가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

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목동 머리에 기름을 부은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버렸어요. 할렐루야. 기름 부음은 놀라운 거예요. 두 번째, 사무엘하 2장 3절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족 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때 30살이에요. 30살 때또한번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래서 유다국의 왕이 돼요. 야, 첫 번째 16살에, 두 번째 30살에 왕이 될때 기름 부음을 또 받아요. 세 번째, 사무엘하 5장 3절에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린 다음에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그래가지고 통일왕국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성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격적으로 다스리는데 기름 부음을 세번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기름 부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보니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기름 부음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 구원 받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으면요, 목자가 순식간에 신분이 상승해서 왕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직분이 제사장, 왕, 선지자였어요. 평범했던 사람도 갑자기 선지자가 되고, 평범했던 목자도 갑자기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니, 오늘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목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시편 23편 6절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고백이 있기를 바래요. 남은 인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인자 사랑이 많으신 분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 작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계신 내 마음, 좀 커지면 우리 가정, 좀더 커지면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우리 이게 점점 범위가 커질수록 나중에 천국.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선한 목자시죠. 지금은 이제 그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내 목자시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내 목자셔요. 요즘 봐요.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목자 없는 양. 참 안타깝죠. 그래 얼마나 방황해요. 어디로 어떻게 갈지 모르니 그냥 이 악한 짐승들한테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 이 갑각자요. 돈 받고 일하는 일꾼. 사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재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사건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0: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 우리 안에 양이 있고 우리에 들지 아니한 아직 교회 안 오고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양들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할렐루야, 그 양들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이 선한 목자셔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양이 아니면 안 믿어요. 믿는다 이 소리는 양이라 이 소리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목자이신 예수님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노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순종합시다. 따릅시다. 반드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1: 여호와는 나의 목자. 지금까지 예수마음교회 나상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42-522-0691번 예수마음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 각공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들은 사실 위대한 기회가 변장하고 찾아온 것뿐이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홍해 앞에는 길이 없었지만 바로 그 바다를 구원의 길로 만드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은 현실의 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겨울을 견딘 씨앗이 봄에 꽃을 피우듯 시련은 하나님의 약속이 피어나는 계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눈앞의 어려움을 두려움으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문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순간이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하면 기적이 시작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첫 곡 나의 생명 되신 주 좋은 이웃의 찬양과 구주를 생각만 해도 장보영과 정재은의 찬양으로

세상이 어수선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같지만 그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길 원합니다. 주님 모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쟁과 많은 재난들 앞에 덜컥 겁이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위기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역사하시는 그분임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은 소망이십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크록스의 목소리로 함께하고요. 조수아가 노래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캔디 크리스마스의 영어 찬양으로 함께하고요. 아이노쌉 상단이 노래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것입니다. 걱정하지만 말고 믿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할 것입니다. 이 지구촌 생태계를 위해 그리고 우리가 파괴시킨 많은 자연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할 것이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주요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 어린이 전도 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9월의 첫 주 토요일이에요. 새롭게 시작된 9월의 첫 번째 주를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여름의 무더위도 조금씩 물러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되었어요. 전도사님 집 근처에서는 저녁마다 시원하게 곤충의 소리가 크게 들린답니다. 전도사님이 흉내 내볼게요. 친구들, 어떤 곤충의 소리인지 알겠나요?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기로 해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 전도 옆에 어떻게 만드셨을까?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주여 어린이 힘차게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어떻게 만드셨을까? 찬양을 듣고 왔어요. 친구들, 우리 찬양을 듣기 전에 전도사님이 요즘 저녁마다 듣고 있는 곤충의 소리를 들려주었지요. 친구들은 어떤 곤충인지 알고 있나요? 저녁이라 밖을 자세히 관찰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창문으로만 소리를 계속 듣다 보니 어떤 곤충인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무척 궁금한 마음에 검색을 해보았더니 여치과의 곤충일 확률이 높다고 알려주었어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 중에 여치의 소리를 들어본 친구가 있나요? 지금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는 없지만 분명히 몇 명의 친구가 대답해 주었겠지요? 고마워요. 그런데 친구들 참 놀랍지 않나요? 분명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여름에는 듣지 못한 소리였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아침 저녁 공기가 달라진 요즘에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왜 그런 것일까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계절에 여치가 특별한 소리를 내도록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여치뿐만 아니라 늦여름 초가을이 되면 귀뚜라미, 배짱이, 방울벌레 등 다양한 곤충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정말 신기하지요. 한참 동안 여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듣다 보니 이렇게 특별한 소리를 내는 여치와 여러 곤충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많은 새와 동물과 물고기를 만드시고 다 각자만의 특별한 소리를 내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솜씨가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들, 곤충, 동물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각자 각자만의 소리를 내도록 만드셨답니다. 어떤 친구는 목소리 톤이 높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목소리 톤이 낮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빠르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천천히 말하기도 하고 정말 다 다르지요. 우리 각자 각자를 이렇게 독특하고 특별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 첫 곡으로 들었던 어떻게 만드셨을까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보기로 해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쥐어린이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친구들, 오늘 배운 어떻게 만드셨을까?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멋진 2학기를 만들어가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노아의 너는 축복의 씨앗, 캠키즈 워십의 내 안에 부어주소서입니다.

0: 사랑의 사람을 만나요.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오래 기다려 했던 사람이에요. 또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여인이랍니다. 열국의 어미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내 남편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아주 중요하고 놀라운 약속을 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기다려야 했지만 그만 조급한 마음으로 좋지 못한 선택을 하고 말았지요. 우리는 주여린이 방송을 듣는 친구들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1: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을 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
0: 하나님은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은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나요? 우리는 결코 그 많은 별을 다 셀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에게 하신 약속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후손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많은 시간이 지나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때 사라의 마음에 조급함이 찾아왔어요. 사라는 그 조급함을 물리쳐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라는 선택하지 말아야 했던 것을 선택하고 말았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사라와 같이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 경험이 있나요? 과일을 먹기 위해서는 과일이 맛있게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요. 농부가 설 익은 과일을 따서 팔지는 않아요. 아무도 설 익은 과일을 먹지 않기 때문이지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밥이 다 지어질 때까지, 빵이 오븐에서 다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맛있는 밥, 맛있는 빵을 먹을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기다려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급하다고 버스가 내 시간에 맞춰 빨리 오지는 않아요. 버스 시간이 되어 정류장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려야 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겠나요? 아니면 조급함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는 여러분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선택하고 행동하겠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해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주여린이가 행할 믿음의 행동이에요. 우리 함께 예수님께 배워요. 하나님의 말씀 시편 37편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실 때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어요. 그러나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도 예수님을 다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에 대해 완전하게 알지 못하니까 자꾸 실수했어요. 또 예수님을 실망하게 해드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물리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향해 조급해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신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하늘로 가신 후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후 제자들은 그들의 삶 전체를 드려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파했어요. 우리도 조급해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해요.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이 들려 할 때 예수님을 생각해요. 예수님은 결코 조급하지 않으셨고 오래 참고 기다리셨어요. 그 결과 제자들이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는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더 많이 생각한다면 조급하지 않고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지요. 우리의 생각이나 태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사라는 아기를 갖지 못했어요.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사라의 마음에는 조급함이 자리 잡았어요. 사라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아기 낳는 것을 막으셨어. 그러니 나의 종 하가를 통해 아기를 낳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일 거야. 이렇게 사라는 생각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조급함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결코 옳은 방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지요. 사라의 선택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계속 행복하지 못하게 했어요.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옳지 않은 선택을 한 결과는 가정이 화평하지 못한 아픔을 겪어야 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기를 바라세요.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나도 변화될 수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번 생각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조급하지 않기를 바라세요. 조급할 때 사라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나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 행복하지 않은 나쁜 결과를 얻게 되지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며 하나님의 좋은 때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에게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이 들어오려고 할 때 NO! 하고 크게 숨을 쉬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이 일상에서 조급한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도 멈춰서 크게 숨을 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기다리는 동안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이 기다리기로 한 옳은 선택을 축복하셨는지 기대해 보세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조급함 때문에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좋은 때를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조급함을 이기는 어린이로 자라도록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세요. 조급한 마음으로 실수하거나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기도 생활에서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디서든지 모든 일에 조급함으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다음 주엔 어떤 성경의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한국 어린이 전도 옆에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찬양을 듣고 왔어요. 오늘은 조급함 때문에 옳지 않은 선택을 한 사라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여러분이 조급한 마음이 들 때 오늘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친구들, 오늘 마지막 찬양으로 선샤인 키즈의 내 주의 보혈은 함께 들으며 인사할까요? 전도사님은 내일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을 만나러 올게요. 우리는 주의 어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개혁주의 생명신학 대전 백석신학교에서 전해드립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해청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겸손과 불신앙의 간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교부 신학자는 어거스틴입니다. 이분은 예수님, 바울을 이어서 우리에게 등장한 위대한 신학자인데요. 이분이 남긴 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첫째도 겸손이며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모든 선행에는 겸손이 앞장을 서야 하며 겸손이 함께해야 하며 겸손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겐 최고의 덕목이 무엇인가? 그것은

겸손임을 어거스틴이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나는 부족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때로는 그것이 겸손이 아니고 불신앙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상황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명하여 부르시기를 나는 내 민족의 지도자가 되도록 너를 선택했다. 그러니 너희 동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출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은 놀라운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떤 대답을 했습니까? 본문 10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한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인이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왕을 두려워해서 먼 광야까지 도망가는데 그리고 그 세월이 40년이 경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부르시면서 애굽의 왕궁에 가서 바로를 만나라. 바로는 애굽 왕의 이름은 아니고 애굽 왕의 칭호입니다. 파라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와 단팔을 해서 너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이런 놀라운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 모세가 하는 말,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왕에게 맞서려면 첫째로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용맹스러워야 돼요. 또 하나 말을 잘해야 됩니다. 왕 앞에 가는데 그 말을 잘 못하면 되겠습니까? 왕을 설득해서 백성들을 해방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백성들을 이끌어 광야길을 갈 때 그 많은 백성들 우리가 알고니와 한 200만 명이 된다는데 그 엄청난 무리를 이끌어 갈 때 모세가 말을 잘해야 이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를 더 쉽게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런 생각 다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없다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모세의 실제 현실입니다. 능력이 되는데 겸손하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세가 정말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모세는 자신이 말한 것과는 달리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모세가 애굽의 왕자에서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성장할 때 미래의 통치자가 될 수 있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그 많은 감옥들 가운데 분명히 수사학이나 웅변술도 있었을 것입니다. 긴 세월 훈련받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 앞에서라도 이 카리스마가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계속 함양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거로 모세가 내가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라고 했지만은 실제로는 말을 잘 했는데 다만 겸손한 모습의 표현이었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모세가 말을 잘 못한다고 한 것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모세가 말을 잘 못한다고 말했을 때 그는 본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자신은 이 말하는 재능을 타지 못했다. 태어날 때 그 재능이 없이 태어났다. 그런데 이 모세는 그 이스라엘 신가 쪽에 분들이 말을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그 형 아론은 또 말을 또 잘하거든요. 유전이라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같은 자식이라도 또 좋은 재능을 물려받은 사람도 있고 아쉽게도 그 재능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본래라는 말을 잘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 옆에서 자세를 취합니다.

0: 그런데 다른 한편 모세가 스스로 말을 잘 못한다고 한 것은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또 교육에 의해서 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훈련되었다고 해도 결국에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40년 왕궁 생활 이후에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왕궁에서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지만은 광야에서는 양들을 돌보는 촌부로서 긴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어릴 때 젊을 때 아무리 좋은 교육 받았어도 그 긴 세월이 흐르면서 자신에게 있던 그 능력들이 다 퇴색되고 소멸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신을 가리켜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라고 한 것은 실제 현실이었죠. 40년 전이라면 당당할 수 있었는데 또다시 40년 흘러갔으니까 광야에서 양치기 하는 사람 되었으니까 무슨 말을 많이 했겠습니까? 사람을 만나고. 그러니까 실제 그의 모습이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부르셔서 그를 지명하셨습니다.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런 순간 모세는 정말 당혹스럽고 난감하기 이를 때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자기 판단은 사실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객관적이었습니다. 실제 자신의 모습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모세를 아셨지만은 그럼에도 그를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인데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도저히 하나님 말씀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보내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한마디 말로 인하여 모세는 겸손한 사람에서 불신앙의 사람으로 이제 확실히 확인되었습니다. 이 불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모세가 겸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순간에 모세는 불신앙에 빠졌어요. 출애굽기 4장 14절 상반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모세에게 진노하셨어요. 화를 내신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보면 사실 상식적인 것이 참 많습니다. 누구나 다 공감하고 또 인정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재능을 발견하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면 그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이것은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재능이 있거든요. 그 재능을 잘 발견하고 그 재능을 잘 이렇게 훈련하면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훌륭한 학자가 되진 못합니다. 누구나 다 사업가가 될 수도 없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세요.
1: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0: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을 주신 자에게 그가 여호와의 복을 받아 사업을 하면 큰 부자가 되고 또 큰 부를 모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업을 한다 해도 정말 사업이 번창하는 사람도 있고 사업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사업하는 능력, 재물을 얻는 능력을 받은 자는 잘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사실 어려워요. 다른 길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0: 정하신 하나의 자연의 법칙이지만은 그러나 예외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 몇 군데 소개할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 29절입니다.
1: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라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0: 조금 말씀이 길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잘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질문할게요. 약한 자가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습니까? 대답 무엇입니까? 약한 자는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슨 힘으로 부끄럽게 합니까? 약한 자가. 또 세상에 천한 자와 멸시받는 자와 없는 자가 있는 자들, 가진 자들을 패할 수 있습니까? 그를 이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무엇으로 이깁니까? 그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실 때 가능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항상은 아니지만은 특별한 경우 예외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한 명과 천명이 싸우는데 누가 이깁니까? 말할 것도 없죠. 천명이 이깁니다. 천명이.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한 명이 이길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언제요? 하나님께서 싸우실 때 이기게 됩니다. 신명기 7장 7절에도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흔히 이 세가 있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고 똑똑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이 머리가 좋고 똑똑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약시대에 사용하셨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됐던 이유가 무엇인가? 모든 세상 민족 가운데서 가장 적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적었기 때문에 약하고 보잘것없고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사용하셨다. 누구의 말입니까? 목사님의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래 전에 한 TV 드라마에서 제가 이런 말을 들었는데 좀 상당히 오래 전 이야기인데 지금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떤 부잣집의 설부지린 딸이 소위 이제 오렌지족 아시겠죠? 그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직 어리니까 철이 안 들었으니까. 그래서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다른 이들 앞에서 돈 많은 집에 내가 태어난 것도 명료이다 하면서 오만을 막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논리에서는 그것도 능력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오만한 자를 비웃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자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통하여 영광을 취하지 어느 신전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능력과 노력을 자랑하는 교만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인정받죠. 세상에서는 격상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으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모세는 결코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왕궁에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동안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만 지식과 학문을 쌓고 웅변술과 수사학을 연마하면서 웅변가가 되어 있는, 그래서 자신 만만하고 교만할 수밖에 없는 동안에는 하나님은 그 모세를 절대로 쓰실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 자신의 능력과 기량을 자랑하는 곳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름은 드러날지언정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은 전파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부득이 다시 40년을 광야에서 썩어야 했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초라한 인생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가능성, 재능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자로 준비되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저 광야로 보내신 것입니다. 40년의 긴 광야 생활이 지났지만 아직도 모세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아직도 그 신앙이 성숙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이제 서시려고 부르시는데도 아직은 미안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돼서 부르시는데 이제 사명을 맡기시고 하라고 하시는데 모세는 거절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분노하셨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장난으로 분노하신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분노를 그때 표현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겸손할 뿐 아니라 참된 신앙의 사람이었다면 자신의 연약과 부족, 무능을 절감하는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오나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 종을 사용하소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름을 쓰시려고 부르실 때 주님, 예, 저는 이렇게 뭐 공부도 많이 했고 이런 경력도 있고 모두 있습니다. 정치인들 그 성가할 때 보면 온갖 이래서 만들어서 자랑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그것이 통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해서라도 들키자면 되니까 뭐 엄든 이력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깊은 곳도 다 감찰하신 분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거나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진솔하게 하나님은 너무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함이 많습니다. 제가 주님의 부르심과 쓰심에 인간적으로 제가 도저히 미달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서시고자 한다면 제가 여기에 나이다. 하나님이 은혜 부으시고 능력 주시고 저를 훈련시키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여기 계신 모든 주의 백성들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못한다고 뒤로 물러가는 것만이 겸손이 아닙니다. 그 겸손이 어찌면 교만이 될 수도 있어요. 어찌면 불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거스틴이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자기 책에서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너무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기 전에 겸손한 모습으로 그 일을 마주하고 준비하고 행해야 됩니다. 그 일을 행하는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그 일이 아름답게 끝난 이후에도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나를 감추는, 낮추는 그런 사람이 정말 진정한 신앙인이요 또 멋진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의 겸손이 때로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불신앙. 주여,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쓰고자 하신다 계속 그런 말을 계속하며 고집 부리는 것은 오히려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이 되어진다는 사실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 겸손이라는 포장지에 사서 감춰둔
교만이 되지 않도록

0: 합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모습을 나타낼 때 사실은 그 나름대로 상당한 교만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성가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면서 또 주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항상 구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세상에서 온갖 인류를 겪으시는 동안에 주의 은혜를 힘입어 변함없이 항상 겸손하시고 또 내게 능력하시는 주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시는 복받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해청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2-582-3170번 해청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1분 찬양 세계로 미래로 세계가 인정한 인삼의 고장 금산 청정한 건강도시 아름다운 금산군에서 함께했습니다.

0: CG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의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달도다. 아멘. 안녕하세요. 천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벌써 9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2학기를 맞이하며 다시 새 마음으로 우리의 일상을 찾아가게 됩니다.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면서요, 우리의 지친 영혼을 말씀으로 일으키고 해이해졌던 마음의 방향도 말씀에 맞춰보고요, 세상의 많은 소리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사모하는 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금보다 더 귀하고 송이꿀보다 더 달콤한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고요, 오늘도 찬양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찬양 띄워드립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나무인의 찬양으로 찬양의 동산 문을 엽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주님을 노래했습니다. 주 예수 해변서 Back to the Bible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국립합창단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리. 정결하게 하는 셈이 손영진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깊은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크룩스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리고 김종훈의 바이올린 연주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이어서 올려드립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새벽 날개, 소프라노 이일인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깊은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사슴이 시냇물을, 한나영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날마다 바닷물결같이 우리에게 임하길 간구했던 찬양이었죠. 목마른 내 영혼 김혜은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의 동산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

세상에는 참 많은 말들이 있지만요. 그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화를 주는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게 하고요. 우리가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금보다 귀하고 송이 꿀보다 더 단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했습니다.

0: 다시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유명한 설교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게 한 후배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평생 목사님의 마음을 움직이며 살아가게 한 가장 큰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러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나 자신을 바라보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목사님, 우리 모두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날을 바라보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1: 로이 존스 목사님은 유명한 목사님인데 저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히브리서에 나온 한 번 죽는 것은 우리에게 정한 이치다. 그건 뭐 다 아는 사실인데 어떻게 죽느냐? 왜 죽었느냐? 그러니까 이제 참 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죽는 사람, 일련의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자기 뜻이 아닌데 정면 충돌해서 죽었다. 또 어떠한 뭐 변화에 있어서 뭐 수용하다 죽는 사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70이고 또 하나님이 더 적게 해주시면 80을 살 수 있다.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생명인데 어떤 때는 우리가 너무 과음을 하고 과식을 하고 정상으로 삶을 안할 때 일찍 돌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 있는 동안에 즐겁고 행복하고 풍부하게 살으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본뜻인데 우리 먹지 말아야 할 술 너무 많이 먹고 피지 말아야 할 담배 너무 많이 피고 도박하는데 밤새도록 자지 않고 이런 게 이제 루틴이 깨지면은 자기 생각지도 않는 암이 찾아오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뜻대로 살면은 내 명을 그대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죠.
0: 아멘. 항상 기뻐하면서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지켜나가야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전 주호주 대사이신 김봉현 대사님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질서를 바탕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힘쓰고 계신 전주 호주 대사이신 김봉현 대사님을 만나봅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전주 호주 대사이신 김봉현 대사님 모셨습니다. 대사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네,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김봉현이라고 하고요. 35년 동안의 그 외교관 생활을 마치고 지금은 이제 반기문 총장님을 모시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김정은 목사님의 그 초청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에 출연하게 돼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3: 김봉현 대사님 하시면은 호주 대사도 하시고 유엔 차석 대사도 하시고 반기문 총장님을 지금 은퇴하시기도 같이 도와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 대사님 모신 이유는 첫째, 유엔에서 제정한 기후변화. 두 번째로 우리 반기문 총장님의 인격, 인품, 10년 동안 사무총장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고 뜻있는 일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대사님이 대사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믿음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대사로서 아마 많은 사람들하고 접속할 때 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대사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이 느껴졌는데요. 첫째로 네팔 대홍수에 어저께 신문에 1,225명이 역시 죽었고 4천여 명에 4,700명이라고 나왔어요.

0: 중요해요.
1: 아직 확인 미상인데 네. 대사님이 왜 네팔에 이런 게 일어났어요?
0: 네. 사실 그 네팔에 그 일어난 이번에 대홍수는 사실 어떻게 보면 네팔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그 도처에 일어날 수 있는데 지금 네팔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네팔이 이제 저게 됐는데 지금 중국 지역에도 티벳 지역에 한 25 정도의 위험이 있는 그런 댐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인도에도 지금 그런 댐이 형성이 되어 있고 네팔에도 아직 한 23, 24개 정도가 그 위험한 그 댐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댐이 이제 우리가 빙하호라고 하는데 빙하 때문에 물이 흘러내려서 자연적으로 댐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산에서 눈이 크게 녹아서 빙하가 떨어지면은 그게 이제 빙하호에 충격을 주고 그게 댐이 이제 무너지면서 엄청난 물이 이제 쏟아져 내려가서
1: 사람들이
0: 흙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이번에 그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보셨습니다만 거의 실종자 포함해서 거의 5천 명 이상의 분들이 이제
1: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대사님 네. 제가 뉴스를 보면서 어떤 네팔 여자가 앉아서 이런 징후 기후 변화의 징후를 왜 우리만 당해야 됩니까?
0: 그렇습니다.
1: 그렇게 애원하며 호소하는 걸 들어봤을 때에 기후 변화를 유엔에서 시작했죠.
0: 네.
1: 그럼 각국이 돈을 좀 내서 이 탄산소 좀 줄여보고 그런 거 하는 건데 네. 뭐 제가 알기는 저 반기문 총장님이 덴마크 수도에서 그러한 회의를 하는데 미국은 탈퇴를 했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네.
0: 그 반기문 총장님의 그 커다란 업적이 이제 기후 그 협정을 체결을 하신 건데요. 그게 이제 파리에서 최종적으로 체결이 됐습니다. 파리에서.
1: 그렇죠. 예.
0: 2015년 12월에 이제 체결이 됐는데 그때는 이제 197개의 그 국가들이 모여서 대부분의 정상들이 모였죠. 대통령, 뭐 총리 이런 분들이 모여서 거기 이제 서명을 해서 그게 이제 합의를 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구를 뜨겁게 만드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합의를 했는데 그 합의를 보는 그 기간이 반기문 총장님이 거의 한 10년을 매달렸어. 파리에서 그때 예. 2015년. 그래서 그때 전 인류가 이제 만세 부르고 인류 지성이 이제 승리했다고 이제 할 때 그렇게 그때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 참석을 하셨고 미국도 적극적으로 그 파리 기후 협정을 이제 지지를 하고 그랬는데 2015년에 그게 파리 기후 협정이 체결이 되고 2016년에 그게 이제 그 발효가 됩니다. 비로소 효력이 이제 발생하게 됐죠. 효력이 발생하고 나서 몇 달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아, 나 파리 기후 협정에서 탈퇴하겠다. 그래가지고 2017년 1월에 파리 기후 협정에서 탈퇴를 해버렸습니다. 2017년 1월 22일 날 취임을 하자마자 파리 기후 협정에서 탈퇴를 해버렸어요. 미국이. 근데 미국이 이 이산화탄소 배출에 굉장히 중요한 그 많은 양을 이제 배출을 하고 있는 나라가
1: 거기하고 중국하고요.
0: 중국하고 두 나라가.
1: 우리는 많이 변했죠. 한국은.
0: 한국도 많이 변했는데 아직도 멀었습니다. 저희도. 저희도 뭐 세계에서 7번째, 8번째 배출을 많이 하는 나라인데 예, 그래서 이제 뭐 그 대통령들이 이제 그런 이제 약속을 했죠. 국제기구에 국제사회에다가 우리 파리 기후 협정을 철저하게 잘 준수를 하겠다. 해가지고 그걸 이제 지켜나가고 그러는데 이게 지켜나가려면은 우리 산업계의 협조가 필요하거든요. 그 CO2를 배출하는 게 대개 우리 산업계입니다.
1: 그렇죠.
0: 그 철강을 만드는데 엄청나게 많은 석탄을 쓰거든요. 그 석탄에서 그 막대한 이제 CO2가 배출이 되기 때문에 이 산업계의 협조가 없으면 이거는 말로 그치지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국제사회에서 이 약속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 파리에서 기후 협정을 체결해서 모든 전 세계 인류가 이제 합의를 한 건데 그걸 안 지키면은 의미가 없는데 이게 안 지키니까 점점점 기온이 좀 높아지고 그래서 이번에 네팔 같이 이렇게 빙하가 갑자기 그 쏟아져 내리면서 이렇게
1: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저 종종 뉴스에 해수 온도가 올라간다. 네.

0: 또 남극 북극에 있는 빙상들이 녹으면은 네. 이게 높아지면 뭐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아예 네. 물에 잠긴다. 네. 이걸 빨리 해야 되는데
1: 이사장님 말씀하셨지만은 해수면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과거 한 10년 전보다 해수면이 한 3mm 정도가 더 올라갔는데요. 3mm 정도 올라가니까 남태평양에 있는 뭐 키리바시, 뭐 나우루 뭐 이런 도서 국가들은 벌써 이게 침수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키리바시 이런 나라들은 사람들이 이제 다른 데로 이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존의 위협이 생기는 거죠, 이 사람들. 근데 그 태평양 국가만이 아닙니다. 우리한테도 닥칩니다.
0: 그렇죠.
1: 항구 도시 물에 잠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이제 항구가 기능을 못하게 되고 뉴욕 거기도 물에 잠기게 돼 있어요. 거기도 이 해수면이 올라가는 거는 남태평양 국가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다 올라갑니다.
0: 그렇죠.
1: 그러니까 뉴욕도 올라가요. 그 뉴욕 올라가게 되면 뉴욕도 결국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돼 있어요. 미국도.
0: 그러니까 이제 반기문 총장님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시작을 했고요. 그럼 반기문 총장님 재단이 생겼다는데
1: 네.
0: 그 재단은 어떻게 운영을? 재단을 운영하려면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해야 돼요?
1: 네. 그 재단에서 이제 재단은 후원을 저희들이 주로 받고 있고요. 국가에서는 전혀 지원을 안 받고 있습니다. 네.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 또 국가의 또 이제 간섭도 있게 되고 그러니까 아예 국가의 지원은 전혀 안 받고 우리 일반 국민들 그리고 세계 시민들 이런 분들한테서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후원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저 반기문 총장님이 이제 워낙 이제 그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으시고 또 기후 변화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기 때문에 후원들이 이제 들어오고 그러는데 예, 점점 후원들이 이제 약해지고 있고요. 그 후원이 약해지는 게 왜 그러냐면은 이 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전쟁 비용들이 많이 이제 들어가거든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이제 이 선한 일에 써야 되는 이 후원들이 전쟁 비용으로 이게 흡수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점 사람들이 후원을 좀 못 하는 이런
0: 유엔에서도 돈이 안 나오고
1: 유엔도 지금 미국이 유엔에 돈을 이제
0: 안 내고
1: 그러니까 유엔에 미국이 돈을 제일 많이 내는 국가거든요.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제일 많이 내도록 정해졌는데 그걸 안 내요 미국이. 그러니까 유엔도 지금 그 돈이 없는 상태. 그래서 최근에 유엔이 직원들도 많이 이제 그만두게 했고요.
0: 그러면 한국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앞으로 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1: 가능성은 뭐
0: 없죠.
1: 가능성은 이제 그 한 2500년 뒤면은 나올 수가 있죠. 2500년 뒤에. 그 2500년 전에는 우리가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 사람으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0: 그렇죠.
1: 예. 우리 그 반기문 재단의 그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0: 반기문 재단. 예. 그거 찍으면 나와요?
1: 반기문 재단 찍으면 거기에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후원하기.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하기에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제 후원을 하시게 되는데 뭐.
0: 아니, 저는 예. 청취자들이 네. 뭐 반기문 재단이 있다는데 뭐 그 사람 유엔 사무총장 했으니까 돈이 넘치게 들어올 거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죠.
1: 그렇지 않습니다. 예.
0: 아,
1: 그렇지 않습니다.
0: 뜻 있는 분들이.
1: 예. 거기는 이제 그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반기문 총장님이 일정한 돈을 이제 출연을 하셨고 저도 물론 출연을 했습니다만은 그 다음부터는 그 전적으로 후원에 의존해서 그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후원이 이제 잘 안 되면은 결국 활동을 이제 멈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이 후원이라는 게 반기문 총장님이 그 재단에서 하시는 게 우리 청년들을 또 지원을 해줍니다. 청년 기후 운동가들. 우리 국내 그 청년 기후 운동가들이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어디 그 후원을 받아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후원이 그렇게 잘 안 들어오고 저희는 그래도 반기문이라는 네임 밸류가 있기 때문에 후원이 조금 들어오지만은 그 청년 기후 운동가들은 정말 뜻은 고귀한데 후원이 안 들어오니까 그 일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이 후원 받으면 그거를 청년 운동가들을 또 육성하고 양성하고 하는데 또 이제 저희들이
0: 아니 제가 반기문 사무총장님 10년을 하셨는데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저 그건 마치 그냥 극동 방송에 올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 별로 못 하고 있는데.

0: 사무총장님은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을 시작해서 참 각국 나라에서 뜻과 마음을 가지고 해나면 어느 정도 이루어질 텐데, 뭐 저는 저 민난 목사로서 이게 계속 진행되면 말세의 징조가 여기서 시작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뭐 기도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오늘 대사님을 모신 것도 사실 제일 지근거리에서 반기문 총장님을 모셨는데, 그 양반 인품에 대해서 대사님이 알고 계신 인품, 뭐 강압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신사적으로 모든 거 처리하시더라고. 그러면 김 대사님이 보신 반기문 총장님 어떻게 보세요?
1: 저 반기문 총장님은 제가 그 외무고시 합격하고 대학교를 마치고 이제 외무고시 합격하고 외교부에 처음 들어갔더니 첫 번째 과장님이 반기문 과장님이었어요.
0: 예. 외무부에.
1: 외무부에. 그러니까 1982년도였죠. 예. 1982년도에 첫 번째 과장으로 반기문 과장님을 뵙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그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사실은 뭐 사회 경험도 없고 전혀 뭐 이 사회에 대한 그 인식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제가 이제 첫 번째 모시는 상사로 반기문 과장님을 모시게 됐는데, 한 3개월쯤 지나니까요. 이분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어떤 면에서? 네.
1: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판단이 빠르고 정확해요.
0: 합리적이고.
1: 합리적이고. 그러니까 판단이 정확하다는 건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이 양반이 뭐 이렇게 결정을 딱 하면 그게 항상 옳은 방향으로.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 제 말단이었는데, 아니, 과장님 어떻게 이렇게 판단을 정확하게 잘 하시냐 그랬더니, 그건 그냥 상식에 입각해서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상식. 그래서 그때.
0: 자기 사심이 없지.
1: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그 승진을 굉장히 빨리 했거든요. 외교부에서. 정말 빨리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처음에 과장으로 모시면서 처음에 딱 봐서, 야, 정말 놀랍게 이 판단이 빠르고 정확하구나 했던 그 느낌이 윗분들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승진을 빨리 한 거죠. 굉장히 빨리 승진을 했어요. 근데 승진을 할 때마다 자기 동료들도 제치고 선배들도 제치고 승진을 하면은 굉장히 그게 미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편지로 다 그 선배들한테 동료들한테 편지로 써서, 아, 자기가 이번에 승진하게 됐는데 정말 미안하다. 어? 당신이 먼저 승진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승진하게 돼서 미안하다. 이런 게 저는 이렇게 할 수 있나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훌륭한 저 인품을 가지셨는데요.
0: 나는 뭐 제 양반이 사무총장 될 거라고도 생각을 안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내가 이제 만날 일이 있어서 미국을 가신다 그러기에 LA를 가세요. 거기 릭 워런 목사님이 오바마도 잘 알고 거기 한 2천 명을 그 사람이 모아놓고 남북관계 강연을 좀 하고 가세요. 미국 갈 때. 그걸 내가 자신 있게 권면했는데, 저는 반기문 사무총장 운동회로 서쪽 핀란 노르웨이 그쪽으로 가야 된대요. 선거운동회로. 나 그 얘기를 듣고 참 대단하다. 대통령이 나서서 저렇게 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참 대단하다. 사실 뭐 그 양반이, 나는 반기문 총장님을 김영삼 대통령 때 그 양반이 의전 수석을 했어요.
1: 예, 예.
0: 그 양반이 이제 대통령이 장로기 때문에 조용기 목사하고 나더러 수시로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요. 가면은 반기문
1: 의정수석이
0: 앞으로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 우리 데리고 올라가네. 그때 인연이 된 거예요. 그때 그 양반이 얼마나 겸손했는지, 우리 목사로서, 우리는 물론 대통령이 불러서 기도해달라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의전수석이 우리보다 더 겸손해. 나 그걸 보면서 배워야 되겠다. 사람이 사무총장이 돼서 뭐 거기서 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내가 연락을 해서 해마다 12월 둘째 토요일 날 아침에 저희가 기도회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세계 다니면서 건강하셔야 되고 인정을 받으셔야 되고 하니까 그걸 또 수락을 하시더라고.

0: 11번을 갔다 와서 뉴욕에.
1: 글쎄 말이죠.
0: 예.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지금도 뭐 그때 유엔 사무총장이라고 간 것도 아니고 지금도 제가 좀 식사도 좀 모셔보고 1년에 한 번씩 우리 교회 청년한테 와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사무총장 엄마들이 야 너 가서 사진도 찍고 뭐 그래요. 그걸 꼭 또 찍어주세요 사진도. 네, 네. 그런 거 보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참 똑같게 그 양반도 그냥 변함이 없어.
1: 그렇습니다.
0: 아, 나한테 맨날 죄졌다고 그러시면서 신세 넘어졌다고 그러시면서 뭐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이 벌써 유엔 사무총장을 했고 지금도 기후변화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적어도 기도는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1: 네. 다시는 그 반기문 총장님이 유엔 사무총장이 되신 거는 진짜 저는 그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맡기신 사명, 그게 기후위기에 대응하라. 앞으로 기후위기가 닥칠 수 있다. 그러니까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해라. 그걸 맡기신 사명이 반기문 사무총장님께
0: 있다.
1: 그러니까 네. 반기문 사무총장님이 유엔 사무총장 되신 거는요, 진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비스럽게 그렇게 되신 거예요.
0: 그렇죠. 예.
1: 그러니까 국내적으로도 반기문 사무총장이 그 유엔 사무총장 후보가 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그거를 다 물리쳐 주시더라고요. 정말 국내에서 그 후보자가 되시는데. 그래서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아, 보니까 당신밖에 할 사람이 없다.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다 했는데 다 안 되더라. 당신밖에 안 되겠다. 당신이 후보자로 나오시오. 그래가지고 후보자가 되신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8개의 국가에서 경쟁자들이 또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그 경쟁자들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하나 다 헤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굉장히 유력한 후보로 이제 태국의 수라키아 씨라는 그 당시에 이제 외교장관이 있었는데 굉장히 유력한 후보였어요. 그 태국은 아세안 국가의 일원이기 때문에 태국에서 후보가 나왔다 그러면 아세안 10개국이 집단적으로 후원을 합니다. 그 힘이 엄청나요. 그런데 우리는 북한이 반대를 하죠. 그리고 이게 중국도 반대를 할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굉장히 불리한 환경에서 뛰는데 아, 수라키아 태국 외교장관은 벌써 10개국이 지원을 해 주니까 굉장히 그 힘을 얻고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수라키아 씨 저절로 안 되게 되더라고요. 거기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수라키아 씨 쿠데타가 일어났으면은 쿠데타의 새로운 정권을 지지하느냐 마느냐. 지지를 하면 반민주적인 사람이 되고 지지를 안 하면 그 정권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고 그 결국 이분이 지지하는 것을 택했어요. 그랬더니 국제사회에서 아니 유엔 사무총장 후보가 어떻게 그 비민주적인 그런 걸 지지하느냐.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지지가 확 떨어져 버렸어요.
2: 그런 신묘박측한 상황이 또 있었군요.
1: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을 다 헤쳐서 되시고 그러고 파리 기후협약을 10년 동안을 해서 성사를 시킨 거거든요.
2: 네.
1: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저는 반기문 사무총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사명을 맡기셨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거를 위해서 인류의 그거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시다. 그렇지만 그게 반기문 총장이 혼자 힘으로 되는 건 아니고 우리 이 애청하시는 그동안 애청자 여러분께서 조금이라도 같이 힘을 보태주시면은
2: 네.
1: 큰 힘이 되지 않을까.
0: 그렇죠. 네.
2: 맞습니다. 네.
1: 그 후원은 결국은 다 우리 청년 그 기후 운동가들 이 운동가들하고 같이 우리가 힘을 저기 하는데 이제
0: 그래서 우리 김보현 대사님을 다음 달에 모시려고 그러다가
1: 네.
0: 그 산에서 흘러내오는데 우리 국민들도 뭐 거기 묻혀가지고 아직
1: 9분이 아직도
0: 예, 소식이 네. 없는데 야 빨리 모시고 기후 변화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들이 좀 알아야 되고
1: 네.
0: 기도해야 되고 잊어버리기 전에 우리들 머리에서 기후 변화에 대해서 반기문 총장님에 대해서 오늘 김 대사님 한번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오셨.

0: 그런데 뭐 감사드리고 또 대사님도 마찬가지로 존경하니까 그 양반 밑에서 지금 일하는
1: 네.
0: 거지.
1: 그렇습니다.
2: 네. 정말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이 소식을 듣게 된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전주 호주 대사이신 김봉현 대사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외교관으로 또 여러 나라에서 근무하셨는데요. 기억에 남는 나라가 있으실 것 같아요.
1: 예, 제가 그 맨 처음에 외교관으로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한 게 이제 일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일본에서 시작을 했는데 일본은 뭐 그 당시에 그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고 아주 국민들도 여유가 많았고 그 제가 일본에 가서 아주 참 아 우리가 언제 일본을 저기를 할 수 있나 그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일본 그 다음에 제가 간 게 소련을 갔습니다. 소련. 그 당시에는 이제 러시아가 아니라 소련이었거든요. 네. 공산주의 체제의 소련에 그러니까 우리 한국 외교관으로 어려우셨네요. 지금은 없어졌지만은 소련이라는 나라에 근무했던 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진짜 몇 명 안 되고요. 그 소련에 갔을 때 제가 굉장히 많은 거를 이제 느끼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한 번에 이제 파키스탄이라는 나라에 가서 갔는데 거기서도 제가 많은 거를 느꼈습니다. 그 소련에 가서 느낀 거는 이 소련의 그 이 공산주의 하는 사람들이 그 사도행전 그 2장에 나오는 2장 44절에 나오는 그 공동체를 그 칼 마크스가 생각을 해가지고 소련이라는 공산주의 체제를 만들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말씀은 이거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저기라는 거고 소련이라는 체제는 이제 총과 칼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등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따라하질 않아요. 결국 그러니까 비극적으로 이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많은 거를 느꼈습니다. 역시 이게 성경의 말씀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지 인간이 자기가 무슨 저 힘을 가지고 억지로 강제적으로 이렇게 평등한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건 결국은 이게 실패로 끝난다 하는 예. 거를 네.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0: 청취자 사연도 도착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목사님. 경기도 파주에 살고 있는 임집사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생각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글을 썼습니다. 우리 인생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가장 좋은 것으로 그의 인생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이 땅에서 그 복음을

0: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향한 끊임없는 복음 방송 잘 부탁드립니다. 극동 방송 사랑합니다. 임집사 올림 참 고맙죠.
1: 네.
0: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1: 네.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는 분들은 극동 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방송은 극동방송 유튜브와 앱을 통해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도 제목도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나누시면 저희가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2: 기도, 저는 뭐 이제 그 개인적으로 이제 두 가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평화. 지금 너무 제가 이제 외교관을 했기 때문에 국제 정세를 보는 그런 게 너무나 이제 가슴이 아프고, 전쟁으로 또 그 죽어가는 많은 그 영혼들. 그래서 이제 전쟁과 평화의 문제, 여기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또 우리 손주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손주 아이가 그 쉐어링과 케어링, 쉐어링 앤 케어링, 쉐어링하고 케어링 하는 그 마음을 정착을 좀 시켜 주십사 하고 이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 손주 아이의 그 엄마, 제 딸이 작년에 이제 하늘나라로 떠났기 때문에 얘를 이제 저희들이 돌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손주 아이 아직 그 믿음이나 이런 게 전혀 이제 없는 상황이지만은 이 쉐어링과 케어링을 마음속에 정착을 시키고 체화를 시키면은 커서도, 그 잠언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1: 아멘.
2: 그러니까 제가 쉐어링과 케어링을 얘가 몸에 체화가 되면은 나중에 커서 진짜 공동체의 훌륭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겠구나. 그 도와주고 같이 나누고.
0: 기도대로 될 거예요.
2: 네.
0: 대사님이 하시는 기도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1: 아멘.
2: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 네. 여러분들도 함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전 주호주 대사이신 김봉현 대사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대사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블루오션을 창조하는 기업 주식회사 CN종합건설과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오늘도 누군가의 삶에 말씀이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일상이 되도록 아름다운 성경을 만드는 브랜드 라스텔라가 함께합니다. 날씨.

짧은 찬양, 오늘도 누군가의 삶에 말씀이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일상이 되도록 아름다운 성경을 만드는 브랜드 라스텔라가 함께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가 있는 찬양을 섬기는 주양감육의 박형미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 소개할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할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분별력이 참 중요합니다. 과연 무엇을 따라야 되는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신들을 따를 것인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먼저 인생을 살아간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상 숭배를 따라간 자들의 삶의 초라함을 보고 결국 하나님을 따라간 자들의 믿음의 승리를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결국 이 땅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신앙의 걸음에 확신을 가지고요.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내 삶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분명히 삶 속에 새겨 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가 있는 찬양으로 교제할 수 있으면 행복합니다. 한 시간 좋은 찬양과 이야기로 함께 할게요.

마르바던의 날마다 우리를 깨우시는 음성 가운데서 세계관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라는 제목의 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쉽게 넘어뜨리는 문화와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신중하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선택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다른 우선순위들을 알아야 한다. 공동체 안에서는 그 우선순위 중 하나가 예배다. 우리는 특히 안식일에 하나님께 헌신한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하나됨을 축하한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더 온전히 배워가려고 한다. 그래야만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쁨을 누리며 즐거워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편히 쉰다. 성경 공부 시간과 개인 경건 생활 속에서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한다. 스스로 하나님의 진리 속에 잠겨 그 진리의 자유를 즐기고자 한다. 안식일의 은혜로 새 힘을 얻은 것이 그대로 주중까지 이어지면 우리는 삶의 모든 면에서 공동체의 가치관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들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주고 주변 문화의 가치들을 신중하게 거부하도록 이끌어주기 때문이다.

스펄전과 함께하는 아침 묵상, 이 시간에는 이사야 14장 10절 말씀.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아멘. 입으로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했으나 실은 복음을 배반한 사람이 그 벌거벗은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 어떤 운명에 처해질까요? 마지막 심판날 모든 성도들이 모인 앞에서 그 가면이 벗겨질 때 이 비열한 배도자는 과연 어떤 수치를 당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욕되게 한 그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한 번도 기독교를 믿는다고 고백한 적이 없는 죄인들도 손가락질하며 수군댈 것입니다. 저 사람 저기 있네, 저 친구 지옥에서 복음을 설교할 셈인가? 그러자 또 한 사람이 일어나 이렇게 말합니다. 저 친구 내가 악담을 했다고 책망하더니 자기는 위선자였구먼. 항상 집회에 참석하면서 영생하리라고 그렇게 자랑하더니 왜 볼성사납게 여기 와 있지? 마귀들은 그 위선자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존 번연의 시에서는 일곱 명의 마귀들이 아홉 개의 끈으로 그를 묶은 다음 천국으로 가는 길에서 질질 끌어내어 뒷문을 통해 지옥으로 밀어넣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이여, 지옥으로 빠지는 뒷길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고린도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당신은 확실히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자신을 신문할 때는 후한 판결을 내리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 점에 대해서만은 공정하고 진실하십시오. 특히 자신에게는 가혹하게 대하십시오. 당신이 어느 한날도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께서 당신에게 진실함과 꾸준함과 확고함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가운데서 위대한 성찰이라는 제목의 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여호수아서 24장 19절 말씀. 조금이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남아있습니까? 어떤 환경이나 자연적인 것들을 의지하려는 경향이 남아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셨을 때 여전히 당신 자신을 의지합니까? 이러한 질문으로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성찰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거룩하게 만드실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하리라.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당신을 통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주님께서 당신 안에 있는 주의 놀라운 생명을 나타내실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있습니까?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여호수아서 24장 21절의 표현은 충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신중한 헌신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까지 부르실 리가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하실 리가 없습니다.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당신을 부르신 것입니다. 당신이 약할수록 그리고 힘들수록 주님은 더 부르십니다. 뭔가를 의지할 것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내가 주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만일 내가 정말로 믿을 수만 있다면. 문제는 내가 정말로 믿으려고 의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신앙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강조하시는 것은 아주 마땅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마태복음 13장 58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진정으로 믿었다면 우리가 얼마나 달라져 있겠습니까?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허락합니까?

박경미 목사와 함께하는 가정예배, 오늘은 출애굽기 27장 6절의 말씀입니다. 뜰문을 위해서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스무 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은 넷이요 받침은 넷이며. 아멘. 성막의 문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구원의 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셨죠. 성막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성막문의 특징을 말씀해 드리면요, 동쪽에 위치한 오직 하나의 문으로서 전체 25m 중에 10m에 이르는 문턱이 없는 아주 큰 문으로 네 가지의 색실로 짜서 만든 문입니다. 이 모든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요. 우선 동쪽에 위치했다는 것은 해가 떠오르는 곳으로서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고요, 문턱이 없는 큰 문이라고 하는 의미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의미처럼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네 가지의 색실은 예수님의 특성을 상징해요. 이 네 가지 색에 담긴 의미를 한국의 성막 연구의 최고 권위자라고 말할 수 있는 갈보리교회 강문호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청색은 생명의 색으로서 생명되신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자색은 왕권을 의미하며, 홍색은 피의 색으로 고난당하시는 그리스도를 나타내주며, 백색은 성결을 의미하여 성결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색으로서의 청색, 자색, 홍색, 백색의 네 가지 색실로 짜서 만든 문이 성막문입니다. 성막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되죠.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막문이 오직 하나만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지파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사면에 세 지파씩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출애굽이 200만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집의 문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오직 구원의 문이 하나임을 기억해야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선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14장 6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떤 사람들은요, 모든 종교가 한 곳으로 통한다면서 불교의 극락이나 기독교의 천국이나 다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산 정상을 향해 가는 길이 다를 뿐이지 정상에서는 다 만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걸 종교 다원주의라고 합니다. 꽤 그럴듯한 말이지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성막의 문은 오직 하나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그분이 열어주시는 구원의 문으로 나아가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복된 자녀 되길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에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듣지 않으려는 많은 안타까운 영혼들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들도 구원의 문 되시는 예수님을 부르고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소서. 그리하여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복음이 널리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도 그분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물러갈게요. 주양감리교회를 섬기는 박형민 목사였습니다. 여러분들 평안하세요.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한 주 보내셨습니까? 성과산책을 진행하는 한세대 석좌교수 박신화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결실을 맺기 위함입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조건은 딱 두 가지라고 하는데요. 하나는 머리보다 가슴으로 헌신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깊이 있는 신앙을 가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가슴에 품은 말씀을 행동으로 체험하면 신앙은 성숙해지고 마치 때를 만난 나무와 같이 수많은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1년 중 어느 때보다 많은 행사를 치뤘던 8월을 보내고 받은 말씀을 가슴에 품고 돌아와 행동으로 성숙해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활은 인간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만 가능하겠죠. 열심의 과정만큼이나 풍성한 결실로 감사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면서 성화산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는 복음성가로 성화산책을 하였고 지지난주는 찬송가로, 이번에는 고전적인 교회 음악을 골라봤습니다. 오늘 모차르트를 먼저 택해봤는데요. 모차르트는 19곡의 미사를 남겼는데 그 중에 16번째로 작곡한 대관식 미사, 코로네이션 미사라는 것이 있는데 모차르트 나이 23살에 잘츠부르크에서 완성되었습니다. 모차르트 해석가는 그의 나이, 그런 23살의 젊은 나이에 아주 황혼의 삶을 느꼈다고 할 만큼 짧은 생에 긴 음악이라는 말이 어울릴 만한 나이에 작곡한 것으로서 완성도가 아주 높은 작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차르트가 이 시기에 잘츠부르크 궁정음악가로 봉직했기 때문에 당시에 대부분의 곡이 교회음악으로 작곡됐죠. 당시에 모차르트는 독일과 프랑스 등지의 여행 이후에 이 곡을 또 작곡했기 때문에 더더욱 힘이 있고 규모도 크고 정통적인 교회 양식에 의한 호모포니, 그러니까 똑같이 네 파트가 나가는 거죠, 스타일로 작곡되었습니다. 이 미사곡은 원래 가톨릭 교회 음악이었지만 지극히 예전적인 음악이어서 개신교에서도 많이 연주되고 있으며 교리에도 어긋남이 없음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전곡의 연주 시간은 25분 조금 넘는데요. 오늘 전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리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크리스토퍼 허구드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엔션트 뮤직입니다.

모차르트의 코로네이션 미사 중에서 키리에 먼저 들으셨는데요. 연주 참 좋죠. 좋은 연주는 연주의 테크닉만 좋은 것이 아니라 작곡가가 의도한 대로 하는 연주가 좋은 연주라는 생각을 옛날부터 하고 작곡가가 의도한 템포, 악기 편성이나 악기의 소리나 악기 주법, 합창단이나 교향악단의 사이즈를 여러 면에서 작곡가가 원하는 대로 연주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 선봉에서 원전 연주를 하는 대표적인 지휘자가 바로 이 크리스토퍼 허구두입니다. 오늘 들으시는 합창, 오케스트라, 독창자들 모두 원전 연주자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아까 들으셨겠지만은 소프라노 솔로 엠마 커크비는 원전 연주 소프라노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들으실 곡은 글로리아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곳에는 하나님 영광, 그리고 땅에서는 평화를 노래하고 있는데요. 이 악장은 독립적으로도 교회 찬양대에서 찬양이나 음악회에서도 자주 들을 수 있는 곡입니다. 합창과 사중창이 어우러지면서 아주 악장의 명쾌한 템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주는 크리스토퍼 허구두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엔션트 뮤직입니다.

모차르트의 코로네이션 미사 중에서 글로리아 들으셨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크레도로 연결되는데요. 내가 주를 믿나이다. 로서 크레도는 믿음의 고백, 사도신경이란 뜻이죠. 이 곡도 굉장히 호모포닉하게 쓰여져 있는데요. 대부분의 곡들이 그렇지만은 당시에는 미사곡을 30분 이내에 작곡을 해야 되는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리아나 크레도는 가사가 많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호모포닉하고 빠르게 작곡하는 것이 작곡가들의 임무였어요. 그러나 곡의 중간에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시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사람으로 오시사, 이 가사는 신비함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중창으로 처리하면서 곡을 느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우리 사도신경 나오는 것 같죠. 이 가사에는 곡을 또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시겠습니다. 크레도입니다.

여러분은 저 박신아와 함께 성화산 체크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미사곡으로서 또 클래식한 곡으로서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크레도 들으셨고요. 다음에는 모차르트 코로네이션 미사의 상투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입니다. 거룩 거룩 거룩. 이 상투스가 세 번 반복된 다음에는 호산나 인엑스첼시스, 호산나 높은 곳에가 합창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베네딕투스, 복이 있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를 사중창으로 노래하는데요. 바이올린의 주제가 참 인상적입니다. 베네딕투스 외에는 다시 호산나 인엑스첼시스, 호산나 높은 곳에가 합창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들으시겠습니다.

모차르트의 코로네이션 미사 중에서 상투스와 베네딕투스 들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악장인데요. 마지막 악장은 아뉴스데이, 세상 죄를 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 곡은 소프라노에서 시작되는데요. 이 멜로디는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유명한 오페라죠. 거기에 나오는 도베소노라고 백작 부인의 아리아인데요. 모차르트가 먼저 대관식 미사를 써놓고 나중에 오페라를 쓸 때 자신의 멜로디 중에서 좋은 곳을 따서, 그러니까 이제 요 아뉴스데이 멜로디를 딴 거예요. 이 부분을 오페라 아리아의 주제로 쓴 것입니다. 이 소프라노 독창이 길게 이어지다가 먼저 키리에에서 들으신 노래 선율을 소프라노가 제시합니다. 그리고 합창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를 빠르게 연주하면서 곡을 마치게 됩니다. 계속 들으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차르트의 코로네이션 미사, 대관식 미사 전곡을 감상하셨습니다. 크리스토퍼 허구드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엔션트 뮤직이었고요. 소프라노 독창에는 엠마 커크비였습니다. 이제 독창 준비했습니다. 모차르트 곡인데요. 엑술타테 유빌라테, 기뻐하고 즐거워라 라는 아주 유명한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은 모차르트가 17살 때, 아유 젊을 때죠, 밀라노에서 작곡한 소프라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입니다. 제1악장 알레그로 F장조 4분의 4박자인데요. 아주 환호하라 기뻐하라, 달콤한 노래를 부르는 너의 복된 영혼이여, 천지가 너희의 노래에 화답하고 또한 내 노래 7현금으로 반주하도다, 환호하라 기뻐하라, 이런 아주 아름다운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바바라 보니의 음성으로 들으시는데요. 먼저 1악장 들으시겠습니다.

모차르트의 엑술타테 유빌라테, 환호하라 기뻐하라 1악장 들으셨고요. 2악장은 안단테입니다. 4분의 3박자고요. 가사는 온화하게 햇살이 내리쬐는 날이 밝게 빛나고 구름과 폭풍도 사라졌으며 예상하지 못한 평안이 정의로운 자들에게 찾아왔도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사방을 덮었지만 일찍이 무서움에 떨었던 너희 기뻐하는 자들이여, 이제 일어나서 이 화려한 아침에 한 아름의 백합을 주님께 바치도록 하라. 되어 있는데요. 바바라보니입니다.

모차르트의 엑술타테 유빌라테, 환호하라 기뻐하라, 바바라 보니 음성으로 알렐루야까지 감상하셨습니다. 이제 끝날 시간이 돼서 세 곡 연속해서 소개해드리면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들으실 곡은 아베 베름 코르푸스, 대표적인 합창곡이죠. 아베 인간으로 나신, 우리 성가책에 기록되어 있기도 한데요. 거룩한 몸, 즉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오 흠이 없으시고 자비가 많으신 주여, 우리를 궁휼히 여기소서의 가사를 먼저 들으시고요. 웨스트민스터 콰이어 연주고요. 그 다음에 모차르트의 작품이지만은 사실은 아닌 작품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곡일 거예요. 아마 용화롭도다라는 합창이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 이제 벤첼 밀러라는 사람의 작품으로 알려졌는데 용화롭도다 박신화 콰이어 노래로 들으시고요. 시간이 되는 대로 시편 23편 드볼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와 첸복 콰이어입니다. 이제 9월이 돼서 약간은 시원해진 것 같은데요. 힘차게 가을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성화산책 지금까지 프로듀서 조한나, 진행 박신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C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날려드립니다.

인간은 예외 없이 누구나 실패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실패를 통해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고 또 어떤 이는 눈을 감고 미래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남기는 것은 성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은 언제나 실패의 이야기, 부끄러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패의 경험을 통해 성공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 배운 사람은 오히려 실패를 자랑합니다. 무딘 철 연장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전도서 10장 10절 말씀과 함께 찬양 스케치 시작합니다.

조수아의 찬양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리고 김도연의 찬양이었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찬양 스케치 전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원입니다. 실패라는 단어는 정말 생각하기조차 싫습니다. 저도 여러분, 실패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 실패가 도리어 성공의 밑거름이 된다고 합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어쩌면 죄성으로 똘똘 뭉친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실패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 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그냥 두고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헤쳐나갈 능력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는 이러한 고난, 실패가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능치 못함이 주께 없습니다. 오늘 찬양 스케치의 찬양과 함께 다시 한번 주님으로 인해서 힘을 내는, 그리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찬양 스케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사연이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전담형 시인의 시와 묵상을 들려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세요.

인생의 밤. 사랑하는 두 사람이 한순간도 힘을 놓치지 않고 사랑으로 손등을 감싸듯이 사랑으로 무릎을 꿇어 면사포 수줍은 미소 지은 신부를 바라보는 것처럼 빛나는 보석처럼 아름다운 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두가 잠든 이 밤, 말없이 그러나 섬세한 손길은 낮의 흔적들을 씻어내고 열사의 태양 아래서 홀로 걷는 그 마음, 춥지 말라고 따스한 노을 머금은 구름을 덮어줍니다. 나뭇가지 위에 깃드람이 어린아이 작은 고사리 손 같은 잎사귀 탐스럽게 익은 바나나처럼 하늘 가지 위에 걸려있는 저 달은 그분이 여기

계시다고, 듣고 계시다고, 붙들어 주신다고, 말하고 말하며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염려의 입김으로 덜덜 떨며 움츠리는 어린아이를 감싸시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 따스한 조용히 남아 흐뭇하게 미소 짓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낮과 밤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릴 때 낮은 생명이 충만하고 활동이 있으며 밝은 것을 떠올리고 밤은 조용하고 잠이 있으며 시험과 고난과 같은 어두운 것을 떠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태초에 낮과 밤을 만드실 때 주님은 낮뿐만이 아니라 밤을 보시면서도 보시기 좋았더라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다가온 밤은 낮 동안에 뜨거워진 우리 마음, 다시 말해 교만하고 염려가 가득하며 불신이 가득한 우리 마음을 식혀줍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 속의 밤은 하나님을 만나기에 더없이 좋은 시간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 에서를 피해 삼촌에게 도망갔던 야곱은 인생의 밤에 하나님의 사다리를 보았고 아브라함도 인생의 밤에 축복의 약속을 받았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늦은 밤 기도하심을 통해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낸 힘과 하나님 주시는 위로로 충만의 체험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삶으로 인해 지친 당신이여, 삶 속에 다가온 고난으로 인해여 주저앉는 여러분이여, 오늘 고개를 들어 은혜 하늘에 떠있는 은혜의 별을 바라보십시오. 인생의 더위를 식혀주기 위하여 위로의 바람을 불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더위를 성령의 생수로 식혀주시고 이제 이 밤이 지나 축복의 새벽이 밝을 곳이라는 확신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삶이 비록 힘들고 고단하며 눈물이 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등 뒤에서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며 낮이나 밤이나 언제나 여러분을 지킬 것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함께 하시는 인생의 밤은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함께 바라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찬양 스케치와 함께 은혜로운 시간 보내셨나요? 계속해서 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의 귀한 교제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조준모의 찬양 주님이여 이 손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혜원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Praise, praise with Chinyu. Romans 12장 12절 말씀. Romans chapter 12 verse 12. Be joyful in hope, patient in affliction, faithful in prayer. Amen.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아멘. 헬로 에브리원. 해피 위켄드. 여러분 행복한 주말입니다. How was your week? And I hope you had a wonderful and amazing week. 네,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어요? It's getting cooler and cooler every day. 네, 정말 그 길었던 여름도 이제는 조금씩 조금씩 지나가고 있나 봅니다. 조금씩 시원해지고 있어요, right?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to Praise Praise and this is Jinyu. 늘 애청해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 감사드려요. 진희유입니다. 저희 Praise Praise는요, 여러 장르의 영어 찬양들 소개하고요. 또 찬양의 의미들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입니다. I am so glad that you are back again, everyone. 네, 어떤 날은 설렘과 기대 속에 시작되지만 또 어떤 날은 눈을 뜨는 순간부터 걱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But no matter what kind of day is before us, 하지만 우리 앞에 어떤 하루가 놓여 있든지 God gives us a beautiful way to walk through it. 하나님께서는 그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름다운 길을 보여주십니다. Romans 12:12 says, Be joyful in hope, patient in affliction, faithful in prayer.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처럼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저는 특별히 그 첫 번째 말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라는 표현이 참 좋습니다. Our joy does not have to depend on everything going the way we planned. 우리의 기쁨은요, 모든 일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어야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소망은 변하는 환경이 아니라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는 어떤 응답을 기다릴 수 있을 수도 있고요.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을 수도 있으며 그저 조금 지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Still there is hope. God is with us. That is our hope, right?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And God is working.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요. And our story is not finished yet.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So today, let us choose joy in hope, patience in difficulty, and faithfulness

prayer. 네, 오늘도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어려움 가운데 인내하고요.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야기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한 우리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There is always hope when God is in the story. Amen.

All right, everyone. You are listening to Praise Praise with Jeannie Yu at FEBC. 지금 여러분은 극동방송 Praise Praise 듣고 계세요. 12:12 gives us three simple but powerful words for our journey of faith. Hope, patience, and prayer. 로마서 12장 12절은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꼭 필요한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hope, 소망과요, patience, 인내와 and prayer, 그리고 기도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바울은 불확실함과 또 여러 어려움 속에 살아가던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어려움이 없는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약속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 어려움 한가운데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소망은 오늘 눈앞에 보이는 현실 너머를 보게 하고요. 인내는 계속 걸어갈 힘을 주고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연결해 줍니다. Sometimes we pray.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도 But the answer does not come as quickly as we hoped.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빨리빨리 그렇게 응답이 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Sometimes the situation seems unchanged. 또 어떨 때는 상황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도 참 많습니다. But waiting does not mean that God is not working. 하지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고 계신다는 뜻이 절대 아니죠. 흙 속에 묻은 씨앗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조용히 뿌리가 자라기 시작하는 것처럼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가장 깊은 일을 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So let us not give up hope. Let us keep praying, keep trusting, and keep walking with God. 우리 이 소망을 놓지 않길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고요. 계속 주님을 신뢰하고요.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씩 걸어가길 바랍니다. Amen.

Amen. 정말 언제나 늘 들어도 좋은 찬송가입니다. Jesus, Rose of Sharon, 샤론의 꽃, 예수 함께 들으셨어요. 오늘 소망과 인내와 기도, 이 세 가지를 우리 마음에 꼭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Be joyful in hope,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patient in affliction, 환난 중에 참으며, faithful in prayer, 기도에 항상 힘쓰며,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 없고요. 아직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기도도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신실하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힘을 내어 앞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길이 멀게 느껴질 때는 인내하고요. 또 마음이 지칠 때는 기도하고요.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소망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Let's choose hope. I love this expression. 소망을 선택하자고요. Let's choose hope. Amen. God is still working. Even in the places we cannot yet see. 우리가 아직 볼 수 없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거든요. So let us step into today with hope in our hearts and prayer on our lips, trusting that God will faithfully walk with us every step of the way. 오늘도 마음에 소망을 품고 또 우리의 입술에는 기도를 담고요. 우리의 모든 걸음을 신실하게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Where there is God, there is always hope. Let us just memorize this one. Where there is God, there is always hope.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Amen. Thank you everyone for spending time with me today. And let us not forget,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I'll be back next time, everyone. Jeannie Yu였습니다. Bye.

0: 역시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올라가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순간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자신의 부정한 입술과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는 충격을 받게 되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스랍 중 하나가 제단에서 빈 숯불을 가져와서 이사야의 입에 대며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선포하게 되죠. 이사야의 부정한 자아와 죄의 소욕은 하나님의 거룩한 불에 의해서 완전히 태워졌고 그 후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진리의 파송자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던지신 불은 우리를 아프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박힌 죄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룩한 불로 태워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려는 치유와 정결의 불이라는 것이죠. 때로는요 아픔을 주실 때가 있지만 그것도 우리를 온전히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고 십자가 붙들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하니의 십자가 그 사랑이, 정잘해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불은 심판과 구원의 불인 것이죠. 이 불이 던져질 때 악인들은 심판에 이르게 되겠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밝히 보여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 욕심 이런 것들을 풀로 다 태워주시는 것이죠. 주님의 이 태우시는 복음이 가정에 들어갈 때는요, 회복을 위해서 일시적이지만 일시적인 화평이 깨져서 분쟁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세상적이고 인본적인 화평이 깨어져야만 그리스도로 인한 진정한 영적인 화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잠시 그 깨지는 동안에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 은혜로 완전히 회복되어질 것이고요, 세상적이고 인본적이었던 생각과 삶이 하늘 소망으로 바뀌게 되면서 은혜로 살게 되는 회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저의 목소리로 불을 내려주소서, 마커스의 화평케 되리.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저의 목소리로 불을 내려주소서, 또 마커스 워십의 화평케 대리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국의 위대한 시인인 테니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진리를 따르는 삶의 고통과 가치를 노래하면서 이 참된 믿음은 세상의 미지근한 그런 타협을 깨뜨리는 거룩한 분유를 가져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을 주러 왔다라고 하신 것은 진리의 불이 임할 때 우리 안에 죄악과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 이런 것들이 정면으로 팍 부딪히게 되면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 성도가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며 죄의 소욕대로 살아가던 삶을 돌이켜서 주님의 진리를 따르기로 결단을 딱 하게 된다면 그의 직장과 가정에서의 가치관의 충돌, 이 날

선 갈등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진리의 불은 성도의 내면에 있었던 이기심과 세상적인 욕망을 다 불태워 버릴 것이고요. 비록 일시적인 관계의 아픔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성도를 온전한 진리의 사람으로 바로 세우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될 때 그 가정까지도 변화되는 거죠. 오늘도 이 성령의 임재 앞에 종의 모습으로 엎드려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파워스테이션의 주 앞에 엎드려, 소망의 바다의 종이 되겠습니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는 곳이었습니다. 파워스테이션의 주 앞에 엎드려, 소망의 바다의 종이 되겠습니다.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 애굽에서 배운 우상 숭배와 노예 근성, 그리고 불평과 탐욕이라는 이 죄의 소욕들을 쉽게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연단화시키

위해서 때로는 뜨거운 광야의 시련과 연단의 불들을 다 통과하게 하셨죠. 그 시련의 과정은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수는 있겠지만 그 불은 그들 안에 남아있던 이 애굽의 찌꺼기와 죄악된 속성을 태워버리는 정금과 같은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땅에 던지신 불 역시 우리 안에 죄의 소욕을 다 태워버리기 위한 거룩한 연단의 불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익숙한 죄의 습관, 미련 이런 것들을 주님의 진리의 불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을 때 우리 안에 부정한 가치관은 소멸되어지고 오직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영적인 갱신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만큼 이 성령의 불은 중요한 것이지요. 그런 믿음으로 예배하며 말씀 따라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며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러브의 부르신 곳에서 에스더 공의 주님 말씀하시면.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러브의 부르신 곳에서 에스더공의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초대교회 시절에 복음의 진리가 한 가정에 들어갈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극심한 영적 분열과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의 우상과 죄악된 전통을

붙들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진리의 불을 받아들여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주로 시인했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부모와 자식, 형제 간에 날선 대립이 생기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진리의 불은 가정 안에 숨겨있던 위선과 우상 숭배의 죄를 백일화해 드러내게 되었고 진리를 택한 성도들의 마음에서 세상적인 야욕과 죄의 소욕을 태워버리는 거룩한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진리의 불은 타협할 수 없는 타협이 없는 거룩함을 요구하고 또 우리 안에 죄를 밝히 보여줌으로써 오직 주님만을 참된 주인으로 모시도록 우리의 영혼을 불순물 없이 순수하게 단련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이성재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원웨이 싱어즈의 내가 주인 삼은.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이성재의 내 인생의 주인 대신, 원웨이 싱어즈의 내가 주인삼은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종교개혁의 선구자인 마틴 루터는 수도원의 탑에 앉아서 로마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던 중에 자신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위선과 추악한 죄의 소욕을 마주하고서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 당시 교회의 거대한 권력과 제도라는 이 거짓 평화 속에 안주하며 자신의 영적 부패를 보지 못했던 루터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인 불이 확 임하자마자 자신의 공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순간 루터는 자신 안에 있던 자기 의와 죄의 소욕을 진리의 불로 확 태워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이 던지신 그 불은 우리 영혼의 어두운 방을 비추고 숨겨진 죄를 낱낱이 드러내셔서 우리의 자아를 태워 새 사람으로 빚어내는 정결케 하는 거룩한 심판이자 은혜임을 우린 믿고 그 불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그 성령의 불로 새로워지겠습니다. 태워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는 마음, 찬양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나누고 마지막 곡 브릿지 임팩트의 성령의 불로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동물의 왕 사자는 자신의 새끼를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 먹이 잡는 훈련을 시키는데요. 그동안에는 어미가 절대로 도와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작고 쉬운 사냥감만 잡으려고 하면 먼저 뛰어가서 그 작은 사냥감을 쫓아버려서 새끼가 어쩔 수 없이 더 크고 잡기 힘든 먹잇감을 사냥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고 하네요. 너무 작은 크기의 먹이만 찾는 습관이 생기면 자기 자신은 홀로 먹고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 커서 자기 가족들을 제대로 부양할 수 없고 또 어려움이 닥칠 때 헤쳐나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린 사자는 지금 당장 먹기 좋은 적당한 크기들의 먹이를 계속 놓치고 힘들게 돌아다니긴 하지만 결국 이런 훈련을 통해 더 큰 먹이를 거뜬히 사냥해내는 늠름한 정글의 왕으로 성장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때로는 그 연단의 시간이 좀 고단할지라도 결국 주를 믿는 선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승리한다는 그 진리를 믿으며 오늘 하루도 이 일상도 넉넉히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Grace to you, 김보령입니다.

희주일의 광야를 지나며 이어서 김도현의 찬양이었습니다. 그 광야로 광야를 통해 만나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이 두 곡의 찬양으로 오늘 그레이스 투 유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령이고요. 앞서서 오프닝에서 소개해드렸던 히브리서 12장 9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새번역 성경으로 소개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 말씀이었습니다. 어둡고 외로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지만 그 터널의 끝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터널을 통과한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연단과 훈련을 통해 더욱더 단단해지고 평화의 열매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Turn Your Eyes Upon Jesus. 마이클 W. 스미스 그리고 수잔 애쉬튼의 피처링으로 함께한 찬양이었습니다. 앞서서 들려드린 두 곡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조찬미의 찬양이었고요. 빨간 약이라는 이름을 가진 팀의 여호와는 이란 찬양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그레이스 투 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밤 함께하고픈 찬양 있다면 문자로 신청해 주세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이 시간 함께 찬양 나누겠습니다.

손경민의 찬양 가장 귀한 삶이라는 곡이었고요. 이어서 이성신의 음성으로 찬송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리고 엘라 피츠럴드의 음성으로 오랜만에 함께했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레이스 투 유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소프라노 김수의 음성으로 전해드리며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깊어가는 밤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레이스 투 유 김보령이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하공간 침수시 대피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등은 빠르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한다면 즉시 대피하세요. 두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기 전 빠져나와 고지대로 이동하세요. 이때 감전 위험이 있는 공사장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주세요. 세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었다.

하면 수압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힘을 합쳐 열거나 119에 구조를 요청하세요. 네 번째, 계단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난간을 잡고 이동하세요. 다섯 번째, 대피 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장화는 물이 차 대피가 어려우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지하 공간 침수 시 대피 요령을 숙지해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요,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요,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장지윤의 달빛 가스펠 주일 순서 시작했습니다. 예라모십의 주요와는 광대하시도다 살아계신 주 들려드렸습니다. 잘 계셨죠?

있죠. 물론 어제 만난 분들도 계시지만 오늘 또 오랜만에 뵌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인사를 드려봤습니다. 주여와는 광대하시도다 살아계신 주. 두 곡의 찬양 다 어찌 보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올드 가스펠로 볼 수 있겠죠. 뭐 완전히 올드한 건 아니지만 지금 젊은 세대의 기준으로 보면 올드한 찬양이 맞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 찬송가나 이 찬양은 아무리 올드해도 모든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또 불리게 되고 또 올려드리게 되는 그런 특성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시대를 안 타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세대가 부르는 주여와는 광대하시도다라는 고백, 또 그 세대가 부르는 살아계신 주는 또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하셔서 은혜의 고백으로 늘 남아있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찬양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도 새롭게 살아있습니다. 모두 다 그러신 거 맞죠? 강주연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주일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배 팀들의 찬양, 예배 찬양들로 한 시간 동안 함께합니다.

0: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그 영원한 운명 가운데에 주님의 피로 확정되어서 하늘나라로 가기로 작정되었습니다.
1: 청춘 찬양단의 주님 손 꼭 붙잡고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잔치 공동체의 이것이 영원한 삶,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려드렸습니다. 너무 귀한 두 곡의 찬양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하고 묵상하게 되는 찬양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삶이 있죠. 그 영원한 승리의 삶, 그리고 영원한 회복의 삶, 그 삶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행복한 아침 시작할게요.

이 세상과 저 세상이 있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하면 불안해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말을 하면 받아들이지만 죽음에 대한 말을 하면 불안합니다. 사람이 죽음을 환영하지 않는 이유도 저 세상에 대한 불안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려 하고 죽음이 다가오면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합니다. 병이 들면 불안해하는 것도 죽음에 대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을까요? 영혼을 부인하고 저 세상을 부인하면 좋겠지만 그럴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동물이 아닙니다. 고민하고 불안해하고 몸부림치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영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혼이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 실존이 영혼으로 가는 문을 깨닫지 못하면 방황하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죠. 죽으면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갈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의 송축회 내용원이었습니다. 원제목은 10,000 Reasons이죠. 송축회 내용원이라는 이름으로도 소개가 됐고 만가지 은혜라는 이름으로도 우리나라에 소개가 된 찬양입니다. 오늘 행복한 아침의 내용은 역시도 우리가 알면서도 힘들어하는 내용이었어요. 그쵸? 죽음을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죽음을 좀 이렇게 막 기쁘게 맞이하고 그럴 사람이 있을까 생각하잖아요. 근데 뭐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도 되고 그건 뭐 진짜 드물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죽음이 두렵지 않은 또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게 난 다 괜찮아 이게 아니라 죽음보다도 더 넘어서는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있죠. 사실 그게 바로 우리들이죠. 근데 우리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 영원한 생명,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내가 잘 모르고 내가 인지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싫어하죠.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되게 참 역설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정말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알고 깨닫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때 성령께서 내주하심을 경험하고 또 살면서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체험할 때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확실해지고 분명해집니다. 그냥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막 믿어요. 믿어요. 믿어요. 믿어요. 그래서 되는 그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맞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네. 라는 실제 경험이 우리 삶 속에서 면면이 있을 때 삶의 면면에 있을 때 천국에 대한 소망도 또 영원한 나라도 또 주님의 그 영광도 은혜도 우리에겐 실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한 걸음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 만가지 은혜, 송축회 내용원의 찬양의 가사도 내가 하루하루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3절의 가사 보면

영원히 내가 그 나라에 가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영원한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는 삶, 그 삶이 세상은 알 수 없는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찬양 한 곡 들을게요. 소망의 바다 미니스트리가 올려드립니다.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소망의 바다 미니스트리의 십자가의 전달자였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할 때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고백합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소개했어요. 뭐 부릅니다, 뭐 들려드립니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지만 소망의 바다 미니스트리의 고백입니다 라고 소개했던 이유가 첫 시작이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담겨져 있죠. 그리고 이 찬양을 듣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도 하고 고백이어야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소개를 해드렸네요. 강주연의 달빛 가스펠은요 토요일 주일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새벽, 또 토요일에서 주일 넘어가는 새벽에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 주일은 예배 찬양들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처음 이 방송 들어오신 분은 이 방송 무슨 방송이야? 그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개 아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 방송은 여러분들이 또 함께 참여하실 수 있거든요. 주로 문자 사연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고 있어요. 샵 1069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이용료가 듭니다. 어플리케이션으로 앱으로 지금 청취하고 계신 분들은 그 앱상에서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실 수 있어요. 지금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방송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잘 모아서 매주 토요일마다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한 배달사고 없이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잘 전해드리고 있어요. 계신 곳에서 짧은 인사도 좋고 그리고 기도의 제목도 좋고 또 여러분들의 신청곡들도 올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제 방송 들으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신청해 주셨던 곡 중에서 8510님이 제이어스의 러브레터 신청합니다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찬양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제이어스의 러브레터입니다.

제이어스의 러브레터였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제이어스의 앨범의 제목의 러브레터이고요. 이 가사의 내용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써주시는 러브레터죠. 예전에 제가 방송 중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누구에게나 다 인격적인 하나님하고의 만남의 사건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말씀을 또 깨닫는 가운데 그

큰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기도 중에 또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어떤 신비한 체험으로 주님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저도 이제 뭐 역시 살면서 그렇게 주님을 경험하고 또 주의 음성을 듣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근데 너무 분명하게 하나님이 저에게 어느 날

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햇볕이 이렇게 들어오는 순간이었는데 마음에 주님께서 주현아, 내가 너 사랑한다 라는 말씀을 툭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뭐 누구에게 설명할 수가 없죠. 제게 허락하신 말씀이니까요. 근데 정말 그 사람 많은데 눈물이 왈칵 쏟아져가지고 네, 뭐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이 사랑한다라는 마지막 가사를 듣는데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그 러브레터를 써주신 적이 있을 거예요. 묵혀두고 계셨다면 꺼내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어떨까요?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일 주님과 그 사랑의 대화를 예배 가운데 나누시기를 또 소망해 봅니다. 우리 안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어떤 분의 고백처럼 많고 많은 말 하고 싶은 말 잠재우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고 또그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찬양 두 곡의 찬양 준비해 놓고 있어요. 한 곡은 윌럽의 영원을 살아가네 준비해 놓고 있고요. 또한 곡의 찬양은 오늘이 워싱 미니스트리의 찬양 준비해 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평안한 밤 되시고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날이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고난이나 아픔의 순간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의 비결을 전해줍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고 함이로다. 고난 그 자체는 아프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 안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소망이 태어납니다. 오늘 이 새벽 내 삶의 아픔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면서 행복한 시간,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소망의 꽃. 거친 인내의 밤을 지나 단단한 연단의 계절을 건너온 자만이 가슴 깊은 곳에서 시들지 않는 소망의 꽃을 피워냅니다. 주님, 내 눈물 흘린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믿사오니 깊어가는 이 가을날 당신이 주신 소망으로 다시 노래하게 하소서. 내 환란은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시들지 않는 소망의 꽃을 피워내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과정입니다. 혹시 지금 지쳐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 소망을 꼭 붙잡으셨으면 좋겠다. 또 제가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는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제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첫 수컷은 모두 내게 성별할 것이니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는 모두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에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그 노예의 집 애굽에서 풀려나온 그날을 기억하라. 실로 여호와께서 자신이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이끌어내셨으니 너희는 누룩독을 먹지 말지니라. 아비월 이날에 너희가 떠났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휘히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너희를 들여보내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의식을 행하라. 너희는 이랫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이랫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행하라. 이랫동안에는 반드시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하고 누룩이 내게서 아예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니 내 지경에서도 그것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다. 그날에 너는 내 아들들에게 이 의식을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인함이다 라고 말하라. 너는 그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기념물로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머물게 할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그 권능의 손으로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해마다 그 정해진 시기에 이 규정을 지켜 행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마침내 그것을 내게 주셨을 때 너는 모태를 처음 열고 나 혼자를 가려내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무릇 너희 가축이 나온 첫 수컷도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러나 나귀의 모든 첫 새끼는 양으로 대속할 것이며 그것을 대속하지 아니하겠으면 그 목을 꺾으라. 내 아들들 가운데 첫째는 모두 대속할 것이다. 훗날에 내 자녀가 너에게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거든 너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저

너희의 집 애굽에서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내실 때 그때 바로가 우리 내보내기를 완강히 거부하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첫째를 죽이시되 사람의 첫째로부터 가축의 첫째까지 모두 죽이셨다. 그러므로 내가 모태를 연 모든 수컷을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며 내 아들들 중 모든 첫째를 대속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것을 내 손의 기호, 내 미간의 징표로 삼을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이다. 바로가 그 백성을 내보냈을 때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이어지는 길이 비록 가까웠으나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이끌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혹시 이 백성이 전쟁에 직면하면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백성으로 홍해의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우를 갖추고 올라갔다. 이때 모세가 요셉의 뼈를 챙겨갔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분명히 맹세하게 하며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찾아오실 것이니 그때 너희는 여기에서 내 뼈를 챙겨가야 한다고 지시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숲곳에서 떠나 광야 끝에 있는 에담에 진을 쳤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나아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이끄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 위에 빛을 비추시니 그들이 주야로 진행할 수 있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제13장 22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0: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환우 여러분의 어그러진 곳, 곳곳마다, 아프신 곳곳마다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만지시고 터치해 주심으로 빠르게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혹시라도 깜빡 절지 마시고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함께하시죠.
1: 어머니하고 저하고 띠띠거리는 전화기를 한참 붙잡고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정말 남조선에 가기 위해서 그 어려운 길을 택했는데 그들이 저희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망연자실하는데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그들이 다 우리를 피하는 거예요. 베트남 군인들이. 처음에 우리가 한국에서 온 줄 알고 엄청 잘해주다가 아무도 우리 근처에 월신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비장의 무기를 꺼내야죠. 저희가 갖고 온 금숟가락을 준비를 했죠. 누구한테 이걸 줘야지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느냐. 소령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 제 대빵. 그래갖고 아저씨한테 가서 베트남 말도 우리가 제법 했었어요. 거기 살면서 군인들이 막 베트남 말 배워두니까 안까 없나? 그럼 밥 먹자는 얘기예요. 막 열심히 하니까 그들도 너무 좋아하니까 한국말도 막 배우려고 하고 가서 제발 소식을 좀 전해달라고 손짓 발짓 하니까 이분도 이제 딱 눈치채고서 싹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시더니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한반도 지도를 이렇게 그려줘요. 그러면서 금을 딱 끊는 거예요. 누가 봐도 북한과 남한인 게 딱 보이잖아요. 북주 때? 남주 때. 아, 이게 북한 남한을 얘기하는 거구나. 북주 때에서 하룻밤 자면 그 다음날이라는 거죠. 자고 나면 윙 비행기 타고 와서 우리를 체크하고 간대요. 그리고서 급하게 아저씨가 그 대빵이 나가시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만약에 도망을 가려면 지금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밤 사이에 아니면 우리는 그냥 죽은 목숨인 거예요. 그냥 아주 곱게 잡혀가는 거죠. 그래서 가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 오던 거 다 버리고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부러 그렇게 경비를 항상 사범하게 하던 사람들이 그날 밤 12시에 됐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가 베트남의 군견들이 그렇게 많거든요. 깔려있어요. 개들을 쫙 쇠파트들을 깔려놨는데 없어요. 한마디로. 대빵 아저씨가 다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선 조용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뛰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 다시 베이룬강으로 가야죠. 중국 가야 되니까. 그나마 중국은 우리를 안 쫓아오니까. 열심히 뛰었어요. 그들도 한 새벽 한두 시쯤 돼서 우리를 일부러 찾은 거죠. 근데 없잖아요. 그럼 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쫓아야 되죠, 우리를. 뒤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가 왈왈 짖고 있고 지금 우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장 또 슬픈 거예요. 뭐냐? 겨울에는 그 추위에 추웠죠. 베트남은 완전 여름이잖아요. 너무 목이 마르니까 막 흙탕물 막 이렇게 퍼묻고 갈증이 나니까 뛰니까요. 그 뭐 짐도 없고 다 이제 버리고 가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베트남은 엄청 날씨가 더우니까 가시가 있는 나무 덩굴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막 발을 걸을 수가 없는 게 걸었다 하면은 가시 덩굴이 우리 발을 그냥 잡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온 몸이 다 긁혀 있는 거예요. 막 여름이니까 반팔 반바지 입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막 그냥 그렇게 해서 피가 나오고 막 온 몸이 쓰라린데도 일단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빨리 중국으로 가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새벽에 어룩어룩한 데까지 이제 뛰어서 왔더니요. 아니 글쎄 장마철 내내 비가 와가지고요. 물이 불어가지고요. 그 처음에 저희가 오던 그 물이 아닌 거예요. 시커먼 물에 물살이 엄청 센 거예요. 다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밧줄로 서로 어깨를 다 묶고 어떤 상황이 와도 이거 손을 놓으면 안 되니까요. 그럼 무슨 연기가 나는지 몰라요. 왜 지금 뒤에서 지금 쫓아오고 있고. 그래서 뭐 어퍼어퍼 꼴딱꼴딱 물 먹으면서 물살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흘러서 그 이기면 안 되죠. 그냥 흘러서 떠내려가지고 중국에 딱 왔는데 물이 젖어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옷을 이렇게 짜면서 군인들이 저기서 배상군들이 쳐다봐요. 저희를. 아 이제 우리는 그 얻은 곳에서도 반겨주지 않은구나. 다시 길림으로 가야겠구나. 난닝 쪽에서는 잘 수도 없으니까요. 그때부터 마음에 아주 상처들이 아주 새록새록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다시는 저 남한 땅을 가지는 않으리라. 말로만 민족이고 한민족이고 다시는 안 간다. 죽어도 여기서 죽어야겠다. 아니면 정말 북한으로 다시 가든가. 그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살아요. 정말 너무너무 뭐 집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뭐 제대로 된 옷 한 벌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다 먹여주고 살려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리 밑에서 다짐을 하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길을 다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또 순탄치는 않아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치만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을 몰랐지만 저희는 늘 하나님을 찾았어요. 신이 계시다면 우리를 꼭 살려줄 거다.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일에서도 저희는 항상 기도하고 떠났어요. 그 하나님을

모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정한 예수님, 하나님을, 성령님을 모르지만 늘 기도했었어요. 그러니까는 극한의 상황에서, 그 죽음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그때에 막 우리를 다 살려주시는 것을 지금에서 다 알게 되지. 그때는 모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제 강을 두 번 건넜잖아요. 왕복으로 하니까 세 번 건넌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남한으로 가라고 그 북한을 떠나게 했잖아요. 근데 남한에 가는 걸 완전히 잊고 살았어요. 중국에서 너무 안주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 생활이 너무 편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를 잡아서 북한에 데리고 갔어요. 그때 그래서 하나님 계시기는 무슨 하늘에 신이 있긴 있어? 그런 생각을 왜 없었겠어요. 하나님을 몰랐지만. 근데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요. 지금 와서 보면요. 우리가 정말 그간에서 안주하고 있는 저희들을 경각심을 내서 너희들은 곧 있을 곳이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대한민국 가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의 사인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가족은. 어머니, 저 동생 다. 그리고 고향에 가자마자 저희는 마음속으로 눈빛만 봐도 서로 알아요. 여기는 더 이상 못 살지? 어디를 가야 돼? 다시 중국으로 가는데 이제는 중국 가는 이유는 진짜 남조선을 가기 위해서 가야겠다. 그렇게 해서 그 겨울 12월 말일에 두만강을 건너려고 왔더니요. 영하 20도가 됐는데 이 두만강 물이 안 얼어요. 강기슭은 다 얼었는데 중간이 안 얼었어요. 근데 그걸 마냥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너무 우리는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 밤에 건너는데요. 정말 얼음을 부셔가면서 그 강물을 건너는데 그냥 말은 지금 이렇게 쉽게 하지만 그 상황이 다시 되라 그러면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정말 그걸 깨면서 나오는데 수천 개의 그 바늘이 우리 몸을 찌르는 듯한 그 고통. 어머니는 그냥 아랫입과 윗입이 그냥 턱이 그냥 자동으로 막 떨리는 거예요. 너무 추우니까. 그래서 다시 넘어갔더니 이 몸이 그냥 얼어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요, 정말 정신력은 이 모든 걸 이겨요. 옷이 그냥 그 명태마냥 다 굳어가지고 걸을 수도 없잖아요. 고드름 꼈어. 근데 뛰었어요. 무슨 정신을 했는지 몰라요. 뛰었어요. 그리고 다행히 감사한 것은 저희가 중국말을 꽤나 잘합니다. 거의 원어민 수준으로다가 공부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중국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안에 정말 허투루 쓰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열공했고요. 정말 중국인들하고 똑같이 공부하고요. 그렇게 해서 돈 벌고요. 해냈더니 중국어를 너무 잘해서 살게 된 이유였어요. 도문역까지 가는데도 엄청난 고비와 위험천만한 일들이 있었어요. 저희들을 다 내려서 신분증 검사를 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누가 봐도 북한에서 온 여자예요. 북조선 여자예요. 여름 내내 북한에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강도 높은 일을 했기 때문에 정말 흑인 마냥 까맣게 탄 데다가 몸이 막 이렇게 말라있고 다 입고 있는 옷이 다 북한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변방대 젊은 친구들이 막 등치도 이만한 친구들이 중국어로 막 저 중간에 여자는 딱 봐도 북한 사람인 것 같으니까 무조건 신분증을 검사해야지 통과할 수 있다. 심장이 멎잖아요. 이거 어떻게 대비를 해야 돼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근데 기지가 발휘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우리 어머니가 너무너무 몸이 아파서 도문에 큰 병원으로 시병원으로 가는데 너희들이 여기서 지체하면 할수록 우리 엄마는 죽는다. 너희들 책임질 거냐 했더니 너무 유창한 중국어로 하니까 잠깐 멈칫하더라고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북한에서 왔으면 중국말을 이렇게 잘 못해. 그러니까 빨리 보내줘. 진짜예요.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미안해요. 대부치야. 그러면서 미안하대요. 빨리 가래요. 택시 톡톡 갔어요. 근데 또 한참을 달리는데 또 이렇게 차를 딱 막는데 이번에는 내리래요. 막 차를 다 구석구석 검사하던 내리래요. 그리고 저 여자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빨리. 그랬더니 막 엄청 무서운 친구가 막 키도 엄청 커요. 막 그 친구가 막 프레시만 엄마한테만 딱 비치고 신분증 내놔봐. 그 똑같이 이제 얘기했죠. 이번에는 이제 연기가 좀 늘었어요. 울면서 얘기했죠. 우리 엄마가 지금 너무 아픈데 중국어로. 너희들 우리 엄마 죽음 책임질 거야? 그리고 너희 어머니가 급해서 나오는데 신분증 갖고 나온 사람이 어디 있어? 막 이랬더니 너희들이 그렇긴 한데 우리 검사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았어요. 그렇게 해서 도문역까지 나오는데 몇 개의 그걸 과정을 거쳤는지 몰라요. 그 과정을 걸치면서 도문역까지 오는데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그때부터 저희가 한국에 가겠다는 것만 생각하고 1년 가까이 노력한 끝에 베이징 영사관을 저희가 당당하게 뛰어들어갑니다. 이제는 전면승부가 된 거예요. 전면승부가. 그렇게 해서 베이징 영사관에 저희가 뛰어들어가면서 대한민국까지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들한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가슴 아프게 순간순간 졸여가면서 지켜봤었을까. 하나님께서 그 북한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나를 나오게 하시고 그 경험을 하게 하시고 다시 북한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저희가 북한을 떠나서 처음에 한국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요. 하나님 알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근데 너무 감사해서 감사하던 말밖에 안 나와요. 난 지금부터 하나님한테 어떻게 가야 되지? 그것만 생각하게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그 피조물로서 한계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걸 깨달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하시고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가장 필요할 때 저희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사용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나누기를 원했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아, 저 친구는 저렇게 고생했구나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북한에 저를 비롯한 저보다 더 많은 고생을 한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방황하는 저 북한에 혹은 제3국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시간에 살고 있다는 감사하게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제 마음속에 그 사모하는 마음을 계속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앞으로 내 비전 그냥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진짜 내 삶에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오늘 바로 서야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신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비바람 속에서도 가을 들판의 알곡들이 거친 풍파를 이겨내고 단단해졌듯이 여러분이 지나온 고단한 시간들도 여러분의 믿음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다듬어 놓습니다. 네, 오늘 주일 내 삶에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선포해 보시고요. 마음을 누르던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늘의 신령한 위로가 가득 차오르기를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삶터와 가정 위에 하나님의 소망과 평강이 깃들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응원하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공익공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이 시간 어떤 기도로 이 새벽녘에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계신가요? 어떤 고백으로 우리 주님 안에서 이 새벽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이 아침 성경 속 한나의 기도를 나누어 봅니다. 아이가 없어 마음이 아팠던 한나는 그 슬픔을 다른 곳에서 풀지 않았고 하나님께 그대로 쏟아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서원하며 기도했고 포기하지 않고 오래도록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죠.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풀리지 않는 무거운 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마다 한나처럼 하나님께 그대로 있는 그대로 포기하지 않고 아뢰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선 위로할 수 없는 평안과 그 길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주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기도하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복된 새벽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주일의 첫 찬송, 주 사랑 안에 살면 함께 찬양할게요.

주 사랑하는 살면 그리고 마음 가난한 사람 두 곡의 찬송 이어서 올려드린 찬양은 아버지여 나의 맘을 클래식 콰이어였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우리의 무거운 마음을 주님께 내어 맡길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참된 평안과 평화가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오프닝에서 나누었던 한나의 기도처럼 주님께 마음을 쏟아 기도하는 은혜가 있는 이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갈게요.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영어 찬송으로 올려드렸죠.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꽃이 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이 죄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라는 이 찬양의 가사를 한국어 찬송으로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올려드릴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오늘도 깨끗케 하여 주시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하루 허락해 주실 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경동교회 성가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첫 금메달을 안겨준 한판승의 이원희 선수가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보다 먼저 금메달을 따고서 올린 영광의 두 손을 잊지 못합니다. 그의 눈빛, 그의 손 동작은 진실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다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 그가 한 테레비 프로그램에 나와서 손가락을 다쳤을 때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했다고 그러죠. 그때 왜 진통제 맞지 않고 견뎠느냐 물어봤을 때 예수님도 진통제 맞았다고 하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저도 진통제 안 맞고 예수님 고난당하는 것처럼 참고 견디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 순간 그는 선교사였고 힘있는 메시지를 전달한 설교자였습니다. 이 중앙 순간, 아주 중요한 순간에 그러한 고통을 주시는 원망의 소리 없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이겨낸 그의 진정한 예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헌데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코넬 대학의 의과대학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17만 5천 명 조사 대상장 중에 82%가 근심 중에 있었고 이 사람들은 진정제를 상습적으로 복용을 해왔답니다. 미국에서 진정제는 세 번째로 많이 팔리는 약품이라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이혼한 사람, 자살과 직결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합니다. 염려와 근심의 결과 인간의 불안정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 우울증이 심하면 자살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 왜 하나님 앞에 맡기잖아요. 그거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나가 누구요? 예수님이요. 하나님께서 고통을 받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죠.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향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에게 부탁할지어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라이프로 드 싱어즈였고요. 이어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창문에 박진희 씨의 목소리로 찬송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 1편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보라, 형제들이 연합하여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선한고 아름다운가. 아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분열과 불신으로 갈라진 남북관계를 주님께서 해결시켜 주시고 한 형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념과 체제의 장벽을 넘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상호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혜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신과 적대감이 사라지고 진정한 형제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약복강의 철야기도 이후 20년 동안 반목했던 야곱과 에서의 관계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로 복음 통일이 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북한이 고향인 형제님이 올려드린 오늘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복음 통일의 그날이 머다는 줄 믿으면서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남고와 북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KBS 이매신 FM
1: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3.3MHz 출력 5kW, 청주 FM 104.7MHz 출력 500W, 호출부호 HLAD로 방송되는 FEBC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연주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종로 64번길 38-8에 송신소는 십장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주본부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0, 중계소는 부모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대전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대전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백철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 2부 순서 누가복음 24장 32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의 말씀.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북한어 성경입니다. 이때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속에서 뜨겁지 않았느냐 하고.

오늘 극동방송을 통해서 또 다양한 경로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허락된 최고의 축복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가운데 벅찬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주일이 되기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주님과 친밀해지는 주일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드리는 오늘 하루를 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에 띄우는 편지 오늘 이 시간에는 약 30년 전쯤 헤어진 사랑하는 오빠에게 쓴 동생 서영 자매의 편지를 만나보실 텐데요. 오늘도 사무치게 가고픈 고향 땅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오빠에게 쓴 여동생의 편지를 만나봅니다.
1: 항상 보고 싶은 오빠에게 존경하는 오빠, 그동안 잘 지내고 계시나요? 형님과 조카 애들도 다 건강한 몸으로 무사히 지내고 있겠죠. 사랑하는 조카들은 이젠 처녀로 성장하였을 텐데요. 오빠의 가정과 헤어진 지도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어린 시절 헤어진 오빠를 만나려 제가 오빠의 집에 찾아갔을 때 오빠는 13년의 군사복무를 마치고 새 가정을 이룬 모습이었어요. 고난한 가정 환경 속에 찾아온 저를 보며 오빠가 저에게 한 말은 이제 환경이 좋아질 때 다 잘 살 때 함께 모여 살자고 하며 저를 떠나보냈어요. 그땐 정말 오빠를 너무 원망하였어요. 부모를 여의고 혈육의 정이 그리워 오빠를 찾아갔는데 생활이 어렵다고 동생을 외면한다고 생각하니 일생 다시 오빠를 찾지 않으려고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오빠에 대한 원한을 풀고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글을 전합니다. 오빠, 저는 지금 이웃 땅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어요. 어릴 적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었던 또 부르고 싶어도 몰래 마음속으로만 중얼거리던 그 이름 아버지를 지금은 날마다 소리 높이 자랑스럽게 부르며 아버지 이끄심을 받고 사랑과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내 자식, 내 가정에 날마다 사랑과 축복을 주십니다. 보고 싶은 오빠, 저는 날마다 기도에 나와 오빠와 저 북한 땅에 하나님 모르고 또 알래야 알 수 없는 내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 하루빨리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빛이 스며들게 해달라고 구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시고 삶의 소망이신 주님만 굳게 믿고 하나님 나라에 안겨 복을 누릴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 서로 신신과 희망에 넘치어 살아가자요.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남북 간의 분단 시대를 마감지어 주시고 하루빨리 저 땅의 새로운 통일 시대를 열어나가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저 땅의 평화 통일을 위해 주님 자녀된 우리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한반도의 미래를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둘로 나뉘어진 남과 북이 속히 하나 되어 우리 주님을 한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 기도하며 고향 북한을 떠나면서 30년 전쯤 혈육 오빠와 헤어진 서영 자매님의 편지를 만나보셨는데요. 자매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 줄 믿습니다. 속히 생이별해야만 했던 가족들이 서로 마주하며 서로의 안부를 얼굴을 맞대어 직접 묻고 두 손을 맞잡고 함께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머자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북에 띄우는 편지, 고향 북한 땅에 있는 오빠에게 전하는 서영 자매의 편지였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오픈도어 선교회 장요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요샘 목사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5장 20절 말씀을 근거로 인내하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4장 13절에서 17절에서는 세속적 사고에 사로잡혀 자기 뜻대로 인생을 설계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강한 경각심을 줍니다. 이 단락에서는 이름 없이 등장하는 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겠다라고 말합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들의 말에는 단순한 계획을 넘어선 강한 의지와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즉, 그들은 자기의 능력과 계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성공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말에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야고보가 지적하는 핵심 문제는 계획을 세우는 것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배제한 인간 중심적 태도입니다. 인간의 계획은 그 사람의 신앙과 세계관, 가치관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신의 미래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고 믿었고, 이 믿음이 곧 교만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독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도덕적 권면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한계를 직시하게 하는 아주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인간의 미래를 알수 없으며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연장할 수도 없습니다. 저자는 인간의 삶을 아침 안개에 비유합니다. 이 단어는 증기 또는 이슬과 같이 매우 일시적인 존재를 의미하며 삶의 덧없음과 시간의 짧음을 강조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시간과 능력의 한계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내일을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계획하고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제한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태도를 악하다라고 단정하며 세상에서는 합리적이고 현명해 보이는 인생 설계조차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교만이자 죄라고 경고합니다. 저자는 독자들에게 삶을 다시금 종말론적 시각에서 바라볼 것을 촉구합니다. 인간에게 인생의 주권은 없으며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계획은 언제나 주께서 원하시면이라는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관용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실천적 언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권면은 잠언의 교훈과도 일치합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인간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계획만이 지속되며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신 길은 아무리 지혜롭고 현실적으로 보여도 결국 헛되고 무너집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흔히 자랑하는 자수성가, 자기 성취, 자기 계획의 성공은 하나님이 없는 허무한 자랑일 뿐입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세속적 자랑을 악하다라고 단호히 규정하며 신자들에게 그런 허탄한 말과 태도를 버리라고 권면합니다. 4장 17절은 이 단락의 결론이자 요약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기서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단순한 윤리적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저자는 당시 성도들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있었다고 전제합니다. 문제는 무지가 아니라 바로 불순종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즉, 지식은 책임을 동반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반드시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 안다는 것 자체가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계획은 헛되고 하나님의 뜻이 빠진 성공은 죄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계획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즉,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이 주께서 원하시면 이라는 고백으로 열리고, 마음이 그분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가득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삶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5장 1절에서 6절은 불의하고 어리석은 부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저자는 들으라, 부한자들아 라는 말로 시작하며 마치 구약의 예언자들이 악한 세력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듯 선지자적 언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부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태도와 그것을 얻는 방식,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불의한 삶의 태도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회 구조를 보면 소수의 부유한 지주들이 대부분의 토지를 소유하고 다수의 농부들은 그들의 밭에서 일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그들의 노동에 합당한 품삯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가난한 일꾼들은 생존의 위기에 내몰렸고 부자들은 그들의 피땀 위에 자신의 부를 쌓아 올렸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불의하게 재물을 축적하는 자들에게 울며 통곡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울라와 통곡하라는 심판의 공포 앞에서 절망적으로 부르짖는 자의 울음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즉, 야고보는 단순한 도덕적 경고를 넘어 그들에게 닥칠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의 현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금과 은을 쌓았지만 야고보는 그것이 녹슬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금과 은은 부패하지 않은 금속으로 알려져 있지만 여기서는 영적 부패를 드러내는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재물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는 증거물이 될 것입니다. 그 녹이 너의 살을 불같이 먹으리라 라는 표현은 그들의 탐욕이 결국 자기 파멸의 불씨가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야고보는 사회적 불의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합니다. 보라, 너의 밭에서 추수한 품꾼들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들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 구절은 신명기 24장 14절에서 15절을 직접적으로 상기시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품꾼을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라. 야고보는 이 율법의 정신이 부자들에 의해 철저히 무시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은 약자의 억울한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며 그들의 울음은 땅 위에서 사라지지 않고 만군의 주, 즉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곧장 전달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심판의 주권이자 억눌린 자의 변호자이심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여전히 안일했습니다. 5장 5절에서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살았도다라고 꾸짖습니다. 여기서 사치하다와 방종하다는 단순한 향락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무감각 속에서 자기 만족에 빠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리는 부와 쾌락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불의한 수단의 대가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또한 야고보는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사륙의 날에라고 선언합니다. 사륙의 날은 예레미야 7장 3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 즉 종말론적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처럼 자신들의 파멸이 다가오는 줄 모르고 세속적 쾌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부패한 양심은 그들의 영혼을 무감각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자신을 멸망으로 내몰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의로운 자를 정죄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의로운 자는 단수로 쓰여 모든 억압받는 신실한 성도들 또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상징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를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고 억압했습니다. 율법은 고아, 과부, 나그네와 같은 약자를 보호하라고 명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약자들을 착취하고 파괴했습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불의한 부자들을 땅의 지혜에 사로잡힌 자들이라고 묘사합니다. 세상 지혜는 성공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도 정당하다라고 가리키지만 하늘의 지혜는 화평과 공의, 국률을 전제로 합니다. 불의한 부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다가올 심판의 날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의로운 재판관으로 세상을 살피십니다. 그분은 억눌린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교만한 자의 사치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재물을 섬기지 말고 재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지혜이자 참된 부요함입니다. 당시 사회는 세속적 지혜와 물질적 성공을 추구할수록 오히려 성도들에게 더 큰 고난이 따르는 시대였습니다. 불의한 부자들은 권력을 이용해 약자를 억압했고 신앙인들은 세속적 가치관에 맞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 결과 신앙을 지키는 일은 곧 고난을 감내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이겨내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오래 참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참으라는 단어는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거나 수동적으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믿음의 자세를 뜻합니다. 저자는 그 예로 농부의 인내를 들며 신명기 11장 14절을 상기시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내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으리라. 이스라엘의 농부는 씨를 뿌린 뒤 이른비와 늦은비가 내릴 때까지 기다려야만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력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때에 섭리를 신뢰했습니다. 성도의 인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열매를 거둘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인내의 본보기로 제시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모욕과 핍박을 받았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욥은 인내의 대표적인 인물로 언급됩니다. 욥은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으며 육체적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난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사실만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처럼 야고보가 말하는 인내는 현실 도피나 체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능동적 신앙 행위입니다. 신자는 그 기다림 속에서 영적 성숙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한 뜻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둘째, 야고보는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윤리적 교훈 같지만 당시 사회의 언어 문화를 고려하면 매우 실질적인 경고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신의 신뢰를 확보하거나 거짓을 숨기기 위해 습관적으로 맹세를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일상 대화에서도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하거나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이러한 남용된 맹세를 단호히 금지합니다. 구약 율법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실하게 맹세할 수 있도록 허락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공적이고 진리를 세우기 위한 맹세에 한정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맹세하지 말라의 핵심은 거짓된 맹세나 불필요한 맹세로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셋째, 야고보는 고난 중에 성도가 취해야 할 가장 능동적이고 강력한 태도로 기도를 강조합니다.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위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실

0: 국제적 교제이자 능력의 통로입니다. 야고보는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죄를 용서받게 한다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질병은 단순히 육체적 문제만이 아니라 죄와 관련된 영적 상태까지도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육체를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회개의 기도를 통해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또한 야고보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의인이란 완벽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 곧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구체적 예로 선지자 엘리야가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었지만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하늘이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고 다시 기도했을 때 비가 내렸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단순한 기적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심판, 회복을 위한 중보의 행위였습니다. 따라서 기도는 고난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성도는 고난의 때에 탄식이나 불평으로 반응하는 대신 기도로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시고 고통을 영적 성숙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야고보는 인생의 불확실함과 재물의 덧없음, 고난 속에서 인내할 것, 기도의 신실함, 그리고 공동체 안에 책임 있는 사랑을 종합적으로 강조하며 믿음과 행함, 겸손과 지혜의 실천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것은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행함을 강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참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자들이 되어 끝까지 인내하며 신앙을 지켜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오픈도어 선교회 장요샘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오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9월 6일 주일 날씨입니다. 평안남도와 황해도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평안북도와 함경도에서는 가끔씩 하늘에 구름이 많겠고요. 함경남도 곳곳에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제주 24도, 부산과 포항이 23도, 여수 22도, 목포와 대구가 21도, 서울과 광주가 20도로 보이고요. 강릉과 대전이 19도, 평양과 신의주, 개성이 18도, 함흥과 춘천이 17도, 청진 16도, 강계가 14도, 해산이 11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목포 30도, 광주 29도, 서울 28도, 평양과 신의주, 개성, 춘천, 부산, 대전, 제주가 27도로 보이고요. 대구와 포항이 26도, 강계가 25도, 함흥과 해산, 강릉이 24도, 청진이 22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북부는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이어지겠는데요. 반면 서해북부는 대체로 하늘이 맑겠습니다. 동해북부의 파도는 1에서 최대 2.5m로 예상되고요.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극동방송은 한반도가 복음으로 하나되는 그날을 꿈꾸며 기도합니다. 고향땅 북한에서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영적 권세를 통해 복음을 증거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주일 보내세요. 복음의 메아리 제작 진행의 임지현,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분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원래 KT에서 함께합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의 양식. 매주 주일 이 시간은 수원 원천 침례교회 김요셉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다윗과 사울 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다윗의 이야기는 지금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도 중요하지만 다윗의 후손이면서 다윗보다도 더 다윗이었던 그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13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13절은 이렇게 끝나거든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 감동되니라라는 말씀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하나님이 당신의 선명한 부르심으로 소명을 주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기름 부으시는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받는 사람이다. 근데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14절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났다고 시작이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이 있었다. 그리고 사울에게는 그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났다. 오늘 이야기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대조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과 다윗이 이렇게 한 세대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전임자와 후임자로만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저희들에게 아주 중요한 대칭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사람과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 우리들 안에도 다윗과 사울과 이 두 대칭되는 삶의 모습이 제 안에도 있고 여러분들 안에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시대를 출애굽을 통해서 마무리하고 하나님이 독특하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는 다르게 애굽에도 왕이 있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오는데 보면 계속해서 왕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모세와 여호수아가 다 죽고 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리더십을 보내주는데 왕을 보내지 않으셨어요. 사사들을 보냈어요. 이 사사가 굉장히 오랜 기간, 3,400년, 500년 가까운 시간을 사사시대를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사사시대는 왕시대하고 어떻게 다른가? 우리는 뭐 그 구별을 잘 모르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인데요. 사사는 여러 가지 직함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어떤 데는 여자고, 어떤 데는 남자고, 어떤 데는 농사 짓는 사람이고요. 사무엘 같이 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저는 이런 이 시대의 왕들을 이중직을 가진 왕들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이들이 자기의 본연의 일이 있으면서도 민족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왕 되시도록 하나님의 주권 하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아주 독특한 왕과는 다른 그런 사사의 역할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렇게 계속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사 가지고 만족하지 못했어요. 전권적인 왕, 왕 역할만 하는 왕, 다른 나라처럼 좀 프로페셔널한 왕을 원했던 거였어요. 왜냐하면 왕은 그 시기에는 철기 시대였는데 왕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또는 앞장서서 무장한 세력들을 데리고 주변국과 싸워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로페셔널한 전투를 잘하는 그런 왕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이 주변에 같은 왕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울 왕이 세워지고 나서도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부분은 다 건너뛰고 오늘 16장 두 번째 스토리를 보게 되지만 사울 왕이 왕 됐을 때도 사울 왕은 주변의 왕과 달랐습니다. 그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요. 계속 겸손하게 농사를 지면서 왕의 일을 감당합니다. 저는 오늘 얘기만이 아니고요.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이 시리즈를 보면서 전에도 이 유진 피터슨이 쓰신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우리말 타이틀로 번역이 된 책, 영어 원어는 Leap Over the Wall이라고 하는 다윗의 이야기를 이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이 유진 피터슨의 이 귀한 통찰력이 오늘 제 말씀 속에 많이 용해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통해서 그리고 이 시리즈를 처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새롭게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한번 그 본문을 읽어볼까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마틴 루터나 또 다른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한 가지 개신교가 구교에서 회복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Priesthood of all believers. 만민 제사장설이라는 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만민 제사장설은 하나님은 몇몇 사람들에게만 구약시대처럼

이렇게 아론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만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그런 나머지 11지파의 모든 사람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질 수 없도록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 we are priests,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다. 그러면 신부가 필요 없고 목사가 필요 없느냐? 아니요. 우리 서로에게 서로를 위해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거다. 제사장은 뭐냐면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이끄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이끄는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면서 제사장들인데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 된 이유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도록 서로가 기도해 주면서 예배를 이끌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그림이다. 그래서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 그래서 신부가 유일하게 신부들만 읽을 수 있는 성경을 우리 모두가 읽을 수 있는 우리말의 성경으로 개신교가 번역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신부들만 가졌던 특권들을 이제 모든 성도들이 가질 수 있도록 신부를 통해서만 기도할 수 있었던 그러한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이런 제사장 역할을 우리가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했을까요? 유진 피리스 목사님은 이 부분을 Priesthood of all believers, 만민 제사장설과 Kingship of all believers, 모든 사람들이 왕족이다, 왕권을 가진 존재들이다. 제사장은 예배를 드리는 일에 중심적으로 역할을 한 사람이라면 왕은 제사장과 다릅니다. 왕은 어떤 역할을 감당했냐면 그 당시의 왕은 전쟁에 나가기도 하고 재판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제도를 통해서 나라를 잘 다스리는 한마디로 일. 만약에 제사장이 worship leader였다면 왕은 work leader예요. 그러니까 일, work and worship. 왕은 일하는 사람, 제사장은 예배하는 사람.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셨을 때는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고 부르셨어요. 근데 이 왕 같은 제사장은 무엇일까? 우리의 일이, 우리의 일, our work, and 우리의 예배, 우리의 worship이 일치되는 삶을 원하신다고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와 일은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와 일이 하나가 되는 것,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일을 하는 것이 분리가 될 수 없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기대했던 사울왕에게 다윗왕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 부분이 바로 이러한 일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사울은 엄청난 기대와 은혜 속에 왕이 됩니다. 그런데 사울의 초기 모습은 매우 겸손하고 매력적이었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후에도 들에 가서 쟁기질을 하던 단순하고 순박한 농부였습니다. 근데 그가 왕으로 본격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직함이 왕이라는 타이틀이 이 사울의 마음을, 삶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왕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의 정체성보다 훨씬 더 중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일이 그의 예배를 월식시키기 시작한 거죠. 일이 예배보다 우선되었습니다. 그냥 자기가 왕이라는 신분이 자기에게 가장 핵심적인 정체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느덧 일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됐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삶의 뒷전으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본인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인의 역할을 자처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일을 위해서 활용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의 이야기를 조금 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굉장히 겸손하고 이런 사람이 이러한 그 하나님을 섬기기를 멈추고

하나님의 일이 자신의 일이 되어서 어느덧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도와줘야 되는 존재로 전락을 해버린 거죠. 두 가지 이 사무엘 오늘 16장을 저희가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사무엘 왕이 된 거는 한 10장인가 11장부터 사울 왕이 왕이 되었는데 사무엘상 13장과 15장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첫 번째 15장 말씀 특별히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공교롭게 사울 왕의 그 왕위를 영위하는 동안에 일어났던 가장 치명적인 두 가지 문제점.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서 이 사무엘이 기록한 이 성경 사무엘상의 말씀 속에 13장에서 일어난 막미스의 사건과 그리고 아말렉을 죽이라고 했던 사무엘 하나님 말씀 사무엘을 통해서 들렸던 말씀을 불순종했던 이 두 가지 불순종의 이야기는 둘 다 예배와 직결되는 이야기입니다. 믹마스죠. 이름이 믹마스에서 일어난 일. 문제는 사울 왕에게 제일 첫 번째 위기가 바로 이 믹마스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자기 아들 요나단이 그 블레셋 사람들을 제일 먼저 사울 왕 되고 나서 아직 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아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먼저 가서 이게 작은 마을에 가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요. 근데 죽이는데 벌집을 쑤신 일이 돼서 믹마스로 그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들은 길갈에 가 있었는데 길갈 맞은편에 이 믹마스라고 하는 큰 산이 있었어요. 거기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다 모여서 모였는데 이스라엘의 몇십 배 되는 군대를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왕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인데 자기에게 이 전쟁은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는 이 전쟁을 반드시 이겨야 자기가 일을 잘했다고 자기가 자기 일을 최선을 다했다고 자기 안에 스스로 자위할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 잘 싸우려고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서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무엘 제사장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7일 동안 좀 기다리면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싸우자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7일 동안 기다리라는 사무엘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이 7일 뒤에 하나님의 예배를 드린 후에 전쟁에 나가라고 하는 그 사무엘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사울은 기다리다가 이제 자기 군대가 다 흩어지기 시작을 하고 틀림없이 이 일을 실패할 것을 통제력을 잃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했지만 기다릴 수 없어서 자기가 번제를 드립니다. 사무엘상 13장에 사무엘이 찾아와서 왜 왕이 기다리지 못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이렇게 직접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도망가기 시작해요. 블레셋이 너무 크고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일보다 두 번째로 아말렉을 다 무찌르라는 하나님 명령을 사무엘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 말고 그 아말렉 사람들은 강 건너편에 있는 족속들인데요. 하나님이 말말렉과 그들의 모든 가축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가광을 살려주고 아가광과 가지고 있었던 좋은 전리품들을 다 남겨둡니다. 사무엘이 추궁하자 사울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가축과 왕을 살려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사건 모두 사울은 자기의 일, 왕의 일을 잘 이루기 위해서 예배를 사용했습니다. 군사적인 성공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은 그 일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이유로 주일날 예배를 드릴까요? 아니, 더 중요하게 까놓고 얘기하면 우리들이 하는 일과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우리는 어떻게 비중을 두고 있을까요? 예배 중심적인 삶이 나의 일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을까요? 사울에게는 일을 위해 예배를 활용했습니다. 이 주객이 전도되고 형식의 중후군에 빠진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이야기 속에 재미난 것을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 13절에 사무엘이 왕으로 사실은 사울 왕 후임으로 벌써 기름 부었잖아요.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이제 왕이 될 거라고. 근데 다윗이 언제 진짜 왕이 된 줄 아세요? 다윗은 20년을 기다리게 됩니다. 사울 왕 밑에서 몇 년 동안을 섬기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한 십몇 년을 살면서

0: 그의 자리에 왕의 일이 무엇이었냐? 하나님이 기름 부었던 다윗이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왕으로 세우신 다윗의 첫 번째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왕을 자기의 은사로 섬기는 일이 왕의 일이었어요. 수금과 비파로 왕이 막 괴로울 때, 왕이 막 정신분열증이 일어날 때, 왕이 막 화가 나고 막 이상한 행동과 언행을 할 때 다윗이 한 일은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의 첫 번째 일은 예배였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자기 일을 죽일 수도 있는 왕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안에서 같이 어깨를 부비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과정을 겪을 때에 어떤 때는 회사에서 아니면 자기 일 때문에 엄청나게 괴롭고 고민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오늘 자신이 하고 있는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있습니다. 틀림없이. 다윗은 그곳에서 자기의 왕 일을 했어요. 거기에서 만민 왕직, 왕권설,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었지만 왕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다윗은 자기의 일을 합니다. 사울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보면, 누가 더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사울의 잘못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둘 다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니, 심지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요. 아니, 목사가 아주 늦게 왔는데 자기가 예배를 먼저 시작한 게 뭐가 잘못이에요? 아니, 하나님 명령한 대로 가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해서 진멸하고 그 중에 몇 남겨와서 제사 드리겠다는데 그게 정말 그 듣기 대단한 문제였어요? 왜 왕권을 잃을 만큼의 그런 잘못이었을까요? 아니, 더 놀라운 건,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란 게 뭐냐면, 사울왕은 우리가 생각해도 그 당시에 독특하게 일부일처 아내 하나와 아들 하나 반 두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살인했죠? 간음했죠? 근데 더 놀라운 거, 밧세바가 몇 번째 공식 아내인 줄 아세요? 여덟 번째 공식 아내예요. 왕후들이 이름이 나와요. 여덟 명의 왕후가 나오고요. 후궁들은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어요. 10명 플러스예요. 나중에 또 사무엘 하 5장에 가보면 더 많은, 셀 수도 없는 나중에 솔로몬 3,000명이나 되잖아요. 그 많은 여자들한테서 태어난 아들들 때문에 다윗의 삶은, 가정은, 인생은 정말 풍지박산난 가정의 모습이에요. 엄청난 타락과 그 뭐라 할까요, 막장 드라마 같은 일들이 다윗의 삶 속에서 일어나요. 사울왕 가정은 그런 일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 더 나쁜 사람이에요? 다윗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왜요?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다윗이 모델이 되라고 하나님이 이 글을 써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윗처럼 살려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윗과 같은 존재이지 다윗처럼 될 존재들이 되셔야 될 필요가 없으세요. 이미 미안하지만 저는 다윗보다 더 다윗 같은 사람이에요. 네. 유일하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붓고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당한 왕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어떤 때는 승리해요? 사울왕은 항상 승리했지만 어떤 때는 지고 어떤 때는 승리해요. 근데 승리는 다윗에게 시편을 보세요. 승리는 다윗이 찬양이 되고요. 죄는 회개가 되고요. 슬픔은 피난처를 찾는 기회가 되고요. 절망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통로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삶의 모든 상황들이요. 나한테 갑자기 기대치 않은 질병이 닥쳐요. 나한테 우리 아내가 나한테 너무 힘든 말을 해서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우리 아이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내 일이 정말 일해서 내가 쫓겨나게 될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것을 기도로 승화합니다. 그것을 다 예배로 찬양합니다. 그의 삶의 일상이 다 예배가 돼요. 근데 오늘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것은 다윗이 아니에요. 다윗보다 더 다윗다웠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거든요. 예수님 말씀 속에 딱 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예수님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핵심적으로 한 적이 언제인 줄 아세요?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어디죠? 거기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가시다가 거기 한 여인을 만나요. 가장 부도덕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될 사마리아 여인. 남편 다섯 번째 살고 있는 남자는 남편도 아닌 그 여인을 만나서 이 여인이 던지는 질문, 어디서 예배드리는 게 진짜 예배일까요? 했을 때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너희 영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예배여야 한다. 아버지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 그분 앞에서 단순하고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순전한 존재, 그 자체 곧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영과 자신의 참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돌아가시면 어떤 일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예배의 황홀함이 다 떠난 그 이후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삶 안에서, 삶의 일상 속에서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야 되고 쓰레기를 버려야 되고 설거지를 해야 되는 그 일상 속에 예배를 드리는 존재로 살아가신다면 다윗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 되십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원천침례교회 김효셉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70-7018-1331, 070-7018번에 1331번 수원원천침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초대형 이벤트가 열립니다.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1956년 이 땅에 처음으로 복음의 전파를 쏘아 올린 극동방송은 올해 창사 7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70년의 역사를 기념하고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요. 이제 그 마지막 이벤트로 다가오는 10월 극동방송을 아는 모든 이들을 초청하는 역대급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하루 동안 서울 한양대학교 대운동장과 노천극장에서 진행됩니다. 정말 많은 즐길거리들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극동방송 사역과 역사전시관, 북방선교관, 방송체험부스와 어린이체험놀이존, 푸드트럭과 K푸드체험존, 전파선교사와 운영위원, 어린이합창단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행사, 70주년 특집 공개방송, 10시간 릴레이 라디오쇼, 그리고 푸짐한 경품은 물론이고 세시봉과 뮤지컬 배우 차지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등이 출연하는 70주년 페스티벌 음악회까지 눈과 귀는 물론이고 마음과 영혼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다채로운 시간들을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별도의 입장료 없이 극동방송을 아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극동방송 70주년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데이.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당일 행사장을 오고 가는 버스편도 준비될 예정이니까요. 극동방송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마음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홈커밍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10월 17일 토요일 하루 동안 서울 한양대학교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해피피치니 윤재희입니다. 지혜와 총명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귀한 고백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어려움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능히 이겨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오늘 네온의 빛빛이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해본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구원.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받습니다. 임마누엘 성결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참 신비롭기만 합니다. 자녀가 잘 되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녀가 아프면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프고 싶고, 자녀가 길을 잃으면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찾아 나서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0: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을 떠난 한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자신의 몫을 미리 달라고 요구했던 것이지요. 그리고는 그 몫을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나서는 그 모든 재산을 다 허랑방탕 낭비해버립니다. 결국 그 아들은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것으로 배를 채우고 싶어 할 만큼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제야 그 아들은 아버지 집이 생각났던 모양입니다. 아들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서 아버지에게 할 말을 미리 준비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저를 그냥 품꾼으로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말을 준비하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용기는 냈지만 다시 아들이 될 용기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정말 놀라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먼저 그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측은한 마음에 아들을 향해 달려가지요. 그 시대에 어른이 옷자락을 걷어 올리고 뛴다는 것은 체면을 다 내려놓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한테는 체면이 뭐가 중요했겠습니까? 현재 잃어버렸던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돌아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달려갔던 것이죠. 아버지는 돼지 냄새가 밴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아들은 준비해온 말을 꺼내지요.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저를 품꾼으로 받아주세요 라는 말이 나와야 하는데 그 말은 끝내 하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먼저 종들에게 이런 명령을 했거든요. 얘들아,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잡고 다 같이 즐거워하자 라고 말입니다. 아들은 자기를 품꾼으로 낮추려고 했는데 아버지는 그를 다시 아들로 세워주었습니다. 좋은 옷은 그 수치를 덮어주는 회복의 옷이었고 가락지는 아들의 권리를 되달려주는 표식이었고 신발은 그가 종이 아니라 자유로운 가족이라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먼저 씻고 오라는 말도 안 했어요. 돈을 어디다 썼느냐고 묻지도 않고 왜 이제야 왔느냐고 꾸짖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선언해버렸어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때 자꾸 조건을 다는 버릇이 있지요. 조금 더 깨끗해진 다음에 가겠습니다. 잘못을 다 고치고 나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완벽해진 우리가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 집을 향해 돌아서는 우리 모습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아직 멀리 있는데도 하나님이 먼저 보시고 사랑하시니까 눈에 먼저 보이고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한눈에 알아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달려오십니다. 우리한테 여전히 실패의 흔적, 죄의 얼룩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네가 돌아온 게 더 중요하단다. 너는 품꾼이 아니라 여전히 내 아들이고 내 딸이란다 하고 말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혹시 너무 멀리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돌아가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먼 길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한 걸음만 돌이키면 아버지는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십니다. 오늘 애청자 여러분, 품꾼의 마음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이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길 잃은 가족과 이웃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정죄하기보다 기다려주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품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누군가 돌아올 길을 밝혀주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임마누엘 선교회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시편 37편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주님께 내어놓고 맡겨드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 넉넉히 이기는 믿음이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하며, 네온의 빛 비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역시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에스라가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며 성전 앞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들의 큰 무리가 에스라 둘레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도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엘람 사람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민족들의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읍시다. 당신의 충고와 하나님의 명령을 존중하는 사람들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다른 민족의 여자와 그 자녀들을 다 쫓아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겠습니다. 에스라여 일어나십시오. 당신이 이 일을 맡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당신을 돕겠습니다. 그러니 용기를 가지고 하십시오. 에스라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에스라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약속을 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에스라가 시킨 대로 약속을 했습니다. 에스라는 성전 앞을 떠나 엘리아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에스라는 거기에 있으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에스라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 슬퍼했습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모이라는 명령이 온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려졌습니다. 3일 안에 예루살렘에 오지 않은 사람은 재산을 빼앗기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의 모임에서도 쫓겨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지도자와 장로들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하여 3일 안에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때는 아홉째 달 20일이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성전 앞 광장에 앉아 그 일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으며 빗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죄를 지었소. 여러분은 유다 백성이 아닌 여자들과 결혼했소.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죄를 더 크게 만들었소. 이제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께 고백하시오. 주님의 뜻을 따르시오. 여러분 둘레에 사는 백성과 헤어지고 여러분의 이방인 아내와도 헤어지시오. 그러자 모든 무리가 큰 목소리로 에스라에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는 당신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람도 많은 데다가 장마철이기 때문에 바깥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너무 크므로 이 문제는 하루 이틀 사이에 풀릴 수 없을 것입니다. 지도자들에게 모든 무리의 일을 결정하게 합시다. 그리고 유다 백성이 아닌 여자들과 결혼한 사람들은 모두 각 마을의 장로와 재판관들과 정한 시간에 만나 우리 하나님의 분노를 풀어드리도록 합시다. 이 계획에 반대한 사람은 오로지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였으며 무술람과 레위 사람 삿부대가 그들을 도왔습니다. 이외에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은 그 의견에 따랐습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각 가문의 지도자를 뽑았습니다. 에스라는 각 집안에서 한 사람씩 이름을 불렀습니다. 열째 달 초하루에 그들은 자리에 앉아 그 문제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첫째 달 초하루에 그 일이 다 끝났습니다. 그들은 다른 민족의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을 다 조사했습니다.

이방 여자와 결혼한 제사장들의 자손은 이러합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 형제들의 자손 중에서는 마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입니다. 이들은 모두 아내와 헤어지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은 수량 한 마리씩을 허물로 씻는 제물인 속건 제물로 바쳤습니다. 임멜의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디아입니다. 하림의 자손 중에서는 마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우시야입니다. 바스훌의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마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라사입니다. 레위 사람들 중에서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리다라고도 하는 글라야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입니다. 노래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엘리아십입니다. 문지기들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입니다.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다른 민족의 여자와 결혼한 사람은 이러합니다. 바로스의 자손 중에서는 라미아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라살과 말기야와 분하야입니다. 엘람의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레못과 엘리야입니다. 사투의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엘리아십과 마따냐와 여레못과 사밧과 아시사입니다. 베베의 자손 중에서는 여호하난과 하나냐와 삿베와 아들레입니다. 바니의 자손 중에서는 무슬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숩과 스알과 여레못입니다. 바한 모압의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분하야와 마세야와 마따냐와 부살렐과 빈누이와 므낫세입니다. 하림의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랴입니다. 하숨의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따따와 사밧과 엘리벨렛과 여레메와 므낫세와 시므이입니다. 바니의 자손 중에서는 마데와 아므람과 우엘과

분하야와 베드야와 글루히와 와냐와 무레못과 엘리아십과 마따냐와 마뜨네와 야수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레미야와 나단과 아다야와 막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미야와 스마랴와 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입니다. 느보의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띠디야와 사밧과 스비네와 이또와 요엘과 분하야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이방인 여자와 결혼했고 그들 가운데 얼마는 그 아내들을 통해 자녀를 낳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다음은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스르월에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산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나의 형제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이 잘 있는지 그리고 예루살렘은 어떠한지 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유다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많은 고생을 하고 있으며 멸시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은 불타버렸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자리에 주저앉아 여러 날 동안 울었습니다. 슬퍼서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여, 여호와는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이시며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종이 이스라엘을 위해 밤낮으로 드리는 이 기도를 꼭 들어주십시오. 저희 이스라엘 백성이 주께 지은 죄를 제가 고백합니다. 제 아비의 집과 저 역시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주께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규례와 율법을 저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의 종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너희가 죄를 짓는다면 내가 너희를 나라들 가운데 흩어놓겠다. 그러나 나에게 돌아와 내 명령을 따르고 지키면 흩어진 백성이 땅끝에 있더라도 내가 그들을 모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데려올 것이다. 주께서는 그들을 크신 능력과 힘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주여, 주의 종인 제 기도를 꼭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이름을 섬기려는 주의 종들이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제 주의 종인 제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페르시아의 왕이 저를 돕게 해주십시오. 그때 나는 왕에게 술을 따라 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일어난 일입니다. 왕이 포도주를 달라고 해서 나는 포도주를 가져다가 왕께 드렸습니다. 전과 달리 슬픔에 가득 찬 나의 모습을 보고 왕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슬픈 얼굴을 하고 있어? 아프지는 않은 것 같은데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어? 나는 너무나 놀라서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오래오래 사시기를 빕니다. 제가 슬픈 얼굴을 한 까닭은 제 조상이 묻혀있는 성이 폐허가 되고 그 성문들이 불에 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왕이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오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잠깐 기도드리고 나서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그리고 제가 왕의 마음에 드신다면 제 조상이 묻혀있는 유다의 그 성으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그 성을 다시 짓겠습니다. 그때의 왕비도 왕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왕이 나에게 물었습니다. 그대가 여행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소? 언제쯤 돌아올 수 있겠소? 왕은 나를 기꺼이 보내주려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또 왕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유다까지 가는 길을 그들이 허락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왕의 숲을 관리하는 아삽에게도 편지를 써주십시오. 아삽을 시켜 저에게 목재를 주게 해주십시오. 성전 곁에 있는 성의 문짝을 만드는데 목재가 필요하고 성벽과 제가 살 집을 만드는데도 나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왕이 내 말을 듣고 편지를 써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가서 왕이 쓴 편지를 건네주었습니다. 왕은 장교들과 기병들까지 주어 나와 함께 가게 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의 지도자 도비야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러 온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기분이 상했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3일 동안을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밤에 몇 사람을 데리고 길을 나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나에게 명하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내가 탄 당나귀 외에 다른 짐승은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밤중에 나는 골짜기 문을 지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용의 샘을 지나 걸음 문으로 가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조사했습니다. 성벽은 무너져 있었고 문들은 불에 타 있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샘문과 왕의 연못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내가 탄 짐승이 지나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는 골짜기를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을 조사했습니다. 그러다가 몸을 돌려 골짜기 문을 지나서 되돌아왔습니다. 관리들은 내가 어디를 다녀왔으며 무슨 일을 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때까지도 유다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귀족들이나 관리들이나 일을 맡아서 할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후에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알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그 성문들은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합시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과 왕이 나에게 한 말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성벽 쌓는 일을 시작합시다. 그들은 열심을 내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의 지도자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 이 일에 대해 듣자마자 우리를 놀리고 비웃으며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요? 왕에게 반역을 하겠다는 거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우리는 성벽 쌓는 일을 시작할 것이요. 하지만 당신들은 예루살렘과 아무 상관이 없소.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차지할 목도 없고 요구할 권한도 없소. 대제사장 엘리아십과 그의 동료 제사장들이 일을 하러 나섰습니다. 그들은 양문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거룩히 구별하고 문짝을 제자리에 달았습니다. 그들은 한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을 쌓고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쌓았고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쌓았습니다. 하스나의 아들들은 물고기 문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들보를 얹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아의 아들 므레못이 보수했습니다. 우리아는 하코스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은 베레기아의 아들 무술람이 보수했습니다. 베레기아는 무세사벨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보수했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보수했습니다. 그러나 드고아의 귀족들은 그 감독들 밑에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옛 문을 보수했습니다. 그들은 들보를 얹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습니다.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디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기브온과 미스바 사람들과 함께 보수했습니다. 이들은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 아래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은 금세공업자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이 보수했습니다. 그 다음은 향품을 만드는 사람인 하나냐가 넓은 벽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을 복구했습니다. 그 다음은 후루의 아들 르바야가 보수했습니다. 르바야는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리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보수했습니다. 그는 자기 집 맞은편에서 일했습니다.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하투스가 보수했습니다.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무압의 아들 하수비 성벽의 다른 부분을 보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마망대를 보수했습니다. 그 다음은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이 보수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리던 사람입니다. 그의 딸들이 그를 도와 함께 일했습니다. 하눈과 사누아 사람들이 골짜기 문을 보수했습니다. 그들은 문을 세우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습니다. 그들은 또 걸음문까지 성벽 천 규빗을 보수했습니다. 걸음문은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보수했습니다. 그는 베타게렘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입니다. 그는 문을 세우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습니다. 샘문은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보수했습니다. 그는 미스바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입니다. 그는 문을 세우고 그 위에 지붕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들보를 얹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습니다. 그는 또한 왕의 정원 곁에 있는 실로암 연못의 성벽도 수리했습니다. 그는 그 성벽을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계단까지 보수했습니다. 그 다음은 아수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보수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벳술 구역의 절반을 다스리던 사람입니다. 그는 다윗의 묘지 맞은편에서부터 사람들이 만든 연못과 용사의 집에 이르기까지 보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복된 주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얼마 전 미국의 배우, 아주 유명한 배우죠. 덴젤 워싱턴이 미국의 한 대학교 졸업식에서 했던 축사 영상을 봤습니다. 이 연설은요, 당시 성공과 스펙을 쫓아달리던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지금까지도 인생을 바꾸는 최고의 명연설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그날 덴젤 워싱턴이 무슨 말을 했냐고요? 졸업을 하고 사회로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건넨 진심 어린 첫 마디는 이랬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누리는 축복은 제 능력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최우선순위에 두십시오. 네, 그러면서 뼈있는 농담 하나를 던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장례식장 연구차 뒤에 이삿짐 센터 트럭이 따라가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라고요. 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대단한 성공을 거두어도 우리가 죽을 때 이삿짐 트럭에 화려한 것들을 하나도 실어갈 수 없다는 말이겠죠. 네, 머릿속에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마음 한구석이 뜨끔해졌습니다. 영원히 곁에 둘 수 없는 것들을 첫 번째 자리에 우선순위에 두고 아등바등 움켜지려 할 때가 참 많았으니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첫 번째 자리에 우리는 무엇을 두고 있을까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 그 주님의 계획을 바라봅니다.

라이플로드 싱어즈의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함께 하셨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 꿈이 있는 자유의 주님의 계획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너무나 놀랍고 또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덴젤 워싱턴이 그날 연설 중에 기발하고 재미있는 일상의 습관 하나를 소개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벗어둔 신발을 침대 밑 깊숙한 곳에 쑥 밀어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날 아침 신발을 꺼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게 될 거니까요. 네, 우리 문화에서는 침대 밑에 신발을 두는 일이 없으니 좀 낯설게 들리긴 하지만요. 이 이야기의 진짜 의미는 분명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바쁘게 하루를 향해 달려나가는 대신 가장 먼저 바닥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라는 뜻일 겁니다. 아침의 첫 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며 겸손히 엎드리는 그 짧은 기도가 우리 삶의 방향을 얼마나 단단하게 잡아들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손예지의 회개 찬송 메들리, 크룩스의 험한 세상 나그네길 찬송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혜인님의 9월의 기도라는 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9월에는 내 마음이 조금 더 겸손하게 하옵소서. 나의 작은 뜰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무더웠던 여름날 움켜쥐려 했던 우리 마음의 짐들은 조금 덜어내고요. 이제 곧 높고 맑은 가을이 펼쳐지겠죠? 주님 앞에 더 겸손하게 무릎 꿇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주곡 전해드리면서 모닝프레즈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성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잠언 16장 23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공교한 솜씨, 아름다운 생활 문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여 온세미로 공방, 행복한 선물 만들기에서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말.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한 사람이 기차에서 두 명의 군인 사이에 앉게 됐습니다. 한 군인은 사병이었고 또 다른 군인은 30대 중반의 상사였습니다. 이 두 군인은 전투에 참가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요. 젊은 사병이 매우 행복하고 쾌활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젊은이에게 무엇이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젊은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저는 상당한 유익을 받거든요. 저는 전투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한창 전투 중일 때 과거에 배운 대로 그리스도를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출을 받았고 그 이후로 그분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는 전투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발견했기에 기쁨을 이기지 못했던 겁니다. 이렇듯 천국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어떤 고통도 그 기쁨을 빼앗지 못합니다. 이기지 못하는 힘에 겨운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삶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천국을 사모하며 그 기쁨과 소망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래전 한 신문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 위스콘신주 그린베이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푸치라는 이름의 앵무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사고를 당했던 그 새는 야생동물협회의 보호로 기적적으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아무도 그 새를 찾는 사람이 없자 그린베이에 사는 수 글리슨이란 여성이 그 새를 기르겠다고 자청했습니다.

0: 는 푸치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며 사랑을 줬습니다. 그들은 함께 대화를 나누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작은 새가 그녀의 어깨 위로 날아오더니 부리를 그녀의 귓가에 대고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1: 그린베이 오네이다 거리 남쪽 1500번지.
0: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즉시 그 주소를 확인해 그곳에 사는 한 노인을 알아냈는데요. 그는 79세의 존 스투르반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전화를 걸어 선생님, 혹시 댁에 앵무새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요. 그러자 그는 전에는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잃어버렸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그녀는 앵무새를 데리고 그 주소를 향했고 노인은 자신의 앵무새를 보자마자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자신이 돌아가야 할 집 주소를 알고 있던 앵무새 푸치, 정말 영득한 새인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네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의 순례길에서 다양한 사람과 예상치 못한 사건들을 만나곤 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곳이 어디인지, 우리가 만나는 그 기착지들을 모두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인생의 최종 도착지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예비해 두신 우리의 본향, 천국인데요. 마음속에 이 최종 주소지, 천국을 확고하게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는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주님과 손잡고 동행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찬양이 있는 말, 이 시간에는 시편 묵상으로 함께합니다. 아름다운 시로 가득한 성경 시편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찬양을 선물하죠. 이 시간 은혜로운 말씀과 함께 그 말씀에 아름다운 곡이 붙은 찬양들 함께 나눌게요. 오늘은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사람들의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85%는 과거의 추억, 한, 서름, 원망, 지식, 선입견, 경험과 같은 잡동사니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약 10%는 다가올 미래에 대한 기대, 두려움, 불안이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5% 정도는 현재, 지금의 의식이라고 하는데요. 처음 만나는 사람이나 안 가본 곳에 가면 왠지 낯선 느낌이 드는 것은 이 현재의 의식이 5%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평상시에 우리 마음의 95%는 걷어내도 충분한 것들로 덮여 있다는 말이 되는데요. 그러면 걷어내도 충분한 이 95%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마음을 뒤덮고 있는 이 건물들을 걷어내면 거기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저 높은 하늘 끝 우주 어딘가쯤에 있는 줄 알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 안에, 즉 내 마음에 천국이 있는데요. 우리 주님이 주신 평안함을 누리고 은혜와 감사가 넘친다면, 그렇게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 그곳이 어디든 바로 우리가 누리는 하늘나라, 천국이 됩니다. 주님께서 이미 내 안에 주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아가서 2장 6절 10절. 하나님은 친밀한 관계에 있길 갈망하십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걱정들이 장애물이 되고 당신 주위를 산만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못 보게 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근심의 벽을 허물기 위해 조용한 장소를 찾으십시오.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낱낱이 털어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곁에 계심을 마음속에 그리며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으심이 느껴집니다 라고 말해보십시오. 그분의 임재를 즐기고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귀담아 들으며 원하는 만큼 충분히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어여쁜 당신, 일어나 그분이 이끄시는 곳으로 함께 가십시오. 주님이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으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와 사랑에 둘러싸여 평강 가운데 쉼을 누리게 하소서.

나는 중국에서 평생을 선교사로 보낸 노인 한 분을 만난 적이 있다. 그분은 늘 건강을 유지해 매우 강건했다. 그런 분이 암에 걸려 온몸에 암세포가 전이됐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위로하러 갔다가 도리어 큰 위로를 받았다. 그분은 좀처럼 보기 드문 기쁨과 광채를 지닌 채

또 한 친구가 런던의 거리에서 파이프를 연주하는 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줬다. 환한 미소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연주하던 그에게 친구는 고향이 스코틀랜드냐고 묻자 그는 내 고향은 천국이다. 이 세상에선 나그네일 뿐이다 라는 대답을 들었다고 한다. 늘 천국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가장 힘들 때에도 고요하고 밝은 모습을 유지하는 것을 많이 보았다. 우리가 세상의 연연에 영원의 세계를 보지 못한다면 기쁨을 잃어버리고 만다. 하지만 만일 천국의 영광을 실제로 느낄 수 있어 영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위해 산다면 우리 마음은 세상의 삶에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생각지 못한 힘든 일도 질병도 찾아오곤 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우리가 나그네로 스쳐가는 곳일 뿐입니다. 우리의 고향인 천국을 사모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의 만나. 오늘의 만나 매주 이 시간에는 대흥 침례교회 정인택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사명으로 새 힘을 입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1: 우리는 7월과 8월에 참 무더운 시간을 지냈습니다. 이런 시간이 또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여전히 덥지만 7월과 8월 새 힘을 입다라는 주제로 8주간의 말씀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새 힘을 덧입히시는 걸까요? 때로는 우리가 광야에 있어도 기다림 중에도 또는 회복해야 될 시간에도 그리고 약함 중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8주가 되었으면 한번 질문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날마다 새 힘을 입히실까? 그것은 하나님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목적,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 사명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래서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그 은혜,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어떤 사명으로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은 어떤 걸까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명은 과거를 비우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이 본문을 통하여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마치 사명문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을 하죠.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2: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유는 무엇이냐면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함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슬픔이나 실패와 상처를 잊어버리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본문 앞에 보면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잊어버리라고 하는 것, 내 과거는 어떤 것이냐면 그에게 있었던 성공과 자랑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 중에는 베냐민 족속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고 율법의 의로 완전했던 자라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유대 사회에서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버리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졌던 영광, 내가 가졌던 성공, 내가 가졌던 자랑을 버리겠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2: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1: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왜 그렇게 하시나요? 지금 바울

우리 왜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있냐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완전하기 때문에. 바울은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명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자랑,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성공,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겠다고 그는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사명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은 우리의 시선이 명확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버리는 이유는 예수를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내 이 모든 것들을 버린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오늘 이 바울의 간절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하죠. 네가 먼저 선택해라. 롯이 보니까요, 한쪽은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한쪽은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보이는데 롯이 보기에 그곳은 마치 에덴 동산 같았다고 말합니다. 에덴 동산 무엇일까요? 나에게 풍요함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도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는 그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롯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도시를 그는 선택합니다. 그가 떠나고 이제 아브라함은 홀로 광야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광야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붙잡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의 죄로 인하여 진노하시며 거기에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십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조카 롯,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의 가족들이요, 불타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뒤로하고 그곳에 빠져나오지요.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뒤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끊임없이 내 인생의 뒤를 자꾸만 돌아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뒤에 지나오신 과거의 시간들이 슬픔과 아픔이셨나요? 어쩌면 그 슬픔과 눈물이 내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때로는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 성공과 내 자랑, 내가 예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예전에는 이런 물질을 가졌는데, 내가 이전에는 이런 건강으로 산을 뛰어다녔는데, 어쩌면 내가 예전에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발목을 잡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소돔과 고모라를 나오는 그때에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의 과거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역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이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의 시선이 여전히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있는다면,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는다면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롯의 아내가요, 뒤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모든 마음을 두었던 그 도시, 내 모든 것을 주었던 그 도시를요, 잊지 못하고 뒤돌아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지금 기준을 삼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가 그것을 무조건 잊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선명한 시선을 두지 않으면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볼 것인가, 아니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것인가, 이 시선이 온전하지 않으면, 시선이 명확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무엇을 고백하나요? 내 자랑과 내 유익, 이 모든 것들을 다 나는 내려놓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내려놓겠다는 이 이야기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시선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단절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0: 이 고백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붙잡고 우리의 시선이 분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멸망되는 도시를 향하여, 멸망되고 있는 내 욕심과 욕망을 향하여 내 시선이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 시선이 고정될 수 있는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사명은 또 무엇일까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명은 나를 붙드신 주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은혜 때문에 뛰는 게 아닙니다. 나를 붙잡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0: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바울은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알고 이 예수를 선택한다는 것은 이제 예수의 고난과 예수의 핍박과 이 모든 것들이 내 몸에 다가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선이 예수를 향하겠다고, 그리고 내 과거에 내 자랑과 내 모든 명예를 내버리겠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는 고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완전해진 사람이 아니고 예수께서 나를 붙잡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으신 거 믿으시나요? 아멘. 예수님이 하루는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어부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배를 빌리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아무것도 걷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상식에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 환경에도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내 경험으로도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집니다. 그랬더니요,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잡게 하십니다. 베드로의 고백 기억나시나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베드로를 찾으십니다. 이제는 나 따라와라. 그러면 지금까지는 물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새로운 사명을 그에게 주십니다. 베드로가요, 이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런데 인생이 바뀌었어도 여전히 베드로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겠다고 말씀하니까 뭐라고 하나요? 절대로 그런 일 없다는 겁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모든 것 맡겠다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런데요, 닭이 울기도 전에 그는 세 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어떤 베드로가 진짜 베드로인가요? 예수님 십자가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는 그 베드로가 진짜인가요? 아니면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게 베드로인가요? 둘 다 베드로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을 섬기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처럼 주님 위에 내가 목숨을 바치겠다고 고백할 때가 있는가 하면, 정말 주님 살아계십니까? 내 인생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내 자녀의 문제 속에서 정말 살아계시기로 한 겁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도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주님은요, 이 두 모습 다 붙잡으시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우리가 그분을 붙잡은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신 겁니다. 여전히 실수해도, 여전히 넘어져도, 여전히 이 아침에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앉아 있어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어도 여전히 우리를 붙잡으시는 분이 전능하신 주님인 건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요, 베드로 찾아오시죠. 너 난 사랑하니? 베드로가 눈도 못 들었을 겁니다. 예, 사랑합니다. 내 양을 쳐라. 너나 사랑하니? 예,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0: 하라. 세 번째 또 물으십니다. 너나 사랑하니? 베드로가 이제는요 사랑한다는 말도 꺼내기가 부끄럽습니다. 뭐라고 하나요? 주님, 주님이 아십니다. 이 고백이 과연 무엇일까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내가 넘어지고 실수하는 것도 주님이 아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이 아시고, 그러게 이 베드로의 고백은요, 저는 그냥 주님이 붙잡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예,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넘어짐도 아시고요, 우리의 눈물도 아시고요,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요. 그래서 사명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열심히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다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의 간절한 고백처럼 우리가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잡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심으로 그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이 함께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0: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러분 믿으시나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나니, 우리가 창조된 이유는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으로 이 땅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게 바울이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안 다음부터 예수를 안다는 이 모든 지식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배경들 다 버리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도 그 주님을 향해 달려가겠다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일터에서, 내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와서 앉아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거 아시지요?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장중에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일이 아닙니다. 나에게 오늘 허락하신 이 생명, 나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 주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 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더하셨기 때문에 이 한 시간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이 시간이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일터에서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사명이 있기에 우리는요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내시는 겁니다. 이 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은 어떤 것일까요?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명은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달려가시는 겁니다. 완주하시는 겁니다. 경기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1968년에 멕시코 시티에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올림픽의 마지막 경기는 마라톤인 거 아시죠? 마라톤 중에 한 선수가 넘어졌는데 탄자니아 선수가 옆에 있는 선수와 부딪혀서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포기할 줄 알았는데 이 선수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요 붕대를 메고 피를 흘리면서 마지막 메인 스타팀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경기는 이미 다 끝났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왔고요, 이제 폐회식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마지막 이 선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요 쩔뚝거리면서 끝까지 완주합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고 이 긴 시간

0: 어렵게 뛰어왔습니까? 그랬더니 이 탄자니아 선수가 정말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 조국은 이 멕시코 시티에 나를 보낼 때에 시작하라고 보내지 않았습니다. 경기를 마치라고 나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을 마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0: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직 한 일을 위해서. 이 한 일이 무언가요? 내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푯대를 정해놓고, 푯대는요, 운동선수가 뛰어가기 위해서 마지막 종착점을 이야기합니다. 저곳을 향해 뛰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마라토너는요, 마지막 종착점을 위해 뛰어갑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오직 한 일을 위해 뛰어가는데, 푯대를 정해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위해서 나는 경주하고 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신앙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 오실 것을 우리가 알기에 그 주님을 향하여서 오늘도 경주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이 경주는 옆에 있는 집사님과 옆에 있는 권사님과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이 경주는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뛰어가시는 겁니다. 뛰지 못하면 걸어가시면 됩니다. 걷지 못하면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그 주님을 향하여 다가가시는 겁니다. 그러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 이 고난 속에서도 푯대를 정해놓고 주님을 향하여 내가 오늘도 경주하고 있는데 이 경주는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디모데후서에 고백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나니 이제 후로는 나에게 의의 재판관이 나에게 면류관을 주실 텐데 이 면류관은 나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우리는 이 면류관을 향하여 푯대를 정해놓고 뛰고 있는 경주자입니다. 이제 바울은 그 푯대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0: 주 예수를 기다리다니. 여러분, 주님 오실 거 기다리고 계신가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거 여러분 기다리고 계신가요? 예, 바울은요 그걸 고백합니다. 이 경기는 끝이 없는 경기가 아니라 끝이 있는 경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그 목표, 푯대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내가 알기에.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이 시간을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주님 오실 것을 바라보며 경주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 때문에 돌에도 맞고 매도 맞고 죽을 고비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한들, 로마의 시민권조차도 그리고 그의 학문조차도 배설물처럼 여기는 이유는 오직 하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사명을 오늘도 묵묵히 살아간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를

0: 최선을 다하여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사명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귀하신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하시는 귀한 복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명은 과연 무엇인가요? 첫 번째 같이 있습니다.
1: 사명은 과거를 비우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0: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선명한 시선을 가지시는 겁니다. 왜 나에게 힘을 주시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사명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같이 있습니다.
1: 사명은 나를 붙드신 주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것이다.
0: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잡힌 바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실망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넘어졌다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주님이 붙잡고 계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오늘도 나를 붙잡고 계시는, 우리의 가정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볼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1: 사명은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다.
0: 끝까지 완주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시간까지 주님을 향하여 그 방향을 잃지 않고 오늘도 묵묵히 믿음의 길을 전진할 수 있게 하시는 대형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 오늘의 만나, 지금까지 대흥 침례교회 정인택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대흥 침례교회 042-525국에 8881번이나 대전 전화 042-828국에 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FEBC 곧이어서 새 주간을 맞으며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새 주간을 맞으며의 공부영입니다. 9월을 장로교 총회 계절이라고 부릅니다. 매년 9월이면 총회를 열어서 교단의 중요한 회무를 처리하고 새로운 총회장을 뽑기 때문인데요. 9월이 시작되면서 장로교의 총회 일정이 나왔어요. 예장 합동이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예장 통합은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영등포 도림교회에서, 예장 고시는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예장 합시는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평창 피닉스파크에서, 예장 합동 개혁은 9월 15일부터 광주 찬양권능교회에서, 한국기독교장로회는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홍천 비발디 파크에서 개최됩니다. 이 총회 기간을 통해 우리 교회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해결되고 교회 연합과 기독교의 참 위상을 다시금 찾을 수 있는 방안들이 연구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2주간 과거 한국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어드리는 3주간을 맞으며 이번 주 순서를 시작합니다. 이번 주는 성령 강림절 후 15째 주일이고요. 예전 색은 녹색입니다. 이번 주간에 이사야 66장, 누가복음 14장을 보면서 남은 자들의 사역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9월 6일 주일에 피어스 목사님이 별세하신 기록이 있네요. 한국 교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외국인 목사님 피어스 목사님이신데 세계 기독교 선명회, 지금은 이름을 월드비전으로 바꿨습니다만 선명회를 창설한 분이죠. 피어스 목사님은 1914년 8월 8일 미국 일리노이주 포트타지에서 출생했는데 1942년 침례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죠. 1949년 9월 한국에 와서 서울 남대문 교회에서 부흥집회를 인도했는데 이것을 계기로 한국 교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1950년 6.25 사변이 일어나자 피어스 목사님은 전쟁 중인 한국을 방문해 전쟁 고아들을 돕기 위한 선교단체를 창설하기로 하고 그해 9월 세계 기독교 선명회를 조직해 대대적인 구제를 위한 모금운동을 전개합니다. 1953년에는 정식 안국지부를 설립하고 고아원, 영아원, 모자원, 타가소, 아동병원 등 사회봉사 사업을 펴나갑니다. 그런가 하면은 선명회 합창단을 조직해서 국내외적으로 그 명성을 떨치기도 했지요. 피어스 목사님은 백혈병과의 오랜 투병 끝에 1978년 9월 6일 64살을 일기로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9월 7일 월요일에는 캐나다 장로교 그리어슨 맥넷 푸드 선교사 세 사람이 입국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온 선교사님을 보낸 나라는 미국이지요. 그 뒤를 이어서 영국 성공회, 오스트레일리아 장로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캐나다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캐나다 장로교회 선교사님으로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로 맥킨지라는 분이

일선인데 이분은 황해도 소래에서 교인들을 지도하며 교회당 건축에 힘씁니다. 맥킨지 선교사님은 동학혁명과 청일전쟁 등 역사적인 사건 등을 겪으면서 교인들과 삶을 함께하다가 과로로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맥킨지 선교사님이 세상을 떠나자 소래 교회 교인들은 맥킨지 선교사님 후임을 보내달라고 캐나다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캐나다 교인들은 한국에 관심을 갖고 한국 선교를 공식적으로 결의하게 되는데 이 결의에 따라 지금으로부터 128년 전인 1898년 9월 7일 3명의 캐나다 선교사님 그리어슨 맥네 푸드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어슨 선교사님은 구예손이라는 한국 이름으로 맥네 선교사님은 마구레라는 이름으로 푸드 선교사님은 부두일이라는 한국 이름을 갖고 활동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 온 캐나다 선교사님은 대부분 함경도를 중심으로 선교를 했고 그리어슨 선교사님은 목사이면서 의사였죠. 함경북도 성진을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하면서 특별히 독립운동가 이동희 선교사님을 도왔고 성진교회 예동교회를 세웠고 또 학교와 재동병원을 세워 선교 활동을 하면서 일본 관원들의 만행으로부터 한국 사람을 보호하게 됩니다. 3.1 만세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리어슨 선교사님은 성진의 만세운동을 은밀하게 지원하게 됩니다. 1965년 그리어슨 선교사님은 조국 캐나다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한국 정부는 1968년 그리어슨 선교사님에게 국민훈장을 추서했습니다. 이 같은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주간이 복음의 빚,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 힘쓰는 그런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9월 9일 수요일에는 장로교 27차 총회 신사참배 가교를 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치일이라는 것이 있어요. 8월 29일 우리나라가 강제로 일본에 합방당한 날 그래서 국가의 부끄러운 날이다 해서 국치일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 역사에도 이와 비슷한 날이 있습니다. 1938년 9월 9일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장로교 제27차 총회가 열렸습니다. 일제는 이 무렵 신사참배를 강력하게 강요하며 거의 모든 교단들이 이에 굴복하고 장로교만이 외롭게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있었는데요. 일제는 제27차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하도록 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총대들을 사전에 미리 검거 투옥하고 총회가 열리는 서문박 교회에 100명의 정사복 경찰을 배석시킵니다. 장로교 제27차 총회는 이런 분위기 속에 신사참배를 가결할 수밖에 없었죠. 해방 7년 후에 장로교가 재건됐을 때 총회는 제27차 총회에서 가결된 신사참배 문제는 절차상 문제가 있어 취소한다고 결의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죠.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이었으니 회개의 고백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독일 교회는 2차 대전이 끝난 뒤 2차 대전 중에 교회가 제 사명을 다하지 못했음을 겸손하게 회개하는 운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에게 9월 9일 수요일은 조금은 부끄러운 날 장로교 27차 총회가 신사참배를 가결했던 그런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9월 10일 목요일에는 성결교 재건총회를 통해 교단 재건이 결의된 기록이 있습니다. 일제 말기 우리나라 교회의 각 교단은 강제로 통합되거나 해산당했죠. 그 가운데 성결교는 아예 강제 해산을 당합니다. 그 이유는 유난히 재림 사상이 강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해방을 맞았고 1945년 9월 10일에 재건총회를 열고 교단 재건을 결의합니다. 이름도 조선예수교 동양선교회 성결교회에서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로 바꿀 것을 결의합니다. 이름을 새롭게 해서 다시 재건된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탄생이 1945년 9월 10일에 있었습니다. 같은 날 9월 10일 목요일에 조선 박람회가 개최됐던 기록이 있네요. 한국 교회는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큰 규모의 세계적인 국제 행사가 있을 때면 그 기회를 이용해 전도를 열심히 하는 기동성을 보여주는데요. 지난 1988년에 있었던 88 서울 올림픽이나 2002년 월드컵 때에도 모든 기독교 단체에서 믿지 않는 민족들을 향해 전도를 하며 복음을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합니다. 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했습니다.

0: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